0: 근데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
1: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네.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네. 그런데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 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네.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렇죠.
1: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2: 맞아요.
1: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예.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2: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네. 업무를 네.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니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1: 그렇죠.
2: 뭐 친목 모임조차도
0: 쉽지 않아요.
2: 운영하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은데 예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예, 소개해 주세요.
3: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네,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그 호교사,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예.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법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0: 그렇죠.
3: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사찰을 많이 밀도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 뭐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그 많이 그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협회가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2: 조직이 네. 있으시군요.
3: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0: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1: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2: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네, 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 뭐 경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도 불교 모임이니까 뭐 이제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0: 하나씩이라도.
2: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0: 아니,
2: 그렇게 하고
0: 그렇게
2: 있습니다.
0: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2: 그거 뭐 선물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그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민일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좀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0: 네. 정말
2: 그거를 이제 저희가
0: 감사하네요.
2: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제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던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제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원 이내에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1: 그렇죠.
3: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네,
1: 아유,
3: 그렇게
1: 좋은
3: 해서
1: 일이네요.
3: 뭐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1: 아유.
0: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한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3: 네.
0: 불교이고 사찰이고
1: 어이,
0: 아니겠습니까, 스님?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주시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0: 왜는?
1: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그래서 이제 선빵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실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
0: 일석몇조예요, 스님.
1: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0: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3: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행복한 고민.
3: 근데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전원이 그 나오니까 그래서
0: 그러니까
3: 한번 그런 쪽으로.

0: 너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그래도
1: 그러게요.
0: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네, 제가 맞나요?
2: 네.
0: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스님
2: 그니까요.
0: 대광명사도 어떻게
1: 아유,
0: 예,
1: 오시면
0: 대관령.
1: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0: 예.
1: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저리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원하시는 것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셨을 수도
1: 오세요.
2: 있어요. 저 자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0: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1: 자주 오세요.
0: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0: 대대로
3: 불교
0: 불자
3: 사찰
0: 집안.
3: 다녀 어렸을
0: 네.
3: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사 내장사를 삼박사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0: 가피담이 좀
3: 네,
0: 있으시군요.
3: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0: 어떻게 흔들리세요?
3: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가 아닌가.
0: 아,
3: 네.
0: 그럼요.
3: 그렇게
0: 예.
3: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너무
0: 잘하고
1: 훌륭하시네요.
0: 계시는데요.
1: 그럼요.
0: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2: 어렸을 때부터
0: 시작되셨어요?
2: 조금씩은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을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0: 아,
2: 올리고
0: 역시.
2: 하시더라고요. 예,
0: 어쩐지.
2: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럼요.
2: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백단위부터 만원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예,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0: 그
2: 뭐 그렇게
0: 정도면요.
2: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0: 훌륭한 불자이신데.
1: 두분 다,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네,
0: 그러게요.
1: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0: 예. 찬불자.
1: 부처님 가피 예. 1순위.
0: 찐불자.
1: 예, 찐불자입니다. 예. 목정...

0: 선생님
1: 항상
0: 인증
1: 많이
0: 쾅쾅.
1: 부족함을 느끼면서 네.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그쵸.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2: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0: 네.
1: 자긍심과 자부심보다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매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다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0: 네.
1: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0: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2: 네.
0: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예,
1: 글쎄 뭐,
0: 심정이 드실까요? 예.
1: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뭐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법을 관련이 됩니다.
2: 아유.
1: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 해서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2: 네.
1: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소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2: 네.
1: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아이고.
0: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총무님은요?
0: 예, 우리 총무님 이제
3: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교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0: 난리 나잖아요.
3: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0: 네.
2: 맞아요. 같은 문화.
0: 주민들의

0: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두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1: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0: 부처님.
1: 거다. 또 그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0: 많이
1: 민원님
0: 부르죠.
1: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의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그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0: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그래야 또 사차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분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붓다외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붓다외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0: 네.
1: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동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따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부따회 가족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1: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정확하십니다, 스님. 바로 채역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채역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0: 유수불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육인 전법단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0: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테니스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부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정식 발족을 하게 된
1: 거예요.
2: 연륙이 제법 깊네요.
0: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오늘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에 자리 잡기까지 법정사 해주신 테이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0: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테이스님이시고 체육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태유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유스님께서 15년을 체육인 전법단 단장을 해주셨거든요.
1: 직접 이끄셨군요.
0: 근데 태유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1: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0: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무회장을 하게 됐어요.
1: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 법회에 직접 다녔던 거예요?
0: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 법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에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저한테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0: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1: 역사와 함께 오셨네요. 종단 산하 단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봉사직이죠.
0: 그렇죠.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2: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1: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0: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1: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0: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1: 간병을 하셨군요.
0: 근데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1: 힘들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병행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그래가지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네, 이제

0: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이제 한게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아, 차라리 간병인을
1: 두고,
0: 도움을
1: 예.
0: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1: 그게
0: 거예요.
1: 나아요, 예.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1: 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2: 그럼요.
1: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에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0: 아유,
2: 어렵죠.
0: 감사합니다.
1: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네,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예.
1: 순리대로 살아야지.
0: 네.
1: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한,
2: 그러게요.
1: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려우냐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6: 화이팅!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1: 와.
0: 아, 너무
1: 감동인데요.
0: 쑥스러운데.
2: 아, 칭찬이 보통이 아니네요.
1: 예.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2: 그러게요.
1: 태류 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네. 엄마 같은 분이다 하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2: 그동안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0: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네.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네,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본업도 있으신데.
0: 법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1: 그 시간을 꼭 맞추셔.
0: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1: 비워두시는구나.
0: 네, 수요일 날 오전에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예.
2: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2: 그렇죠.
1: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0: 다시 와요.
1: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럼,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예. 네,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능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0: 얼마나 반가워요.
1: 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 이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능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1: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저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0: 소임이 이제 그만.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이 태능하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희 스님이세요. 그래서 태능에서 법당이 태능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0: 네네.
1: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0: 네. 네,
1: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도 있어요.
2: 그럼요.
1: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2: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1: 상담도 되고.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0: 특별 케어네요.
1: 네, 그런 날은 오히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야. 빨리 오면 11시. 네,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2: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0: 우연이었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1: 네,
0: 언제까지?
1: 맞습니다.
0: 온 우주가 다 불구토가 될 때까지. 그래서
1: 될
0: 끝이 없습니다.
1: 때까지.
0: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0: 예.
1: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0: 그렇죠.
1: 좀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2: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1: 그러네.
2: 때문에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2: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1: 버리고.
2: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1: 맞아요.
2: 말, 그런
1: 잘하셨어요.
2: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1: 맞아요.
0: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까지 와도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2: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0: 그
2: 그래서,
0: 의자 안 놔줬어요?
2: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 하고.
0: 그렇죠.
2: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1: 아이 진짜 엄마 맞으시네요.
0: 그러게요.
2: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뭐 얼마든지 그또 스님들께서도
1: 흔쾌히 또
2: 흔쾌하게
1: 받아들여
2: 아 그럼
1: 주시고
2: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으로
1: 명상으로.
2: 편하게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0: 아니요,
1: 특별 케이스
0: 잘하셨어요.
2: 특별히 요청을
0: 네, 그러니까
2: 드리는 거죠.
0: 그 스님들은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필요하죠.
1: 왜 발언문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2: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나왔잖아요.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정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문 낭독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1: 그것도
2: 없고,
1: 아닌데.
2: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문 낭독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네. 처음 획득하던 그 해에도.
2: 그렇죠. 예. 네. 최현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네.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2: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예, 법당 한 번쯤 발걸음 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0: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 네.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네.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네.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않을까.
1: 아, 그렇네요. 네. 마음을.
0: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발언문을 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네.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0: 그럼요. 네, 맞아요. 네.
1: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최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0: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네.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아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1: 아, 네. 그러셨구나.
0: 그래서 인연이 깊으시네요.
2: 네. 입덕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세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서 와.
2: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부도 그 큰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네.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0: 이제 그 본사의 비구니 스님의 부도가 부도전에 함께 모신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1: 그쵸.
0: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2: 네.
0: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1: 예, 진짜.
2: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1: 도와드리고
2: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회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0: 많이 위합니다.
1: 아, 정말요?
2: 네.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예, 아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1: 역시
2: 라는 거를 예. 예,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예,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의 신도로서 봉은사에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예,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1: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2: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1: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2: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예,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예,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예.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 돌이켜보니. 예.
2: 예, 그래서 참 가족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1: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2: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1: 절 안 가?
2: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1: 너무 큰 사고인데요.
2: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0: 아 부처님 앞이네요.
2: 앞이로 네 그래서.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그렇죠. 운전을 네.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0: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네.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2: 제가 이제 12월 30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2: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네.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가족들에게
1: 조사님께,
0: 말씀해 주시죠.
1: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2: 예.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0: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네.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가족들 사랑합니다.
2: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2: 언제 이런 마음을
0: 이런
2: 또 전하고
0: 싶어요?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그래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3: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3: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2: 네.
3: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3: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3: 가장 잘 사는 거예요.
2: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 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3: 그 이 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 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2: 그렇죠.
3: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2: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2: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0: 네.
2: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2: 네.
3: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2: 네.
3: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네,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2: 예.
3: 185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3: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2: 네.
3: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 네. 네,
3: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2: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3: 함께 나누는
2: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자냐?
3: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저 여기 도솔뿌리 모원입니다.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7: 저기...
4: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8: 스님! 우리 스님!
4: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0: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9: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째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1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

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댑을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견무신신 변제삼모전 일일

삼보 대승야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신담인월 시

천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시 사바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재 팔란 사백 사병 일시 소멸 일일료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

0: 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0: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 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엄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합매주야신소일체주야신 기부수와주야신 대원전진역구오묘득은 망구반영

주법맹고심공도명범구 불설양마천궁구원연마천궁예참봉십행공야무진강 불설도설천궁구원도설천궁예참봉십행향

덕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애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아성직업기여농고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월이 가운가 법문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악인 아픈 곳엔 광명 어코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7: BTN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중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샴사 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입니다. 한문으로는 심신, 몸과 마음은 우리의 본래 미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부터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를 심신을 단련한다, 심신을 수용한다, 혹은 심신을 수행한다, 마음 수행,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수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석 제일 질판에 제일 위에 서가 있어 닦을 수 익힐 섭 보통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적으로 보면은 수섭이란 말이 더 맞아요. 숫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귀에 많이 들었듯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런 그런 유교 유학자의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때 몸을 닦는다. 닦을 숫자를 보면은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이나 집에서 혹은 뭐 양반집에서는 매일 할 수도 있겠는데 등에 물을 끼얹으면서 등을 씻는 것을 숫자라고 했어요. 이제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한다, 몸을 닦는다 이런 말에서 이제 나왔고 숫자, 석자는 위에 깃털 오자 밑에 흰 백자를 써놨죠. 새끼가 이제 아래에서 까고 나면은 날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새가 날았다, 날았다, 떨어졌다, 날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늘을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깃털 오자를 쓴 까닭이고 밑에 흰 백자는 보통 흰백색 하기도 하고 살일 백, 말하다 할 백,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말하다. 말하다 할 때도 옛날에 주인 백 이런 말 들어봤죠? 공고할 때, 그 살일 백, 이 말하다 할 때. 근데 말을, 어린애가 말을 하려면, 말을 배우려면 끊임없이 말을 중얼거리다가 계속 말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을 외우다가 드디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습자라고 해요. 우리는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배워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섭이다, 수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섭자를 보면은 이제 공자의 말씀을 모아낸 논어라는 게 있는데 논어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되면 다 배우게 되는데 학이 시접지 불영열로와 있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시, 섭, 지, 지는 배운 것입니다. 갈짓자 써가지고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저 설명할 때 말씀 서자를 써놓고 왜 기쁠렬자로 쓰는가. 한자에는 두 가지 발음이 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쁠렬자라 하기 시접지 불영열로와 배운 것을 배워서 때때로 반복 연습하니 그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옛날부터 선배들로 다 이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때의 습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보리도 차제를 공부하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의 네 가지 위대함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알아지는 위대함이 있다. 7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면은 7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하자도 차제에서는 직접 계율을 지키는 것과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성제 등의 기본 근본 가르침으로 해 달을 얻게 되는 내용이 중사도 차제 안에 있다. 또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육바라밀를 닦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상사도 차제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실천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르침에 상충됨이 없으면 정법을 통달한 것이 된다. 여기서 바로 왜 보리도 차제라고 하는가? 차근차근 단계와 순서를 밟아가는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번역을 하기를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상중하 선비사자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유생 선비들이 이야기 공자님 말씀하는 것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학시집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사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상사도는 여러분들이 보세 때 육바람회를 닦고 대승 보살을 이야기해요. 대승에 한국 불교는 상사도를 닦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사

기초를 지향해요. 그러면 허공 중에 갑자기 기초도 없이 허공 중에 집을 빌딩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사도 제일 기초 공사부터 해야 되는 기초가 바로 하사도. 하사도는 계율을 지키고 다음 생에 있다고 굳게 믿고 선업을 쌓으면서 다음 생에 높은 세계, 천상 세계에 가거나 아니면 극락 세계에 가가지고 근기를 성숙해서 다시 인도 완성해서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든지 이게 바로 하사도. 하사도. 중사도는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입니다. 사성제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열반할 정도 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중사도 이야기예요. 상사도는 이제 바로 그 위에 중사도 위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대성 보살길을 간다. 육발매를 닦는다. 이렇게 차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나타나는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요의법이 뭔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저쪽에 이제 칠판 제일 끝에 쪽으로 한문으로 써놨어요. 사의법, 네 가지 의지하는 법, 네 가지 의지하는 방법. 선 1. 어법불의인,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의지, 불의식, 지혜에 의지해야지, 반야지혜에 의해야지, 이때는 지혜는 반야, 반야에 의해야지, 지식,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반야에 의지하지 하라, 이 말은, 공을, 모든 현상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면 모함을 가르치는 그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에 의지할 것이지, 알고 모르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많이 알아도 똑똑하고 엄청 많이 알아도 박사를 받아도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많이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착하게 살았던 분은 많이 배운 건 없어도 인생의 지혜를 알 깊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그 지혜, 그 지혜에 의지해야지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의법, 의이 불의이라고 해놨죠. 뜻에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지 마라. 말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말은 이렇다. 이 사람마다 말은 달리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일을 행하라. 정의롭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맞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깊은 뜻을 찾아서 따라가야지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 요의법 불이 불로의법 요의법 불로의법 저 한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자 비슷하게 쓰는 거 있죠. 저것 한문에 저런 글자가 있어요. 명료할 요자예요. 명료할 요자. 확실할 요자. 확실하게 뜻을 다 밝힌, 교리를 다 밝힌 법을 요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리도 차제로는 요의법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제 세 번째, 모든 가르침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예를 들면부터 같이 외워봅시다. 예를 들면 광대한 경전은 바다와 같고 핵심적인 세 가지 즉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바닷속의 여의주와 같으며 보리도 자제는 배와 같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은 선장과 같다. 바닷속에 여의주가 있더라도 배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의주를 찾기는 그냥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뿐이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을 빨리 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보리도 자제로는 갖춰져 있다. 여기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삼종요도라고 해요. 삼, 석삼자, 종류종자, 요,
중요할 요자, 길도자.

삼종 요도가 바로 줄리심, 보리심, 공생에 대한 견해. 이세 개는 외워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이게. 줄리심, 보리심, 공생에 대한 견해. 공생에 대한 올바른 견해. 줄리심은 바로 우리가 욕계에,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왜 욕이라고 합니까? 식욕과 성욕. 막 크게 생각하면 두 개, 다섯 개, 넓게 생각하면 다섯 개. 재색 식명수, 재물욕, 재산이 만약에 돈을 밝힌다. 재색 식명수, 색. 이제 남녀가 합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게 색욕, 재색, 식. 그러고 먹어야 된다. 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더잘 먹으려 하니까 문제가 재색, 식, 명예. 그 다음에 수면욕.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의 다섯 가지 오욕인데 그 중에도 특히 이제 강한 게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 성욕. 이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욕계의 세계예요. 욕계는 천상세계까지 포함돼요. 도리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다 뭔가 먹어야 돼. 욕계 천상에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정묘한 빛이라든지 향기를 먹고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올리면은 신선한 과일, 빛나는 과일,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갖춰진 그런 신선한 음식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중음신이 만약 조상님이 온다면은 그게 향기와 빛깔, 그런 향을 피우고 향기와 빛깔을 먹고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도 천상 세계도 이제 다 남녀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남성과 여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계는 그까지 다 포함돼요. 물론 육도윤회가 다 욕계에 속해 있어요. 욕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큰 결심을 해야 그게 줄리심이라. 욕계는 항상 흥망성쇠가 반복한다. 고락이 반반이다. 아무리 부자도 고통이 있고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엔 죽어야 된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방고발락이다. 고통스러운 만큼 항상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즐거움도 가끔 있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아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인군자 천하의 영웅들이 천하의 부자들이 다 죽을 때아 일장춘몽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줄리심. 네 번째, 큰 허물이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 있다. 우리가 보리도 자제론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생에 혹은 전생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제업이 다 정화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82페이지, 다 82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문수여 정법을 버리면 그 죄가 크나니 문수여 예의 가르침을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법을 버리는 것이다. 정법을 버리는 것은 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성가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밑에 것은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의 법문들 듣고 이것은 지혜롭다. 이건 지혜관이다. 혹은 또 이것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높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낮다. 이거는 저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이 들을 내용이지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다. 이제 내가 법문을 들으러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나 어떤 주의 스님 법문이나 어떤 데로 가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 분별 판단하는 것은 내 분수에 넘치다.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를, 선생님을 이래 속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내 공덕이 감소된다. 부처님 법을 감소된다. 왜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또 읽어봅시다. 무상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부르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이기심에 생긴 죄업이 없어지고 무아를 생각함으로써 자아까지도 없애는 등 지은 죄가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 갖춰져 있다. 예, 부처님 법에 이렇게 모든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다 귀에 간직했다가 수시로 꺼내가지고 사유하는 것. 그러면 다 이것이 덕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보리도 차제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여 빠짐없이 간추고 있다.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까담의 스승 델룽파께서는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도 자제를 가르칠 때 경전의 3년 다 꺼내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경전들이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옛날에 까담파의 스승이 델룽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도 자제를 이야기할 때 경전의 심장을 반야신경의 그 심장, 예, 반야신경의 그 심장이 마음 심장인데 그게 심장을 뜻해요. 흐리따야라고 하는 하트, 하트. 그걸 삼장, 불법 경륜론 삼장을 꺼냈기 때문에, 심장을 꺼냈기 때문에 팔만 대장경이 다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왜? 보리도 차제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전이다. 옛날에 선사 스님들이 팔만 대장경이 마음 심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와 같이 팔만대장이 보리도 차제론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리도 차제는 꼭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리도 차제는 모든 경전의 핵심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칭찬해 놨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위에서 세 번째 요입, 모든 것이 갖추어진 요입법의 왕인 보리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보리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이제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스승이신 나가르주나와 아상가의 교학에 뛰어난 릭백 우죽파와 셀링파의 정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것보다 더욱 특별하다. 이거는 이제 보리도 차제론을 이제 칭찬한 말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6: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2: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궁금증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철학과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저는 영선사에서 주지소임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 음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님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님들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워보시면 아 이게 정말 건강한 음식의 시발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0: 선생님 너무 설경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1: 어, 너무 예뻐요. 어, 눈꽃도 많이 폈고, 아 이거 집이 마을 제일 꼭대기 있네요.
0: 맨 끝에 있는 집 같습니다.
1: 아 자연하고 아마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 우주를 감사하는 분이라 아. 음식 속에 항상 우주를 넣더라고요.
0: 아,
1: 예, 예, 예. 아 우주, 오늘 우주를 담아 이렇게
0: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 출연하시는 스님이 스님 맞죠?
1: 네네 명장 1호. 아.

0: 요새는 뭐 여름이라 많이 부으시니까
1: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의의를 둬서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0: 너무 들고 가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1: 아, 제가 엄청난 음식을
0: 오늘요?
1: 네. 오. 선재 스님한테 공양을 네. 드리기 위해서.
0: 아, 공양 아세요? 공양?
1: 정확한 내용의 의미는 모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이따가 그러면 우리 스님에게 명장이로 스님한테 한번 네네. 들어보실래요? 오, 장독대 어마어마하게. 뭐 이 초입부터 이렇게 있어.
1: 이쪽으로 그렇죠? 먼저 가시죠.
0: 네.
1: 장독대가 진짜 많아.
0: 와, 여기.
1: 스님.
0: 여기.
1: 예. 스님 저기 계십니다.
0: 아우 스님.
2: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셰프님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뭐 이렇게 막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1: 아, 오늘 스님께 예.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예, 공양 예.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0: 근데 스님 공양이 뭔지 모른대.
1: 네, 공양이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예.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2: 네, 공양은 나눔이에요.
1: 아.
2: 나한테 음식을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막 기운이 나. 몸과 나누고 영혼하고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누고 또 자연의 생명하고도 나누는
1: 네네네.
2: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지만
1: 네.
2: 결국은 이 공양을 통해서 나는 우주의 생명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1: 와, 아, 너무 큰 의미가 담겨있네요.
2: 그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식으로 시작이 돼서 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1: 네네네.
2: 절에서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먹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다 우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수행의 희초가 되는 네.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장독대에 답이 있어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내가 장독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네. 장도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다 들어있어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연도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
0: 오, 식초까지.
2: 네, 식초, 뭐 다른 장도 들어있어요. 장아찌도 다 많고 이렇게 요 지나온 과거에 나를 살려줬던 생명에
1: 네, 네.
2: 예, 그 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1: 와...
2: 예, 경전 속에 모든 것이 약이라 그랬거든. 약을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 여기 장독대의 장이에요.
1: 아...
2: 예.

0: 이거 에픽 사제 에픽에서
1: 아, 이제 설명.
0: 나가, 네. 예, 사찰 음식이 뭔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와.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2: 멋지시네요.
3: 야, 너무 멋있습니다.
1: 와, 역사의 한 장면에 네. 서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봐.
2: 아니, 집안 곳곳에서 네. 명장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 너무
0: 그냥 정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항아리 속에는 뭐 차도 들어있고요.
1: 아니
0: 나물도 뭐, 들어있고
1: 둥글레 뭐, 둥글레
0: 뭐, 묵 같은 거 그런 네. 재료도 들어있고
1: 아, 말린 거
0: 여기는 이제 유기 그릇 네. 사람들이 막 바꿔놔서 이제 유기 그릇도 있고
1: 이야 굉장히 오래된 거
0: 네, 여기는 이제 저번에 에펙 때 쓴 목기
2: 아 목기
0: 아 목기고 이제
1: 아, 이런 종자기 목기
0: 예예 네, 아. 뭐, 그렇죠 이게 뭐 아. 하고 이제 요새 뭐 촬영이나 뭐 했을 때 쓰는 거 편한 그릇들하고 뭐 그런 거
1: 와 어마어마
2: 그릇이 진짜 많으세요.
0: 네.
2: 아, 드디어 선재 스님 공간에 저희가 왔네요.
0: 네.
2: 제가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1: 아니 아까 무겁게 들고 오신 거군요.
2: 네네 이거 다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제가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0: 네.
2: 두 가지 요리할 건데요.
0: 아.
2: 일단 선재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아. 수소문에서 다 알아봤어요.
1: 그래서 이 한겨울에 얼음 속에서
2: 그렇죠.
1: 와
2: 준비를 했는데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채소 요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0: 처음에는 가지를 먼저 태워줘요. 가지를 네. 뭐 이제 껍질을 그냥 필러로 벗길 수도 있는데 네. 태워서 벗기면 훨씬 더 단맛이 채소의 단맛이 올라와서 아. 저는 태우거든요. 아. 혹시 사찰 음식에서는
1: 네, 쪄요.
0: 아 쪄요?
1: 네. 태우는 건 아직
0: 태우는 건 많이 예, 예. 아 저희는 가지라든지 뭐 파프리카 같은 거는 예. 태워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아. 약간 이 가지의 속살을 이용해서 아. 찍어 먹는 소스 딥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1: 야 이게 나중에 안에서 물이 나오기도
0: 네 수분이 나오고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지금 아. 한 3분 정도 이렇게 앞뒤로 구워가면서 네. 태워줬더니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속이 다 익은 거예요. 아. 요걸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아. 찢어주신 다음에
1: 뜨겁지요?
0: 안 뜨겁습니다. 아. 아. 속살을 이렇게 막 빼내시면 돼요.
1: 아. 그래? 뜨겁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아, 이거 살짝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이게 내일 모레 한갑인데 처음 봐요 이거.
0: 내일 모레 한갑이시라고요?
1: 네.
0: 한 4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이 가지를 절구에다 이렇게 싹 넣습니다.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양념만 해주는 거예요. 들깨가루 넣고. 간장 넣고 그다음에 아, 들기름.
1: 들기름.
0: 네. 들기름.
1: 보리식초라고.
0: 보리식초. 보리식초 넣고 그다음에 소금.
1: 네. 잣. 잣.
0: 이렇게 넣고 그냥 빠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빠서 그냥 곱게 만들어 주시면 채소를 찍어 먹는 이제 소스가 완성.
1: 아, 이게 채소를 찍어 먹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
1: 아, 가지, 이제
0: 가지 소스 딥이 네. 완성된 거예요. 오. 그리고 원하는 채소 네. 이 음식 자체의 재료가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이걸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아. 네, 흙 오. 땅에서 온 가지를 탁 네. 퍼가지고 네. 땅을 좀 표현해 줄 거예요.
1: 아.
0: 탁 던져가지고 네. 그냥 한쪽 끝에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1: 심어.
0: 그리고 채소들을 심어줄 거예요.
1: 나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맞춘 거죠.
0: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올려주시면 돼요.
1: 네, 듬성듬성.
0: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거 딱 세워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1: 오이탑이죠.
0: 네.
1: 이거 어떻게 먹어요?
0: 네?
1: 어떻게 뺐어? 하나씩 찍어서?
0: 그렇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1: 와, 이거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네, 진짜.
0: 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아니, 너무 멋있는데요? 야, 이게 예술이야.
0: 땅의 기운을 좀 더 표현하기 아, 위해서 좀 더 들어주는 거예요.
1: 이거는 검은 흙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흙이 색깔이 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온 가지, 채소 담음 완성됐습니다. 예쁩니까?
1: 예, 너무 아. 멋있어요. 예쁜 게 아니라
0: 감사합니다.
1: 아니 뽑아먹는 재미도 다양할 것 같고
0: 두 번째 요리는 테린이라는 요리예요. 테린 테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틀에 넣어가지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에다가 뭐 고기나 생선, 네. 채소 같은 걸 다져가지고 넣어서 굳힌 요리예요.

0: 자 일단 가지. 가지. 또 선재 선생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1: 진짜 궁금해.
0: 궁금하시죠?
1: 네.
0: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채칼이 조금은 일정하게 자르기 맞네. 때문에 채칼로.
1: 이건 껍질 먹어요?
0: 네, 껍질 먹습니다. 이렇게.
1: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얇게 필러로 밀어서.
0: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1: 구워요?
0: 굽는데 가지는 사실 너무 오래 구우면 다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래서
1: 예,
0: 살짝만. 살짝만.
1: 기름 안 붓고.
0: 네, 살짝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도 가지에 아무 맛도 안 나면 안 되니까 살짝.
1: 소금만.
0: 이렇게 살짝. 한 꼬집 정도만. 올려주시면
1: 오케이.
0: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가지는 별로 안 뜨거우니까.
1: 네.
0: 김이 나기 시작하면 네. 이제 한 번씩 집어주시면 됩니다. 왜 요리사들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질 때 안 뜨거운 척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뜨겁잖아요.
1: 맞아요.
0: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맞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 보이죠, 저.
1: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0: 뭐 여기다가 식빵도 굽기도 하고요. 빵 굽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틀을 준비해 왔고 가지는 아까 이렇게 살짝
1: 구워놓은
0: 소금만 해서 구운 게 준비됐고 호박이랑 당근이랑 감자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구워줬어요. 살짝만. 가지가 메인이면서도 중앙에 가지가 들어가진 않고 겉에만 이제 둘러싸 싸주는 역할. 그래서 테리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돼요.
1: 아, 정교하게 하셨네요.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채소들을 이제 단계단계별로 이제 쌓아줄 거예요. 그 단계단계별로 쌓아주는데, 이 채소들이 약간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딱딱 잡고 굳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이 콩이 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1: 야, 그러면 색깔도 괜찮고.
0: 색깔이 예쁘죠?
1: 예.
0: 그 다음에?
1: 그니까 색깔이
0: 호박을.
1: 이면 되게 파랄 것 같고
0: 네.
1: 스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기대됩니다. 저 엄청 떨렸거든요. 그 다음 스님 좋아하는 네. 색깔이?
1: 저 빨간색.
0: 빨간색 알겠습니다.
1: 빨간색 당근. 좋아합니다.
0: 당근.
1: 당근.
0: 자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에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네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다 채워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1: 굳혀야 돼요.
0: 네, 굳혀야 되고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는 1시간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1: 밖에 내비.
0: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런 거야.
1: 멋진데요? 치즈 같아요.
0: 근데 이제 느낌에. 이 테린이라는 음식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 예뻐 보일 수 있어도 여기 이제 칼질을 하면 그 단면이 너무 예뻐서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1: 네. 아 고기 썰듯이 썰는군요. 와, 와, 어 진짜 멋있는데요? 야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는 게 배부르게 되는데?
0: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1: 네. 오.
0: 참기름 살짝. 풀어주고 그다음에
1: 뭐 아 또
0: 임자
1: 검은 허
0: 네
1: 흙속을 또 뿌리는 거
0: 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채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1: 진짜

0: 네, 스님.
1: 네.
0: 저 스님께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뭐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지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이 바닥에 깔린 게 가지. 가지를 태워서 갈아서 만든 거고요. 그 위에는 아무래도 이런 채소들이 땅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가지 땅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 중에 네 그래서
1: 역할 바꿈을 했네.
0: 네네네.
1: 뿌리하고 열매하고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테린이라는 요리입니다. 이것도
1: 테린?
0: 이제 그 프랑스 요리인데 고기나 뭐 생선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이 틀에다 놓고 천천히 익혀서 냉장시켜서 차갑게 먹는 요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채소로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겹겹이 싼 이유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수행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했고.
1: 깊이 생각하셨네.
0: 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콩, 백태콩이 있는데, 백태콩은 이 채소와 채소 간의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절에 오니까 갑자기 음식이 수행이 되어버리셨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니 음식이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1: 네.
2: 손대기가 너무 예쁜데요.
0: 네. 일단 한번 드시고 네. 시작할까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부터 먼저 먹어요?
0: 일단 채소 담음부터 드시면 되고요. 가지를 좋아하시니까 가지를 듬뿍 찍어서 한번

0: 난 그냥 앞에서부터. 이건 뭔가?
1: 콜라비라는
2: 콜라비?
1: 네. 서양 문데요.
0: 가지도 껍질이 없어지고 얘도 껍질이 없어졌네.
1: 네, 좀.
2: 콜라비.
1: 콜라비 껍질은 조금 질겨서 벗겼고, 요 가지는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겉에를 태워서 단맛을 올려서요. 그래서 껍질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가지를 태우니까 그 탄 향이.
1: 맞아요. 오와. 네, 올라와요.
2: 왜? 이게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1: 살아있습니다.
0: 감사.
2: 예?
0: 설마, 불맛 이야기.
1: 아니, 근데 스님은 가지라는 식재료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어릴 때 어머니가
1: 네.
0: 옛날에 밥솥에 밥을 하면 가지도 찍어. 깻잎도 찍어. 꽃을 이렇게 밀가루 버무려 네, 찌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가지 맛은 너무 달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플 때 가지가 그 안토시안이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가지를 먹고 제가 힘들 때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가지를 이제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가지를 좋아하게 됐죠.
1: 제가 이 사찰 음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과연 사찰 음식이랑 채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사찰 음식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오심채라고. 그게 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0: 우리가 음식에 먹는다는 식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네.
0: 우리 공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건 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잖아요.
1: 네.
0: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네. 죽겠다. 거기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걸 채식이라고도 하고,
1: 네, 네, 네.
0: 자연식이라고
1: 네,
0: 합니다.
1: 네,
0: 네. 근데 사찰 음식은 채식과 조금 차원이 틀려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받아야 돼.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1: 네.
0: 그분들이 다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1: 네,
0: 거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사찰 음식은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스님들한테는 영적인 에너지, 수행을, 수행의 토대가 된다는 거야. 또 오심체 이야기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심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네.
0: 이제 음식의 에너지가 동적이냐 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적인 건 뭐냐 하면 바깥으로 내치라는 마음이 나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
1: 네, 네,
0: 육류라든가 어폐로 이런 것들.
1: 네, 네.
0: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 어떡하죠? 사람이 기운이 이렇게 뭐, 올라가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파마늘은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어. 익혀 먹으면 음욕이 많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써 있어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뭐냐면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과 영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수행식에 지혜를 줘야 돼요.
1: 네, 네.
0: 먹고 들뜨고 막 이러면 앉아서 공부 못하잖아. 마음을
1: 맞아요.
0: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지혜를 주는 거.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히면 뭐냐? 지혜가 나죠. 우리가 호수에 돌을 탕 떠지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
1: 네.
0: 근데 그게 들뜬 마음이지. 근데 그게 싹 가라앉으면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뭐 돌이 뭐가 있는지, 산호초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채식하고 틀리게 파마늘을 금지시킨 건 바로 음식이 성풀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요 맛도 있지만 든든해.
1: 맞습니다. 네.
0: 근데 딴 사람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어. 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 속에.
1: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맛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스님은 그 맛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 아,
1: 맛있다.
0: 그 각자 입맛인 것 같아요.
1: 각자 입맛.
2: 힘도 있는지.
0: 각자 입맛이어서.
1: 네.
0: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하잖아.
1: 맞아요.
0: 근데 그 각자의 맛있다는 맛도.
1: 네.
0: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입맛이 바뀌어.
1: 네, 맞아요.
0: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어. 그럼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할 것이냐. 똑같이 해놔도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싱겁다 그러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그건 각자의 입맛인 것 같아.
1: 그게 스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0: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저는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이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네네네.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탐미 맛을 추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잘 좌우하는 게 또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저도 저 스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수행자가 되었으니까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막 맛을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날 이렇게 오 내가 한 끼 정말 잘 에너지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2: 어떤 몸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더운 날 차라리 막 콩국수 먹으면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고 맞아요. 느껴지잖아. 네, 네, 네. 요즘 콩국수 먹으라면 얼마나
0: 춥죠.
2: 춥다고 네, 그러고
0: 몸까지 춥죠. 응. 네.
2: 똑같은 아이스크림에도 막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데 그러듯이 맛의 기준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0: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네.
3: 이게 안 입이 쓰신 애가 음식을 그럼, 먹는다.
2: 그럼요. 온몸으로 먹는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네.
3: 감사합니다. 좀 말씀. 여기 하답을 해주셔야 돼요.
2: 네. 아 음식을?
0: 하답은 네.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네. 스님의 음식을 한번 우리 배우고 뭐. 싶습니다.
3: 스님 그럼 우리 준비할까요?
2: 예.
3: 네. 알겠습니다.
2: 갑시다.
4: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하라는
2: 거. 예. 좀 공부를 했네.
3: 감사합니다.
2: 예. 아유 탔어 이거 봐.
0: 그제. 아이고.
2: 예. 네. 예. 이 야채는 그래도 타도 괜찮아. 일부러 태워 먹잖아.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지금은 해초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뿌리 음식.
4: 오, 자연의 냄새가 나요.
0: 아 너무 맛있는데.
2: 많은 생명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거. 그게 불교의 불의사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여러 독립운동 기념단체가 후원하는 만해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회제를 엄숙히 봉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배우 김진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끝자락.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며 민족의 큰 스승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만해 선사는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민족의 혼을 잃지 않았으며 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시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모 달회제는 그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시계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겠습니다. 타종에는 재단법인 선학원 감사이신 일원 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헌향과 헌다. 먼저 만해 선사의 법손이시며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헌양엔 법진 스님과 유가족 대표이신 한영숙 여사님과 손자 정재홍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사 해조 음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 3귀를 올리겠습니다.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해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는 행장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장소개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효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효민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9년 충남 흥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7세 되시던 해 1905년 백담사에서 연국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을 계사로 수계하셨습니다.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입니다. 1908년 하감 스님으로부터는 기신농과 능음경을 수확하시고 이듬해 유점사에서 월하 스님께 화엄경을 수확 후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배우셨습니다. 귀국 후 표은사에서 불교 강사와 화산 강숙 강사를 지내셨습니다.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하였으며 이듬해 박안영 스님 등과 한일 불교 동맹 체결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해 조선 임재종 종무원 서무부장과 관장에 취임하였고 방대한 팔만대장경에서 정수를 뽑아 불교대전을 편찬하셨습니다. 1913년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고 통도사 불교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5년 각 지방 사찰을 순방하며 사자후를 펼쳐 명성을 드날리던 스님은 조선 선종 포교당에 포교사로 취임하였으며 1919년 3.1 독립선언문에 공약 3장을 쓰였습니다.

0: 시고 3.1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쓰셨습니다. 1921년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도봉, 남전, 석두 스님과 함께 설립하신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불교 활동을 계속하여 1922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용성, 망공 스님 등과 선우 공제회를 조직, 이듬해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고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1925년 47세 되시던 해 우세암에서 선서 시편담 주해와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셨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1926년 선학원에 머물고 계시면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셨으며 그 이듬해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를 발기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시는 한편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개편하셨습니다. 1933년 유마힐 소설경 번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 자리에서 시무장을 짓고 주석하시다가 1937년 항일단체인 만당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또다시 일본 경찰에 검거되셨습니다. 1944년 6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세납 66세로 스님께서 그토록 갈구하셨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로써 스승이자 독립지사이자 시인이시고 소설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82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 위대한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기 2570년 6월 29일 효민.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82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신 한용운 선생께 무한한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추모제를 준비하신 재단법인 선학원 지광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가 단두대의 나감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워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평소 말씀처럼 한용운 선생께서는 평생을 위국 헌신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하셨으며 저항시를 통해 불굴의 민족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불교 혁신을 강조하셨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과 논문활동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주력하시는 등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1944년 오늘 선생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대쪽 같은 기계와 애국애족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0: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해 한용운 선생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독.
1: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박창구 정무부시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만해 한용운 선생의 82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생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선생의 삶과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선생께서는 수행자이시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시인으로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큰 어른이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만해 선생의 책임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과 여러 대덕 스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영전에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1: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 회장이시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만해 스님의 이름을 정성껏 크게 부르며 노래합니다. 3.1 독립운동가로서 옥고를 치르시고 일제 가진 음모 속에서도 초지일관 꿋꿋하게 민족 정신을 지키신 불교계 선구자이시며 님의 침묵의 저자이신 스님은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귀감이며 길잡이입니다. 만해 스님은 참으로 숭고한 뜻을 지닌 의사이셨음은 물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고 종교의 근본을 실천해 있음을 보여주신 수행과 모범의 신앙인이셨습니다. 만해 스님,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참으로 바르게 살도록 재촉하여 주십시오. 특히 종교인들이 그 상업성과 위선성을 떨쳐버리고 스님과 같이 오직 민족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저희를 채찍으로 내리쳐 주십시오. 모든 분들과 함께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자의 성실한 삶을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해 선사의 법손으로서 오랜 세월 만해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 사업을 이끌어오신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가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제나 제사를 모시는 것은 보본과 보은입니다. 즉 보본, 갚을보, 근본본, 즉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자리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고 보호는

0: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새벽 예불마다 종을 치면서 반복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벽마다 예불을 할 때 종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의 은혜, 그리고 당마상승하는 친구들의 은혜, 이 다섯 가지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가강기소 국가지은이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언덕이니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언덕이며 그 언덕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모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82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추도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대덕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일제 억압에 변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우리 불교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계신 우리 만해 선생님의 그 정신은 우리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 가서 우리 김좌진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그 만해 선생님 그걸 항상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한 번씩 돌아보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만해 선생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그런 자양분으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대한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또한 불교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국 불교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오신 또 선각자이기도 하셨죠. 또한 만해 선생님께서는 일제 치하의 총칼에도 그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신 신념의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특히 선사께서 남기신 수많은 문학과 사상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삶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선사께서 평생 실천하신 자비와 포용의 정신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용운 선사의 원적 82주기를 추모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1시에 우리 심우장이라는 성북구에 있는 심우장이라는 곳에서 추모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1933년도에 성북동에 심우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한옥을 마련해서 1944년 6월 29일까지 거기에 기거하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9일 날 오늘이 82주년 다례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심우장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성북구청장을 했는데요. 성북구청이 이제 소유해서 관리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거를 사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기념하는 자의 것이다.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정말 뭐 다른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한 분 뭐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이 행적과 말씀과 그 기록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과연 누구의 사상, 누구의 행적,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될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때까지 만해 한용운 선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 분으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뜻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을 모시고 추모 법어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5: 올해도 6월은 어느덧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스님의 추모하는 달이기에 항상 먹먹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해 추모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바로 올해이기도 합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해방을 앞두고 1944년 성북동 심우장에서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듬해부터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선사의 추모제를 지금까지 봉행하였고 올해로 82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처음의 뜻과 다르게 변절하였지만 만해 선사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사의 주위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쩌지 못하는 그 애절하고 안타까움들은 오로지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그 괴로움들과 고통들, 그런 선사의 삶에서 묻어나는 정신은 오랫도록 후세가 기억될 것입니다. 만해 선사께서 남기신 행적과 여러 글들을 통하여 그 정신을 살피는 것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문학인들, 애국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과거로만 남지 않고 현재에 살아 숨쉬려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사께서 제시한 화도인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님은 고정된 자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바로 만해 선사의 님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행사를 후원하여 주신 국가보훈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를 바라납니다. 이어서 음악으로 올리는 공양, 추모 음성 공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해선사의 영전에 꽃을 올리는 헌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만해선사의 법손이신 법진스님과 유가족 대표 한영숙 여사님, 손자 정재홍님께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회장이신 함세웅 이사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 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82주기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만해 선사의 정신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그 뜻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계승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삶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음악에 담아 올리는 추모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공연은 만해 선사의 자비와 평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특별한 무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단은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한국의 문화 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악 컨텐츠 그룹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BTN 남성 중창단 무대가 이어집니다. 만의 선사를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만해선사의 자비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음악으로 봉헌하는 음성 공양입니다. 오늘 추모 달해제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무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추모 달해제의 마지막 의식인 사홍서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은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의 선창으로 함께 올립니다.

0: 이제 2026 만해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에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0: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이지의 월트입니다. 먼저 시간에 양능신 그 신심 불태면 즉수 불견성 성불이리요. 여기까지 했죠. 만약 능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은즉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 만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현실적 부분에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장시켜서 견성,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불성이 있음을 찾아 성불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땐 소원을 이루게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을 이루는 모습들은 보면 포기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소원을 이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쪽엔 보니까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그쪽에 이제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장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조금 놀때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못 베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빠요, 시기 질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못 베겨가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니까 사장이 그러지 말고 좀 하라고 사정사정으로. 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사장이 아무리 보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더 이상 배기질 못하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열심히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그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너무 힘들면 네가 적게 차려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라. 그래서 적은 회사를 모든 이제 그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저 외곽에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산을 하는 적은 공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멀리 외곽에 있던 공장을 창원 공단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망치질을 해가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왔대요. 그 IMF가 왔으니까 본인 혼자 IMF가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동안 벌었던 월급을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문을 닫지 않는 한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지금 향에도 별들이 있을 거다. 이런 힘든 여정이 와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대줄 테니까 공장에 와서 놀지 말고 뭐든지 만들어 가라. 네가 만드는 부분에 목적이 있고 그 사용처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그려서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 모든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있을 때 그 공장은 망치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저 시골에서 취직해서 왔던 그 종업원들이 집에 부모들이 필요한 호미도 만들어주고 뭐 소위 괭이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농기기를 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들 놀지 말고 망치질해라. 근데 모든 공단이 다 공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불이 켜져 있고 망치질 소리가 나니까 어떤 급한 오다를 받은 기업의 사장이 와가지고 공단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바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공장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공장에 망치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왔더래요. 내가 이러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아, 지금까지 물건 만들 게 없어가지고 농기계나 만들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 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오다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은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어요. 그 성공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스님을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아니고 옛날에 스님을 구인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님이 나를 큰 스님한테 안내를 해서 공장 이름까지 지어줘서 스님이 나한테 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게 불태전이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 안 돼? 온다 이거예요. 수행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유기가 오거나 어떤 부분의 환경과 변화가 오면 그냥 뭐라 그래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 내가 두 번 세 번 맞는데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불성이 크게 돼 있습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중생십백기 더 이상 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십법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생각 하나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생각만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등지고 부모한테 불효를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피눈물 나게 부모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하나 확 바꾸면 그 불효자가 효자로 바꾸는 건 순간입니다. 효자로 바뀌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바꾸면 효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생각을 바꾸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견성성불이려. 내가 죽어도 신심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면 모두가 다 견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금에 내가 지금에 증명 삼보하옵고 삼보께 증명하옵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확신하여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입증을 하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니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게. 일일 제어하노니 하나하나 너에게 경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이고 범죽 생함 지옥 하리니 그런 줄 알면서 짐직 범한즉 살아서 지옥에 빠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노력을 하면 견성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계의를 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며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언제 지옥을 가요? 살아서 지옥을 간다.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순간은요, 조금 힘들어도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희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도 큰 스님은 절대 그거에 생각을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살 수 있어.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 모레와 내일 모레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일 모레는
같아요, 달라요?

0: 달라요.
1: 똑같은 내일 모레이지만 내일 모레 죽는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설사 내일 모레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이면 그에게는 그렇게 절망만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 가피가 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지옥만은 아니고 즐거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명이 생명이 다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생명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래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일 수 있어요. 육두윤회의 한시적 부분이 생명만 생명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불성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무한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인공이 될 거냐 육두윤회의 어부의 부침에 따라서 돌고 도는 부분이 생명이 주인공일 거냐 뭐에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죽는 날까지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대단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줄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고 내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내가 그냥 재미있어만 말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집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한 말에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해놓은 말을 내 입으로 깨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깨매고 싶은 게 문제지. 깨매고 싶을 정도로 반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업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아서 지옥에 빠지리니 갑을 신여와 가히 삼가하지 않으면 갑을 신여여 가히 삼가하지 않겠느냐. 삼가하고 삼가해라.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라. 어떤 것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행하지 않는 용기를 내라. 자꾸 마음을 내서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만들어가게 되었으라. 재미삼아서 행하는 그 행위가 훗날에는 벗을 수 없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영원히 나를 옥죄어가는 그야말로 누에고추가 스스로 실을 뽑아 누굴 가둡니까? 자신을 암으로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되어진 삼가해야 될 이런 부분을 삼가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하나가 누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저희 생각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아니, 우리는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방생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적극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불투도 남의 걸 훔치지 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보살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를 지키는 부분을 만족할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베풀 것인가라고 애쓰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의 미명하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픔으로부터 길이 되어주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그거 남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주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발현하는 우리 대성사의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과감하게 고쳐라. 고치는 게 도다. 그러니 송화에 가로되 옥토 승침 체로상이요 옥토 뜨거짐이 늙는 모습을 재촉하며 여기서 옥토라는 자체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응? 달에 토끼가 방아 쪄야 안 쪄야.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옥토가 뜨거짐이 달이 뜨거지면 뭘 얘기해요? 늙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달이 만월이 됐다가 달이 지는 부분이 한 달 단위로 돌아야 안 돌아요? 그 달로 돈다는 거예요. 달 세월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가 뜨거짐에 늙은 모습 재촉하며 금오출물 총련관이로다. 여기서 금오라는 자체는 뭐냐면 해를 말해. 해. 응? 해에 금까마귀가 있다고 해요. 금까마귀가. 그래서 해가 지구 뜨는 걸 반복하면 뭐가 가요? 1년이 가는 거고 달이 뜨고 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건 달이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는 늙었어 안 늙었어? 늙는다 이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늙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 몰라. 늙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원히 살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지. 그게 문제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나 큰 착각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보면 내가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옥토가 뜨거짐이 늙음을 재촉하며 금오가 뜨거짐이 세월을 재촉함이라. 세월이 가면 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 계속 물어보지만 여러분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 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안 늙고 싶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쉴데 없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가듯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올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 좋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행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 남을 위하는 것 자체는 궁극 남을 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형제를 위하라는 얘기가 그게 나를 위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그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이게 잘 계산해야 돼. 근데 마치 그 부분이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가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삐져 안 삐져? 이게 문제라니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라. 이게 거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 신도 중에 저 서울 쪽에 있는 불자님이 계셔. 그분은 어디 불사한다 그러면 안 빠져. 내 저 시골에 불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는 절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가서 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시주를 해. 근데 그분이 스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그 고마운 분에게 제가 인사를 해요.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 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스님 스님절입니까? 그분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절을 여러 개 졌는데 내 건 없어. 맞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스님절입니까? 다 불사를 위한 일이고 많은 신도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스님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은 분은 아닌데 기도는 많이 하신 분이야. 아 저분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책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이야. 응? 내가 행하는 일은 그 모든 부분들이 상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임과의 법칙에서 보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등을 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켜야 되는 거지. 그게 궁극에는 불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나를 위한 부분이 되는 거다. 저 화장실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건 전부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단순하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자, 화장실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한두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더러워가지고 난 절대 내가 절에 기도하러 왔지 그거 하러 왔어? 그리고 뺀질거려서 그늘에서 시간 보냈어도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부분에는 그걸 하기 싫어서 눈치 본 부분이 하나 쌓일 거고 한 부분은 내가 부처님 전에 거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그득하게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옥토끼가 뜨고 지고 금가마귀가 뜨고 지서 세월이 갔지만 그 세월은 같은 세월입니까? 다른 세월입니까? 뭐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세상. 구명구리 여조로요. 이름을 구하고 이로움을 구함은 아침 이슬과 같으며 명예를 구하여 내 이름을 구하거나 나의 이로움을 구하는 일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해 뜨기 전에는 초롱초롱 달려있지만 해가 반짝 뜨면 없어져야 안 없어져야?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아무리 빛이 나봐도 아침이 그 이름이 빛이 나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명예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는 부분 자체는 결코 우리 인생에 아주 잠깐 동안 소유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다물은 일조 진리장.

명예를 가진 부분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명예 잠깐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명예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치더라도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시네? 내가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게 내 거지. 숨만 쉬면 내 거 아니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딱 표현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한들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만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숨만 쉬면 내 거 아니듯. 근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놔요, 못 놔요? 못 놓잖아요.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우리 업에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나요? 원숭이를 잡으려거든 통 같은 구멍이 적은 부분을 소위 먹을 걸 집어넣어놓고 그걸 원숭이한테 가지라고 그러면 원숭이가 집어넣고 주먹을 쥐고 꺼내려면 나와야 안 나와야? 에? 그게 안 나오니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놔 못 놔? 그래서 잡지야.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우리는 그 원숭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우리끼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진리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원숭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아,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명예에 탐착하거나 그 아침 있을 것 같은 물질에 탐착하는 부분이 우리 삶을 중생의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스스로 얽어맨다. 사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원숭이가 주먹 쥐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이름을 구하거나 자존심을 구하거나 순간적인 앞에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에 눈 멀어서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삶이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을 윤회의 주인공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에 충분히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는 부분으로 나를 그 부분에 얽어매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진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고 혹영 사서견 이루다. 혹 괴롭고 혹 영화로움은 저녁 연기와 같느니라. 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영화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영화로움을 꿈꾸고 영화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더 겸손해질 텐데 우리는 영화로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또 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괴로움도 오고 영화로움도 오고 또 괴로움도 오고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에요. 오르고 왔다 내려갔다 흐렸다 갯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은 어떤 거냐? 저녁 연기와 같다. 여러분 저녁 연기가 초전에게는 연기가 보이지만 깜깜해지면 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연기가 저녁하고 나면 불 안 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적으로 보이듯이 연기 사라지듯 저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인 모습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한낱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구름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 삶이 괴롭고 즐거움이 반복되는 부분이 전현님께 뜬구름 같은 부분이 삶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그게 내 발목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부분이 혈안이 되어져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70, 80을 살고 나시니까 그 삶이 70, 80이 짧든가요? 길든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는 거야. 짧아. 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 뭐가요? 내가 환갑이 지냈다는 게. 아, 웃긴다니까요? 응? 그럴 만한 일이 없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 내가 지금 4대 육신이 멀쩡하고 아직은 크게 괴로운 게 없으니까 아직 젊었다는 착각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 밖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나를 한 번도 청춘으로 불러주는 존재가 없어. 응? 다 할아버지 아저씨. 나는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해. 응? 웬만하면 다 할아버지라. 이게 우리 세상을 이거 보면 여기 표현하는 부분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응? 고녀 은근 소손도 하느니 너가 은근히 선도답기를 너에게 응? 네가 은근히 착한 일 선도답기를 권하노니 속성불과 재미륜이 여다. 속히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를 제도할지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도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열심히 잘 닦아가지고 빨리 좀 성불을 해서 저 미혹한 무리를 제도하는 존재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라 제자야. 네가 지금 무의도시 시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일이도 되지만 네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한대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가 열심히 은근히 기도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속히 부처님의 진리 불과를 얻으라 이거예요. 해탈을 얻으라 이거예요.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 얻는 게 불과잖아요.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 즉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제도할지로다. 그들을 제도해줘라. 여러분 가장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공덕이 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스님은 나만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은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태양의 빛은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야? 부처님의 진리는 나누고 나눠도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 지혜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승한 제자가 당신을 부처님에게로 안내했던 마성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평생 은희로 생각하잖아요. 마성비구라는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바루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서 사리불이 가서 물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어떤 걸 가르칩니까? 그걸 묻거든요.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라면 그가 가르친 가슴에 와닿는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뭔지 좀 한 얘기를 해줘라. 그때 그 얘기에 마성비구가 반응을 합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 아불대상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리불이 들어보니 세상은 창조되어진 거라고 믿었던 세상이 아 제법 종현생이라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있는 월도 스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뜬금없죠? 지금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월도 스님은 잘생긴 거예요? 안생긴 거예요? 안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덜 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잘생긴 거예요? 안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평범할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못생길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부분이 세상이 비유가 적절합니까? 제법 종현생이야. 제법 종현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안내해 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리부는 너무너무 마성비구가 고마웠어요. 왜? 마성비구를 못 만났으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너무 감사해서 사리부는 평생 동안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반드시 물어봤어요. 지금 마성비구는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머리를 뒀어요. 남쪽에 있다 그러면 남쪽에 머리를 뒀어요. 마성비구에 있는 곳에서는 발을 뻗지 않고 잠을 평생 잤다는 게 사리불의 의리였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진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매사 부처님의 진리에 인연 맺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하며, 기회가 있다면 미혹의 무리를 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금생 약불 종사화하면,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라.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아닌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그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함께 나눠라. 이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그와 같은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그래요, 놀다 가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악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막 애끓듯이 스님이 부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저게 뭐 좋은 일이 있나?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절에 오세요, 절에 오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하세요, 그리고 되드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슨 생각을, 아, 우리 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달리 받아들여요. 뭐 지가 뭐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 그래야 안 하라 그래요? 그 공부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안 해요? 그 부탁을 하는 것은 그놈이 공부 잘해갖고 나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부모가 지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모가 애가 다른 것은, 네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앞으로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많은 기회가, 너한테 유리한 기회가 오니 그 기회를 통해서 편하게 살아라고 빌고 비는데, 그놈은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 기분만 조금 얹지 않으면 나 공부 안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속이 터져 안 터져?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오직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공덕의 주인공이 되라. 일체 중생을 리드할 수 있는 성년이 되라. 그렇게 했을 때 큰 스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엔 더욱더 깊이 있는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를 잘 안 들어.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른 분들이 보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뭐가 안 먹어? 안 먹어. 왜? 기분 나빠서 안 먹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굶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배고픈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먹여. 그러니까 맨날 싹싹 빌어서 먹이니까 이놈은 착각을 하는 게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엄마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딱 그 모습이에요.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을 하고 해서 정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가피의 주인공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와서 하는 듯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았냐면 후세 당연 한난단하리라. 후세에 당연히 만갈래로 한탄을 하리라. 그냥 한갈래로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지가 다 한탄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를 하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갈래에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릇된 일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실천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 구제하는데 이제까지 않는 부분으로 보살랑을 실천해서 구경 성불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

0: 또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질문들이 질문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괴롭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여기에 스스로 답이 나와요. 남들에게서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저절로 자기가 답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겠죠, 다.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헤어질 결심이거나 계속 살 결심이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보겠죠. 또 남편하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물어보겠죠. 그걸 종합해서 결국엔 자신이 결정을 내리겠죠. 그 결정을 따르면 돼요. 사실 간단하죠. 아, 도저히 난이 사람하고 난 계속 못 살겠다 하는 게더 강하다면 헤어질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연은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인연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 어떤 인연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인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또이 남편이 외도라고 했지만 어떤 정도의 외도인 건지에 따라서 또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그것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인연 따라 자기 업에서 맞는 답을 자신 스스로 누구나 잘 내려요. 고민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서 내리고 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전부 다 이와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물론 주변에 조언도 없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종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반반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 반반이다. 요건 뭐죠? 아직 반반인 거는 지금 당장 헤어질 건 아니다 요 소리예요. 반반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반반인 채로 있어 보다 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반반일 때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와 잠시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해석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잠시 거기 있어주는, 판단 중지하고 잠시 있어주는 시간? 왜냐하면 섣부르게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면 그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기 쉽거든요. 그 잠시 멈추고 잠시 결정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시간, 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도 좋고 그런 시간을 저절로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 욱하는 생각들은 점점점 내려놔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허물도 돌아보고 얘가 뭐 결혼 전에 어찌어찌한 일이 있었고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온갖 어쨌든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거운 주제일 것도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은 이혼을 한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요. 재혼한 커플의 반 이상이 이혼을 또 한대요.
그게 통계로 나온 자료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즉, 결혼한다, 이혼한다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주제이고 심각한 주제지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주제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양의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요. 내가 결혼할 남자, 결혼할 여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업이 휘청거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모양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밑밥을 깐 건데, 그 얘기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느냐? 모양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 중요한 일이죠. 모양 아닌,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아닌, 상 아닌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똑같은 일이에요.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라고 심각하다라고 해석한 일이 있을지언정 좋고 나쁜 일도 없고 무겁고 가벼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럼 그 이혼은 무조건 내 인생이 실패냐? 그 자기 생각이고 해석일 뿐이에요. 이혼한 것이 요즘엔 허물도 아니잖아요. 워낙 뭐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했어도 이혼을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잖아요. 인도에서는 남자가, 옛날 인도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서도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여자를 거의 가축 수준으로 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만 해도. 그래서 인도에서는 남자가 아주 우월해가지고 여자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낮춰서 봤다 그래요. 가장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여자를 남편하고 같이 태워 죽이면 그 여자는 신이 돼요. 아주 훌륭한 아내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자가 먼저 뭐 이혼하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했다가는 큰일 나는 여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혼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말이 맞단 얘기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 결정, 자기 주도, 어떤 결정을 자기가 내릴 수 있고, 그거 내리는 것을 왜 남자, 여자라는 높다, 낮다라는 그런 편견 속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남자만 왜 이혼하자고 할수 있어? 여자도 이혼하자고 할수 있지? 이렇게 볼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인연은 원래, 인연의 속성은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인연을 가만히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누구나 이러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혼하는 사람 이야기를 영화 같은 걸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혼할 만했네. 나 같아도 이혼하겠네. 잘했네. 하고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게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훨씬 좋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정도 잘못했으면 나라도 같이 못 살겠다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분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나라에 따라서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어느 나라에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남자가 여자를, 어떤 나라에선 또 여자가 남자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그게 당연한 걸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관례, 미풍양속, 내지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사람들을 묶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해야 될 일, 저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에 좀,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혼하면 나쁜 놈, 이혼 안 하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더라도 거기에도 집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단순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친구 앞에서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 되겠죠. 뭔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친구를 보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 남자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판단 분별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긴 하겠죠. 친구니까. 너무 분노하고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그래야 또 친구 간의 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해주고 나서 또 냉정한 얘기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이야기도,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부터, 야, 그렇게만 볼수 없어. 야, 그 사람도 그 사람 뭔가 이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하죠. 기분 나빠서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곳이니까 인연 따라 편도 들어주고 같이 욕도 해주다가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친구라면.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그냥 비추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인연 따라 결정을 내렸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헤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헤어진 것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외도했던 기억은 이제 지워라. 거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로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살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심각하게 그 감정,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 그 사안의 심각성은 분별로 만든 거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단적인 업식이 투사된 문제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심플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모양, 개념, 해석,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세상에 심각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연생, 인연멸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인연 따라 모였다가, 모일만 하니까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져야 때가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 오래 사귀고, 어떤 사람 만났다 금방 깨지듯이, 어떤 사람은 만나서 1년이 결혼 생활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요즘에 뭐 황혼 이혼해가지고 막한 30년, 40년 같이 살다 헤어질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인연생, 인연멸, 모의 붙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제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영가 형각선사가 본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안목을 점검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형각선사가 육조 스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탁 우뚝 섰더니 육조 스님이 사문이라면 삼천 위의와 팔만 세행을 갖춰야 될 텐데 넌 어디서 온 스님이길래 이렇게 아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각이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간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생사라는 생사 대사 앞에서 뭐 그렇게 우리 같은 스님들끼리 이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생사를 해탈하는 이 문제 앞두고 마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같은 공부인 입장에서 여차여차 그뭐 예의범절 차리고 뭐 격식 차리고 이 공부가 지금 격식을 타파하는 공부고 파격의 공부이지 그런 모양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뭐 예절 차리고 하는 거 그거 굳이 따져야 됩니까? 따질 수도 있지만 스님이나 저나 지금 이법 보고 왔으니까 제가 그 생략한 거지요 하고 이제 뭐 말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생사의 일이 크고 또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언제 그런 거다 격식 차리고 그럴 것 같으면 스님 제가 스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한 6개월 행자 생활하고 사미 생활하고 사미 생활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언제 그런 것만 다 차리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곧장 질러가지고 그냥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물으면 안 됩니까? 공부인끼리 뭐 네, 못할 짓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 잘했어요. 연가 형각 스님 선사가 육조 스님 앞에 와가지고 곧바로 그냥 다른 거다 여차여차하는 뭐 상, 모양, 분별, 뭐 격식 이런 거다 때려치고 곧장 도를 보인 건 잘했단 말이에요. 한 바퀴 세 바퀴 딱 돌고 나서 딱 섰어요. 아, 100점짜리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얘를 찔러본 거예요. 말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보려고. 그리고 얘 법이 확실한가 보려고. 법이 확실한 법에 딱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말을 꺼내면 곧장 그 말을 따라가요. 분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분별 따라가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고 스님으로서의 삼천가지 세행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지 이 스님한테 왔으면 절도 안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이러고 있느냐 하고 긁어본 거예요. 여기 긁히면 안 되죠. 여기 긁히면 뭐예요?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스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그냥 도를 어찌어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 따라가서 스님이 말로 모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곧장 호로록 모양 따라가가지고는 아니 사실은요 생사의 생사대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대사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따라가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그 허점을 탁 보고서는 자기가 이 연가 형각선사 허점을 탁 드러낸 걸 보고는 허점을 칵 찔러주는 거예요. 너말 따라갔구나 하고는 생사의 일이 크다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연가 형각선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생사가 따로 없는데 본래 무생이잖아요. 무생법인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건데 불생불멸을 깨달은 것인데 무슨 생사대사가 크냐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가 형각스님도 망상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육조 스님이 그냥 분별로 호통을 치니까 거기 어쩌지 법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말을 따라가 버렸죠. 법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되는데, 이 스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뭐 이랬던, 이해는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저래야 되지? 그냥 서로,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냥 평범한 말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말다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공부가 뭔지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유를 알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요, 이게 견성 후 보임이라고 하잖아요. 일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보임이라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가 현각선사가 탁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달은 거예요. 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올바로 보임을 하는지도 알고 싶고 이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보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호임지잖아요.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자기가 깨달은 이 법을, 이 마음을, 이 불성을. 이 한마음짜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분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분별 따라가다가도 문득 내가 또 분별 따라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보임이라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 분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분별 따라가더라도 스스로 분별 따라가는 분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분별을 이 자리에서 분별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자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럴 때 눈밝은 스승이라면 제자가 분별 따라갈 때 한참을 분별 몇 일을 분별 따라서 가다가 나중에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툭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말 따라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딱 있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분별의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두 번, 세번 찔렀는데 계속 그말 따라가게 되면 얘는 한참 멀었구나. 마조 스님이죠? 백장 스님하고 다른 제자 스님들과 함께 달로리를 갔다가 이렇게 새가 저산 너머로 날아가는 걸 보고서는 새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새가 어디로 갔어요? 마음에서 드러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갔죠.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졌을 뿐이죠. 전부 다 마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백장 스님이 저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를 확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와라 하고, 지금 눈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 있네 하고, 어디 그 저쪽에 있다고 하느냐. 그 내가 말하면 새 물어보면 새 끌려가고, 이거 물어보면 이거 끌려가고 저거 끌려가고 끊임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끌려갔을 때 코를 확 비틀면서 또 끌려갔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자주 끌려간다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야, 스님으로서 너 예의범절도 지키지 못하느냐?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야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곧장 그 말에 끌려가가지고,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 이거 스님으로서, 이 생사 대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거부터 여쭤본 거죠. 하고 말에 끌려가는 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그 허점을 보고서는 어찌 생사대사가 중요하단 말이 어디 할 수가 있느냐, 이 공부를 안목을 밝혔다는 중이. 그러니까 어찌 무생의 도리를 획득해서 빠름이 따로 없음을 밝히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생사대사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생사가 없는 이 자리, 무생의 자리 이거 모르느냐, 이거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빠름이 없음을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빠르고 늦은 게 있어요? 여기 생사도 없고 빠르고 느림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리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도대체 뭔 소리, 무슨 말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넌 아직 이 무생의 도리를 체득하지 못했고 또 본래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딱 혼을 낸 거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현각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체득하면, 즉 자기가 자기 아니요, 저도 체득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끌려갔네요. 제가 체득하고 보니 이 자리에는 생겨념이 없습니다.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밝히고 보니 여기는 빠르고 늦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딸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그렇다. 너 이렇게 방금 전에 끌려갔지? 그걸 이렇게 딱 돌이키는 이렇게 안목을 바로 드러내야 되지 하고 이 안목이 바른 것이지 하고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디 뭐 오고 가니 생과 사가 어쩌고 늦고 빠르고 어쩌고 이런 분별을 할수 있느냐. 별로 그런 게 없다라는 이게 안목 아니냐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인정을 딱 해주고 나니까 이제 현각 스님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공부 얘기 다 끝났잖아요. 인정받아서 아, 이 공부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연가 현각 스님이 비로소 이제 비로소 예의를 갖추고서는 그리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서는 하직 인사를 했어요. 스님, 그럼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이, 오랜만에 눈 밝은 이 연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2대,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했던 제자란 말이에요. 연가 현각의 뭐 증도가니 뭐 이런 훌륭한 저술까지 남긴 아주 눈 밝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은 이런 눈 밝은 제자를 그 몇백 명의 제자가 있어도 이런 눈 밝은 제자를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떠나보내기가 아쉽겠어요. 안목 있는 제자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 육조 스님이 이제, 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야, 며칠 좀 묵다 가라. 나랑 좀 말동무도 좀 하고, 좀더 공부하기도 좀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현각이, 이 육조 스님한테 한더 당하고 나서 다시 인정을 받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현각이 하직 인사를 가려고 해서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근데 간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육조 스님이 야, 뭘 갈라리냐? 좀더 있어라. 이렇게 붙잡으니까 요것도 오고 감이 본래 없는데 간이 오니 하는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연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그걸 붙잡았고서는 잘 걸렸다 하고 스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하고 연가 현각 스님 육조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본래 이 마음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여여부동에서 온다 간다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스님 본래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내가 저보고 빨리 간다 하십니까? 어찌 늦고 빠름이 있습니까? 여기는 움직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스님이 벌써 또그 쫓아가셨군요 하고 그렇게 탁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육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이제 현각 스님이 본래 이 자리는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여여부동에서 이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육조 스님이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는 육조 스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거나 하나 더 확인해 볼게 있는 거예요. 얘가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 자기 마음 본성을 한번 확인한 사람이 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임을 하는 초반에 어떤 오류에 범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 확인했다 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이거 확인했어. 너네는 확인 못했지. 난 확인했어. 이 법을 확인한 내가 살아 있어요. 이 법을 확인했다라는 건, 내가 법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법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거긴 내가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아상이라는 분별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백이면백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법을 깨달았다라는 망상에 곧바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내가

법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보임하는 줄 알아요. 보임하는 주체가 생겨요.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늦고빠름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여여부동안 이 법을 잘 지키고 소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소가 있어서 내가 소를 키우는 일이 있어요. 그건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공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그것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것은 그 앞길을 먼저 간 바른 선지식 아니면 이 질문을 통해서 너 지금 너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여부동한 내가 있구나. 그 여여부동함을 아는 내가 있구나. 따로 둘로 나뉘어 있구나. 불성이 있고 불성을 깨달은 내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움직임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누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누구라는 그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본인은 그런 분별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각 스님이 육조심한테 이렇게 말해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스님이 저한테 지금 이 법을 보는 자, 아는 자, 이 확인한 자, 확인하지 못한 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걸 보니까 스님이 지금 그렇게 분별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스님이 질문할 때그 질문 속에서 그 분별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런 분별 없습니다. 막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가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 이만하면 얘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스스로 자칫 이 견성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한다라는 그 오류, 이것도 스스로 알고 있구나. 스스로 보고 있구나. 하니까 그걸 보고선 이제 인정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바르게 알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는 인정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데, 연가 현각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무생, 태어남이 없는 남이 없다라는 불생불멸이라는 남이 없음의 뜻을 알았구나. 그랬더니, 현각 스님이 생겨남이 없는데 뜻이 어디 있어요?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본래 생겨난 바 갖고 사라지는 게 없다면 뜻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무생의 뜻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까지도 스님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찔러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다 안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때 육조께서 또 얘기를 해요. 야, 뜻이 없어? 그렇다면 누가 마땅히 그렇게 분별했느냐? 너 지금 그 분별한 거 아니냐? 누가 마땅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또 연가 현각이 말했어요. 그럼요, 분별했는데 분별은 했지만 역시 분별했어도 거기에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고 뜻이 없는 가운데 뜻을 써내고 머무는 법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님이 하듯이 저 또한 자유자재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법 없이 쓰고 있다. 이 법의 자리 하나에서 온갖 분별을 가져다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마음껏 쓰고 있는 스님과 제가 지금 그 주고받는 이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한 말이었지만 이게 다 사실은 분별이죠. 그러나 분별 속에 분별이 없고 뜻 속에 뜻이 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이 공부의 이야기였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만하면, 이 짧은 문답에서 얼마나 많은 그냥 점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이제는 뭐더 이상 내가 따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고 나서, 하룻밤 묵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가 현각 스님은 하룻밤 묵고, 이때의 일로 인해 사람들은 현각을 일숙각이라 불렀다. 연가 현각 스님이 하룻밤 묵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숙각.
한번 자고 간 깨달은 도인.

0: 현각은 뒷날 증도가를 지었으니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지황비구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선수행자 지황은, 지황이라는 스님은 처음에 육조를 참례하고, 육조 스님의 스승, 육조 오조 홍인대사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고 하고는 암자에 머물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이 오조 스님 제자들을 보면 육조 스님을 빼고는 신수 스님도 그랬고 이 지황 스님도 그랬고, 이렇게 선수행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육조 스님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이 직진심이라는, 곧바로 법문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이런 방편을 조금 덜 쓰셨거나 조금 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방편력이 조금 육조 스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나 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목 있는 스님들이 없었으니까요. 육조 스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조 밑에서 공부했던 지황이라는 스님도 오조 스님을 참여하고 공부를 했는데 선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서는 선정의 맛을 들이고 나면 계속해서 선정을 닦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 법에 대한 안목, 깨달음, 견성이라는, 일별이라는, 이 법을 깨달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정 체험이나 삼매 체험 같은 어떤, 깨달음의 명상 수행, 참선 수행에 인과응보적으로 딸려오는 그 결과, 결과가 바로 이 선정을 통한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증득한 사람은 그때 내가 증득했던 그 삼매,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삼매, 그 삼매를 끊임없이 증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삼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그때 느꼈던, 어떤 경우는 삼매가 며칠씩 가기도 하고 몇 달씩 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1, 2년 이상을 간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몇 달씩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삼매 속에서 몇 달을 보내면 얼마나 막 지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기쁨 속에 늘 있단 말이죠. 그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그게 확 사라져 보세요. 한 달 만에 사라지고. 그럼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라 그래요.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 느낌 속에 한 달, 두 달, 몇 달을 살다가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옛날에 그 어리석은 중생으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선정삼매는 공부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과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게 법은 아닌 거예요. 법은 뭐예요? 법 아닌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선정의 결과인 삼매 체험 같은 것은 선정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걸 귀하게 여겼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겐 그걸 깨달음으로 착각했으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나는 깨달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을 계속 다시 옛날에 느꼈던 그 선정 체험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부지기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고. 그런데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이 강렬하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자기를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 낯선 거에 대한 안목에 대한 감이 한번 열린 게 이게 깨달음인데, 그때 같이 찾아온 모양, 감정적인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든지 뭔가 놀라운 체험들, 그런 체험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법에 대한 안목은 주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갖지 못하고, 그 체험만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잃었어. 잡았다가 놓쳤어. 나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체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게 사라져가지고, 와, 저는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 거사님, 그 왔다 간 체험, 3일 동안 머물던 체험, 그 체험은 왔다가 갔죠? 왔다 갔어요. 그 체험이 깨달음이겠어요? 체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건데, 여여부동한 건데, 여대여고한 건데, 그게 왔다 가는 거겠어요? 그 체험 처음 하던 그 순간에 그 체험의 상, 느낌으로 찾아온 그 체험의 상, 그건 모양이죠. 왔다 가는 모양이죠. 그때 확인된 거는 그 감정적 체험이라는 어떤 느낌,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지금도 있는, 왔는데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하는 그거는 왔다 간 거니까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도 있는 거, 요게 진실하죠. 요거 지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이거냐,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정이나 삼매나 이런 체험들, 그 체험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 지황선행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상을 찾아서, 특정한 삼매를 찾아서 20년 동안 다시 머물지 않고 눕지 않고 장좌불화 하면서 20년간 좌선하기를 그치지 않고 수행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주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자황의 명성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현책, 이 현책이라는 스님이 아주 열일을 하시네요. 많은 스님들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안목이 있다 싶은 스님이나 공부 열심히 한다 하는 스님 보면은 그냥 붙잡아다가 육조 스님 앞에 탁 그냥 데려가는 이런 아주 포교제일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현책과 지황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

하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터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장례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8: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9: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귀가 아프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내가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아, 내 업장을 소멸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구나. 지금이 내 업보를 깨끗하게 씻어낼 가장 중요한 때이구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이때가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이구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들으면서 이 소나무를 통해 제 불심이 더 커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고는 합니다.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인천에 사는 금강장이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보리심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금강장으로 법명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2000년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튼 것처럼 하혈을 하였습니다. 어이구구구.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 타려는 순간 제 귓가에 모모 병원 하고 실바람과 함께 가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병원으로 가주세요 했고 대원분들이 대형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려 해도 수술 불가 상태라며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판정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조차 못할 상황이었대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의사

의사 선생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자기네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수술은 하지 않되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치료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녔던 절에서는 스님께서 저를 위해 철야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겨운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1시쯤 제 귓가에 목탁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듣자마자 몸을 일으켜 목탁 소리를 따라 병원 비상구를 통해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제 몸에는 링거 바늘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링거들 하나 없이 아주 가벼이 내려갔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비상구 문을 열어 작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 중앙 한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을 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배를 하고 뒷걸음질 쳐 법당을 나오니 남성 세 분이 복도를 걸어오는 겁니다. 병원 내 경호원 분들인 줄 알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 법당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맨 앞에 서 있는 분의 모습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까만 도포자락에 새카만 갓까지 쓰고 또 가슴에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누런 옛날 책을 품에 안고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로 저를 보고는 그대로 앞을 지나쳐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까만 도포자락에 새까만 갓을 쓰고 있었대요. 저승사자. 오, 무섭다. 오. 살아오면서 그런 눈 홀김은 처음 겪었습니다. 굉장히 매섭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새까맸습니다. 속으로는 놀랐지만 저도 병실로 돌아가야 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가려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분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그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위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향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상 옆 기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 얼굴을 탁탁탁 때리고 흔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아, 그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잠시 법당에 좀 다녀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 제게
환자분 이름

이름이 뭐예요? 여긴 어딘가요? 날짜는요? 하며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몸을 살펴봤을 때는 법당에 갈 때만 해도 없던 링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을 했지요. 제가 무언가 경험을 했다고요. 저는 강도 높은 치료 때문에 몸속에 있는 장이 다 타버렸고 시력은 떨어졌으며 잇몸은 다 물러져서 이가 자꾸 빠지고 얼굴빛은 새까맣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장이 타버린 관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습니다. 유동식을 먹어도 타버린 장이 움직이질 않아 다 토해내야 했으니 밥 먹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몸무게는 25, 27kg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엄청 고생하셨네요. 엄청 고생하셨네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가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건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게 가피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도에 의사가 이제 주변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환상 같은 생생한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그 법당 앞에서 새까만 저승사자를 마주쳤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이런 체험과 가피가 이런 어떤 힘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2000년도에 주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나마 건강을 유지하시는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분명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빌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모두 가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특히 괴로움에 빠져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빠진 모든 분들,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자비로운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분이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받은 가피가 많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와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독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제 장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구구. 이것뿐이 아닙니다. 손에는 임파선암이 또 방광암까지 제 몸에는 암만 세 가지가 있고 목과 허리에 디스크
또 고혈압과 아주

무심한 골다공증, 시력도 청각도 모두 좋지 않고, 잇몸은 약해서 이가 빠지고, 깨지는 현상에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관세음보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여러 통증들에 시달리며 힘겹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렁차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순간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 환희심이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니. 그때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듯 벌어지지 않았고 제 몸은 합장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뿌연 안개 속에 뵌 부처님께서 분명 제 눈에는 아기 부처님 모습으로 제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서 그냥 자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거라. 정수리에 손을 탁 얹고서 자거라. 그 순간 저는 네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한 숱한 밤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픈 이유로 처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새벽에 그런 저를 보고 엄마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 라고 물으렸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딸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대요. 딸이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합장하고 있을 때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이 저절로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봤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렇게 단번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 처음 봤다며 놀랐답니다. 그게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치료 이후부터 수십 년을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밥 안 먹고 사냐고 너무 말랐다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도 듣기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상태라면 다른 분들은 아마 수발을 받으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견 후에 그때 아기 부처님처럼 생기신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정수리에 손을 얹고 자거라.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저는 친견 후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일어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제가 단짬에 빠졌던 날 이후로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픈 이후로 간만에 처음으로 단짬에 빠졌던 그날 이후로 처음 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버린 장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큰 고통이 따라서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를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밥맛이었구나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어우 제가 막 코끝이 지금 찡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후로 지금은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스치는 바람 한 점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뜻이 있고 인연이 아닌 게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 부처님을 분명 직접 친견하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환희심이 힘이 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아무 뜻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엔 다 뜻이 있고 누구나 불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세상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순간도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 다 부처님의 가피 받아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보리심을 잃지 않고 환희심으로 정진해 나가시길 발언하며 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 괴로움에 빠진 우리 중생들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가득한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불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보살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8만 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중생의 업장이 두터워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보았든 못 보았든 상관없이 분명히 계시다.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꾸준히 꾸준히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몸이 아픈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고치기 어려운 큰 병일수록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랍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내가 지은 그 업보, 업장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무거운 업보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높이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요 깊이는 저 바다보다도 깊을 것이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누가 닦아야 한다?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향해 염불하고 기도한 이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오니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발원합니다. 부처님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언하면서 닦고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파올까요?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그 죄업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 이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더라. 다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에

0: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나마 내가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그 도리를 아는가?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도리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항상 염불하세요, 여러분.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레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간절한 그 염불의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다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했죠?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은 이렇게 미끄러지셨는데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면서 딱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하고 넘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급박한 순간에 저절로 튀어나온 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옴마니 반매음도 좋고 광명진원도 좋습니다. 천수경 심묘장구다라니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불자님들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늘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는 습관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셨대요. 그날도 뭐 밥을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불편한데 아유 또 오늘도 위장이 또 속을 썩히나 보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염불하다 그렇게 염불하다 비몽사몽에 깜빡 꿈을 꿨는데 막 토르라는 꿈을 꿨답니다. 웩 하고 막 토르라는 막 꿈을 꿨는데 시원하게 이제 토를 다 하고 나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너무 시원하게 토를 해가지고 꿈에서 토를 했는데 꿈에서 깼는데 위가 편안하더랍니다. 희한한 꿈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괴롭혔던 위장병이 저절로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 디스크가 생겼나 봐요.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낫지를 않더랍니다.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니 마니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니 막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병원에서도 솔직히 얘기한답니다. 뭐 최후의 방법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사실 수술은 마지막이다. 사실 뭐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젊은 나이일수록 수술하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 비구니 스님이 고민하다가 그래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디 멀리 작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염불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등받이 의자를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염불했대요. 부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가지고 목탁을 도저히 못 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애틋하게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목탁 치면서 기도해도 부디 부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도 이렇게 지독하게 허리가 아프다니 다 제가 지은 업보인 것 같습니다. 업장 소멸, 제 업보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긴 침을 꺼내가지고 그 비구니 있으면 허리에다가 침을 딱 놔줬대요. 얼마나 아프든지 앗! 하고 잠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도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꿈에서 그 침을 맞고 나서 점점 허리 아픈 게 사라지더니 지금은 뛰어다닌대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허리병이 나은 비구니 스님의 카피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소나무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자기가 체험했다고 수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그 카피 이야기를 아직도 저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카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피 받은 수많은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꾸준히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보살님의 카피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카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의 카피를 믿고 의지하고 중심을 딱 세워서 꾸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요즘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0: 는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이왕 임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임제가 시중하여 말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 도라는 게 이제 이걸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요걸 이제 도, 법, 마음, 부처, 선, 뭐, 진여, 자성, 방패도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도를 배운다 그러는데, 이건 배워서 뭐, 알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이 그런 것이고, 이거는 원래 우리한테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원래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본래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이게 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있어도 우리가 이게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아는 쪽으로만 우리가 늘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서툴고 낯이 설고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기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게 이제 공부고 뭐 있는 걸 그냥 원래부터 누구한테 있는 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확인되는 거고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쓰던 일이고 누구한테나 있는 거라는 그 말이 이제 조금 납득이 되죠. 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되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늘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많이 모르니 그쪽으로만 쳐다보고 살다가 문득 이제 눈길을 돌려가 뭐 눈길을 돌린다 할까?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죠. 이거는 뭐 안다 모른다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이제 탁 와닿으면 원래부터 있는 현실인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나 다늘 있는 일이고 늘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게 한번 확인되는 거지 뭐. 이건 이제 도라고 그래요. 전 도라는 말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썼던 말을 불교에서 이제 뭐 도하면 우리가 뭐 도덕경 이런 얘기 있잖아. 벌써 공자 맹자 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말이거든. 노자가 공자보다도 더 이전 사람이라 하니까 그걸 이제 빌려서 쓰는 말이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자기 마음이니까 밖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거죠. 이제 자기 마음이긴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면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한테 늘 태어날 때부터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태어날 때까지 뭐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이 있었겠지만 그거 지금 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정말 뭐 무색 투명하달까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마음이거든. 깨달아야 돼.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늘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지.

밖에서 당연히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래부터 다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본성, 뭐 불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자성이라고 그 말도 이제 성이라는 말은 타고났다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지 그 본성이라고 뭐 불성 이런 성이라는 글자는 뜻이 원래부터 있었던 걸 가리키는 거지, 없다가 생긴 걸,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본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우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그럼 부처님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뭐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도 우리가 뭐 하듯이 등불을 법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은 자기 등불이다. 그 법등명 자등명이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이 따로 있고 자기 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바로 법이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본래부터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외도들은 이제 생각이 우리 이제 말은 우리가 비유는 그런 비유를 하거든. 하늘에 태양이 원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생각이라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태양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반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 알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내가 생각을 걷어내서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고 생각을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이 없어지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지혜의 태양이 빛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억지를 부리려는 건데 원래 이 우리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리고 할게 없어요.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거든. 거울은 텅 비어 있는데 텅빈 거울이 안 보여. 왜안 보이겠습니까? 그 뭐가 나타나 있어. 텅빈 거울 위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 모습 때문에 텅빈 거울이 안 보인다 해서 그 모습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때문에 내가 뭐 깨닫는 거고 생각을 없애는 것은 마치 거울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거든. 그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텅 비어 있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걸 없애고 텅빈 것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신경에도 색이 공이 공이 색이고 그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과 공은 다를 수 없다고 했잖아. 색이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색을 다 없애고 내가 공만 깨닫겠다. 그렇게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한다.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뭐 그거는 생각을 뭐 자꾸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뭐 깨끗한 마음을 얻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가 틀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된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요. 그냥 깨달아져 저절로. 아무것도 뭐 시사 선택할 필요 없이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본래 그런다는 사실을 그냥 밝혀질 뿐이지 그걸 뭐 손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은 그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다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그러면 다르냐? 중생들은 생각밖에 모르니까 오로지 생각에 매여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마음이란 게텅 비어서 깨끗하다는 걸 이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거울이 우리가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을 처음 본 사람은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겠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거울을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 되거든 그게. 그거와 비슷하다. 근데 거울이야 뭐 사물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은 이해로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직접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깨닫고 그런 체험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고마. 그러니까 깨끗하고 텅 비었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 아, 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뭐 원래 그냥 텅 비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 이제 실제로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제 실감이 되고 실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냥 밝혀지는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밝혀지는 거지 뭐딴거 없어요. 무슨 길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뭐, 화두를 들고 있으시오? 무슨 면보를 하시오? 무슨, 사마타 빗바사나 직관 수행을 하시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다는 사실을 그냥 문득, 그래서 도노라고, 문득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실감이 되는 거지, 그냥. 예.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다는 사실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지. 어차피 알수 없는 것이고, 뭐 모르고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딱 체험이 되면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현실로서, 이제 현실이 되니까, 현실로 체험이 되니까, 그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 말은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니까, 그 우리한테 능력이 본래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단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대신에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 우리가 이제 이심전심으로 뭐 소통이 된다고 말을 듣고 말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뭐 그렇다는 이건 뭐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바깥에서 찾지 마라.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경계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뭐,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바운더리,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경계니까 그냥 어떤 경계선을 갖추고 있다니까, 그게, 아, 요렇구나 하고 분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되는 건뭐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분별이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다 분별이 되는 거죠. 그게 다 경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뭐 시끄러워.

더우니 고요하니 뭐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것은 다 분별 쪽이고 망상 쪽 일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쪽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모습이 없다고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은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물론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방편을 하는 말이거든. 방편을 하는 말이지 뭐아 법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손가락 같은 것이지 그게 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위해서 아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고요하고 뭐 변함없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손가락만 쳐다보고 그걸 이제 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어리석음이죠.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직접 체험을 하면은 아는 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견해가 생길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뭐 의심이 없죠. 의심이 없고 매일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무슨 견해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방편으로 하게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그래서 마지못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법문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그 49년을 깨닫고 나서 49년을 뭐 법문을 설법을 했다는데 또 그런 말도 하거든. 49년 동안 사실은 한마디도 안 했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막 얘기한 건 전부 방편의 말이지 이 자체를 말한 건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누구한테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현실이니까 누구 날 때부터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현실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어요. 실감이 탁 되고 이렇게 뭐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고 자꾸 분별을 따라다닌다.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이제 삿대다 바르다 하는 것도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삿댄 건 잘못됐다는 거지. 바르다는 건 이제 그게 바른 거냐 잘못된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거든. 바른법.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드러난 이걸 정법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분별이 되는 거, 뭐 고요하다거나, 뭐텅 비었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데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삿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 말 많거든. 진공 묘유, 뭐 진짜로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있다는 둥, 뭐 그렇다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방편이라도 그런 건 좋은 방편이 아닙니다. 삿대고 바람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뭐 조사가 뜨고 부처가 뜨고 뭐 이게 전부 다 방편의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뭐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법문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너무 생소하고 알수 없는 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그만 안 듣거나 아니 뭐 너무 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만 안 듣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또할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물론 뭐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는 계속 얘기를 해. 이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사는 건다 방편인데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몇 마디 하면은 그만 그래 고지도 없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기보다 너무 해야 되나 고집이 있다 할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해. 똑같은 질문을. 계속 자기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이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오니까 뭐 궁금하니까 묻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막,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고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숨겼다 드러냈다 이 말은 뭐 이해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곧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춰보고 땅을 비춰보며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처음에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한테 찾아가 물어보고 좀 그런 걸 그렇게 딱히 뭐 좋아하지도 않고 저 혼자 이제 책을 많이 봤죠. 뭐 불교를 애초에 학교에서 전공도 했고 그래서 막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경전이라든지 뭐 논서라든지 불교 교리책이라든지 하는 그걸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거기서 얻은 결론이지 제가 얻은 결론은 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건 제가 이제 몇년 동안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그러면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을 벗어난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고, 헤아릴 수 없고, 알수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딱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는 뭐몇 가지 수행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선도 시도해보고, 뭐 주문도 좀 시도해보고, 뭐 화두도 한번 이렇게. 근데 잘안 되더라고, 그게. 잘안 되고, 좀 믿음이 잘안 가고, 이거는 내가 억지로 뭘 애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좀 생기고 그러던 차에 뭐좀그 인연이 이제 제 스승님의 법회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법회 가서 그냥 앉아서 들었죠. 막 아무것도 없이 나는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듣는 것이 가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더란 말이죠. 예. 네, 저절로. 그러니까 뭐, 아무 질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뭐, 불교책 이런 걸좀몇 년을 읽었기 때문에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질문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그냥 몇 년을. 꾸준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밖에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뭔가 말로 할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도 느낌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딱 보니까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제 와닿는 거. 그때부터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법문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와닿기 시작한다고 본문도 뭔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라면은 단지 이와 같이 주인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오름을 따지고 걸음을 따지고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등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한 소리들이다 이 말이죠. 뭐 주인이 어떻고 손님이 어떻고 뭐 도적이 어떻고 뭐 오르니 그러니 뭐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는 생각으로 하는 소리다. 예? 경계 쪽은 일이지 법 쪽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짓이다. 나는 여기서 선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제 선과 속, 출가자나 제가자나 뭐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다 알아본다. 그 경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일체지가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게 지혜로서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지 지식을 알아보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 지혜를 알아본다는 거는 이게 이제 진실이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이런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몇번 이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이런 체험이 있구나 하는 거는 이제 대충 파악은 되죠. 왜냐면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로서 사실 100%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도 뭔가, 이런, 경험이 있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그런 정도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임제가 빠짐없이 알아본다 이 말은, 자기 이 법에서, 자기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 살림살이, 자기 진실 속에서 살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뭐 눈으로 볼건 보고 귀로 들을 건 듣고 뭐 생각할 건 하고 하니까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은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자리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발을 떼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을 떼서 다시 생각을 쭉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망상 속에 떨어지는 거니까, 지혜가 이제 어둡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부, 우리가 이제 중생을 얘기할 때, 중생을 미혹하다 그러거든요. 미혹이라는 거는, 이 생각 분별 경계에 혹해가지고, 혹하다는 것은 그 홀려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매혹한다잖아. 홀린다 이 말이거든. 그 홀려가지고, 따라서 자기 집을 잃고 헤맨다 그래서 그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유루법 이렇게 한다고. 중생법은 유루법이다. 유루라는 게새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류자에 셀류자. 마음이 자기 본래 근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만 분별 망상을 따라 새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의 법을 말하면 무루법이라 하거든. 안새 나간다. 없을 못 자거든. 새 나가는 게 없다. 늘 자기의 근본 자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없어 가마 늘텅 비어 있고 늘 깨끗해 아무 일이 없다고 항상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새 나가버리면 하는구만. 그 이제 그런 일 속에 물이 들은다 할까. 그런 일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도 이걸 체험을 해봐야, 왜 저런 말 하는가 하는 것,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체험을 해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 아, 내가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뭔지 모르지만은 이걸 찾아서 그동안 헤매 다녔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원했던 곳으로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딱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이제 근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또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 눈을 보고 듣는 거 이런 걸 따라가면은 뭔가 안 좋아.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게딱그 오거든. 그게 그런 느낌이 오거든.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그건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럼 뭐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바깥으로 새 나가면 막. 번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근본 자리에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이제 이거 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공을 벗어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 근데 뭐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 경계를 따라가 버리면은 뭐 특별히 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집을 잃고 자기 근원을 잃고 헤매는 거니까 그 자체가 번뇌인 거예요. 이게. 근본을 잃고 벌써 바깥으로 헤맨다는 그 자체가 번뇌라고. 그런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아무 일이 없고 뭐 따라 여기서 벗어나서 또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뭘 따라가면 뭐 뭔가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는 게 바로 딱 드러나 그게 번뇌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죠?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소리가 있고, 이름이 있고, 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되는 것들이, 이제 소리요, 이름이요, 뭐, 걸기라 하는 건 이게 주로 이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전부 꿈이요, 환상이다. 이 말. 모두가 꿈의 환상이다. 이제 찾아오면 뭐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란 것은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는 말이잖아요. 말. 뭐 말을 하겠죠. 당연히 찾아와서 뭐 질문을 하든지 뭐 무슨 말을 하겠죠.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걸기가 있을 뿐이니 이것은 모두가 꿈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말은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다 망상이죠.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경계라는 게이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는 이제 말이라는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본다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법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하는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 이게 이제 분명하면은 이제 뭐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뭐 도리어 경계를 말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경계는 이제는 이걸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막 그냥 다 방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니까. 도리어 경계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명한 뜻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진실이다 이 말이지. 말을 하고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있다고 법이. 예. 법이 있어서 여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뭐, 아무리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운 계곡이면은 도일색 구하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온이라는 게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뭐 의지, 뭐 생각 이런 거니까 식이라는 게뭘 안다는 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이게 다 분별되는 것들이죠. 온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공이라. 공은 바로 이거, 이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조견이라는 걸 이제 비춰본다는 게 이제 그걸 깨달아서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지. 밝은 빛으로 비춰보는 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다 마음이다 하고 뭐 분별하는 이 세상, 자기 스스로라 해도 조금 뭐이 세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몸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이것이 공이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명백하면은 그게 좋은 조견 오온 개공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더 일체 고액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고액이란 건 번뇌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일체 고액 모든 번뇌를 도란 것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니까 그게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번뇌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이 체험을 해보면 말안 해도 막 저절로 자기가 한테 다 경험되는 일이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또 세상 일을 여러 가지 경계를 따라가면 또 힘들고 괴롭고 뻔하거든 그거는 늘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험만 하면은 다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뭐말안 해도.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은 뭐 따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면은 왜 이걸 공이라 그러고 왜 분별색이를 색이라 그러는지 그런 게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런 일이 이제 납득이 되는 것이 뭐 공이 딱 그대 정이 공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고 색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개 마음이에요, 한 개. 하나의 세계고. 그러니까 거울 비유도 그렇잖아. 거울이라는 게텅빈 거울과 그 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완전히 하나지, 한 덩어리이고 하나지. 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걸 분별시키라 그러고 어떤 걸 공이라 그러는지 이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현실로서 실감이 되니까 이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거기서 공을 딱 찾으려고 하고 색은 뭐 분별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뭐 분명하게 알수 있지만 공을 뭐가 공이지 하고 따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끼시지만은, 그건 이제 느낌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따로 하느냐. 또 이제 분명히 아무 일이 없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으면서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또 둘을 또 나누어서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생각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처와 경계는 스스로 자기가 부처와 경계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의 경계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를 묻는다면은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을 묻는다면은 나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 응대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난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 응대해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 응대해 준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끗하다. 뭐 보살은 자비롭다. 깨달음은 깨끗하고 묘하다. 뭐 열반은 고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지. 말일 뿐이다 말이지. 그런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일 뿐이다 그런 거는. 실제로 그러면 깨달 이걸 이제 물론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보살을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건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편으로 뭐 그런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거기에는 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부처가 또그 보살 깨달음 열반하는 것들은 이제 방편의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생각, 온갖 말, 온갖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일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 이게 공이고 저게 색이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다. 다른 게 없다. 그러므로 중생에 응하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이제 물에는 달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게 사실은 달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비유를 하는 건데 온 천지에 이게 뭐온 천지가 깨달음의 세계고 공의 세계구나 하지만 사실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체험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자기한테 체험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

집게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

0: 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자냐?
6: 아니,
5: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6: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5: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7: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8: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9: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0: 저기...
7: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1: 스님! 우리 스님!
7: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5: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안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

드리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5: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

0: 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지금부터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언, 국태 민안,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를 봉송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묘법연화경 열애수량품 자아계를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자료집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계는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언제나 중생 곁에서 다양한 방편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집전스님의 목탁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봉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계속해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걸어온 창종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단의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이신 관효 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1: 오늘 대한불교 법화종 총본산인 안정사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게 되니 참으로 크나큰 환희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이 지난 80년은 묘법연화경의 일승 묘법을 받들어 법화종도의 법등을 이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창종주 해일정각 대조사께서 일승법화의 큰 원력을 세우신 이래 본종은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홍포하고 사부대중이 신행을 이끌며 한국 불교의 한 줄기의 법맥을 지켜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종단 안팎의 어려움도 있었고 법화 종문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참회와 정진이 계기가 되었고 종헌종법이 질서를 바로 세우며 승가 공동체의 화합을 회복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법석은 단순히 지나온 세월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80년의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100년의

원력을 세우는 뜻깊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종 80주년을 맞아 세 가지 원력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하는 종단을 세우겠습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며 종단의 발전의 근본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세우고 갈등보다 원력을 앞세우며 모든 종도의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법화 종문이 중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안정된 종무 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종헌종법에 따른 질서 있는 종무 운영, 공정한 회계와 기록 관리,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 정비를 통해 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운영은 새롭게 하고 원력은 깊게 하되 실무는 더욱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총보산 안정사를 법화종문의 중심도량으로 장엄하겠습니다. 안정사는 본종이 법통과 종도들의 원력이 모이는 귀처입니다. 이 도량을 수행과 안정, 포교, 교육과 문화, 사경과 신행이 함께 살아 숨쉬는 총본산으로 가꾸어 후대 종도들이 자랑스럽게 찾을 수 있는 법화 종문이 성지로 성역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부처님이 자비와 묘법영락경의 경력으로 오늘 이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삶과 도량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 연화경 불기 1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파종 총무원장 관효 합장.
1: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80년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종단의 원력을 밝혀주셨습니다. 화합하는 종단,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된 종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불교 법화종 원로의장 보명 스님의 치사 순서입니다만, 무더운 날씨와 원활한 법회 진행을 고려해서 치사 전문은 오늘 배부해드린 기념 자료집에 수록된 말씀으로 가름해 보겠습니다. 법맥의 등불을 이어주시고 화합의 원력을 당부해 주신 원로의장 보명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성림스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종회의장 성림입니다. 아,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일일이 다 소개하신 그 내용, 아, 그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방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환영사는 부처님께서 세존 좌도량하면은 아, 비어천일출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천 개 뜬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으로서 여러분 환영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네, 정말 짧고 굵게 부처님의 광명으로 환영사를 가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귀한 말씀을 청해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축사입니다. 오늘 축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이신 도각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불교의 소중한 등불인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이하여 국태민안과 국민대합을 발언하는 사경대법회를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봉행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거룩하고 장엄한 법석을 정명하여 주시는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간여스님을 비롯한 법화종문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가 오법연화경의 위없는 일성묘법을 받들어 정법의 전등을 면면히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백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사회의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심의회를 전하고 마침내 국민의 평안과 합의라는 대원력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 사경대법회 봉행을 사부대중과 함께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감로의 마음을 축원드립니다.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대독.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법회 자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화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한국불교태구종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의 축사입니다. 중국 일정 중이셔서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스님을 대신해서 한국불교태구종교육원장 재홍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3: 삼보에 기여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의 원만한 봉행을 한국불교 태구종 정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시대의 격동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법화 종문의 법등을 지키며 수행과 포기의 길을 이어온 것은 역대 조사 스님들과 대덕 스님들 그리고 법화 종도들의 굳건한 신심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화종이 받드는 회삼교열의 가르침과 태고종이 지향해온 원융화합의 정신은 차별과 대립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한 마음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이 통합니다. 두 종단은 전통의식과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 가까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부 대중의 화합과 사회의 평안을 위해 정진해왔다는 점에서도 매우 친근한 도반 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단이 8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종 8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공덕을 회향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법화정 창종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모든 대덕스님들과 법화종도 여러분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묘법연화경의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앙불교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대독.
1: 다음은 박완수 경상남도

0: 기사님의 영상 축사를 보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우리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법화종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8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불자님들이 정성으로 새겨오신 사경을 봉헌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번 불사를 계기로 종단의 원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국민 대화합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계속해서 창종 80주년의 공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비 나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통영시에 쌀 100포를 전달합니다. 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중앙에 서 주시고요. 앞쪽에는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교구 종무원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기금 1,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자는 부산교구 종무원장 용암스님이시고요.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께서 전달받으시겠습니다. 용암스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종단의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기념촬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서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종 8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법화행저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법어를 종정예하 벽상당 암현대종사께서 내려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어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채 고요히 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 이곳 안정사가 오늘은 이름 그대로 아주 안정된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곳 안정사는 참으로 깊은 인연을 가진 도량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조사 스님들과

0: 덕 대덕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이 쌓여온 천년 고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정사 마당에 모인 것도 조그마한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불교법화종 총본산 안정사에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종정의 소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무법연화경의 일성묘법을 받들어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걷게 하려는 원력이 바로 우리 종단의 창종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은 해방 이후 이 나라 불교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창종의 깃발을 세운 종단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법화의 가르침은 받들고 창종 주 해일 정각 대조사의 원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기억해야 할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단이 다시 세워야 할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석에서 다시 창종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만 이어온 종단이 아니라 정신을 새롭게 밝히는 종단이 되어야 합니다. 무법연화경이 가르침을 지키되 낡은 습관에 물들지 않고 전통을 받들되 시대의 고통을 예민하지 않으며 종년종법의 질서를 세우되 자비와 합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총본산 안정사에 모인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회안하고 국민이 화합하며 모든 사부대중의 가정과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 강령이 늘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1: 법화종문이 다시 창종하는 마음으로 묘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귀한 법어를 내려주신 종정예학께 지극한 예경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서 대한불교 법화종의 전 종도를 대표해서 전대영 연화사 신도회 회장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절에 발언하옵니다. 삼계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대한불교 법화종 사부대중은 총본사 안정사의 한마음으로 모여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옵니다. 지난 80년 동안 묘법 연화경의

0: 묘법을 받들고 법화 종문의 법 등을 이어오신 창종주 해일정과 대조사님과 역대 종정 예하 선대 큰스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정진해 오신 모든 법화 행자들의 공덕을 깊이 찬탄하고 감사드립니다. 창종 80주년의 이 법석이 지난 세월을 기리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년의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이 공덕을 누리게 회향하오며 함께하신 4대 사부 대중의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각 가정과 도량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묘법 연화경의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불, 불기 2570년 6월 28일 대한불교 법화정 종도 일동.
1: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선자재로 잠시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홍서원을 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합장한 상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를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는 노래로 이 자리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정홍일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통영의 정취와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축하하는 환희의 무대를 맑은 목소리로 전해주실 분입니다. 가수 정서주 씨를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

0: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0: 임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 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울.

0: 학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호는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통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얀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이 늘 실수 없이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도 하는데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덧칠을 통해 감쪽같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실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0: 하지만 늘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거나 실수가 잦으면 도화지가 망가지거나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은 신중히, 잘못은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훗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 한 켠에 밝은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을 도화지 속 그림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저는 약간 밭 이런 것 같아요. 밭.
0: 밭.
1: 예. 그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약간 꽃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걸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걸음과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상도 씨는요?
0: 전 논이요.
1: 논이요?
0: 예, 네. 논인데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1: 아, 잘 뿌렸습니다.
0: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뽑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잡 생각이 많다는 소리죠. 아, 앞으로는 제 꿈을 달려가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딱 그냥 진짜 정신을 또 하사불성으로 제 꿈만 보고 달릴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시겠죠?
1: 가끔 예. 제초가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제초요?
1: 네.
0: 제 잡초가 당신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쾌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아이고 좋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1: 이야.
0: 예,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구죠?
1: 우리 정서주 씨였습니다. 예, 편한 초대석 오늘의 손님 우리 정서주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얀 민들레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2: 네.
1: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로 3 주인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아, 봄이 온 것 같아요.
0: 아니 스튜디오에 진짜 꽃이 핀 것 같아요. 민들레 향기로 가득하네요. 진짜 네. 꽃이 피었네. 서주꽃이 피었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이제 방금 불러주신 노래죠. 하얀 민들레.
2: 네. 네.
1: 어,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2: 어,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1: 네.
2: 이 노래가 원래 원곡이 진미령 선생님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노래를 앨범을 한번 냈었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린다.
1: 네, 진짜 잘 어울립니다.
0: 네, 중학교 언제라고요?
2: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0: 아,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처럼 들리는데
1: 네.
0: 불과 3, 4년 전이에요. 제 중학교 3학년은요.
1: 거의 예. 어, 예. 손가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0: 28년?
1: 네, 네
0: 그쯤입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2: 28년 전이라고? 네? 28년 전이라고?
0: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2: 늘상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1: 아.
0: 네. 아, 예.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1: 네네.
0: 아, 우리 서주 형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2: 아, 저는 라일락 꽃을 좋아해요. 연보라인데. 그 꽃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0: 라일락 꽃 필 때면.
2: 근데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0: 아, 지금 다 이거 지금 부른 거 전부 다 꽃, 이거 엄마 꽃, 라일락 꽃, 안성우 씨 곡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예, 우리가 출연했던 사람들 노래 한번 부르거든요.
2: 아, 그래요?
0: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삼촌들은 어떤 꽃이 어울려요?
2: 어, 남궁진 오라버니는
1: 오라버니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과 오라버니. 아, 오늘 예, 방송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오라버니.
2: 백합 같아요.
1: 백합.
2: 어, 왜냐면 너무 하얗시고 네. 잘생기셨으니까 약간 백합이 떠오르고.
0: 아, 백합 국물 내면 맛있어요, 저게.
1: 네. 아니, 무슨.

0: 말씀이세요. 그 백합하고 다른 게 백합입니다.
1: 저는요. 어, 기대됩니다.
2: 항상 저는 예. 해바라기?
3: 해바라기?
2: 왜냐면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아~ 해바라기가 떠오릅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좋네요. 좋네요.
1: 좋아요. 네. 자, 우리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서주향의 인생 도화지 속 그림을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2: 저는 꽃밭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 저희는 뭐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여기는 꽃밭이에요. 야, 시작이 달라요.
2: 제 꿈이에요, 제 꿈. 왜냐면 저는 아직 꽃밭에 도착한 건 아니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0: 아니, 뭐 이미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미.
2: 아닙니다. 네.
1: 그대가 있는 곳이 꽃밭이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배우병 걸려가지고.
2: 갑자기 뮤지컬을 하시네요.
1: 예, 중증입니다.
0: 네. 삼촌은 좀 약간 언어 선택이 좀 다르시네요.
1: 좋겠습니다, 오라버니. 네, 네, 네. 네.
0: 아니, 근데 우리 서준양은 네.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아, 오, 네. 그,
0: 내가 간혹 가다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이런 느낌을 또 받곤 하시나요?
2: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거 꿈을 적을 때는 네. 화가를 적었었어요. 가수 전에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저도 옛날에 꿈 화가로 적었었어요.
0: 어, 진짜요?
1: 네, 그래서
0: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1: 이것저것 그러는데 그래서 좀 이러긴 했어요. 평소에 화가 많아요.
2: 아, 뭐예요?
0: 네, 어쨌든 뭐 이러긴 이렇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0: 약간 조금 예, 토크의 결이 조금 다르긴
2: 뭐예요?
0: 합니다만.
1: 네, 오라버니랑 조카랑 잘 노세요. 네, 잘 자, 크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정서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주향과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1: 네, 좋습니다.
0: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정서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서주향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0: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껌딱지.
1: 껌딱지라는 키워드. 뭐 이게 어떤 사람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나, 왜 껌딱지처럼 달라붙냐 이런 건데.
2: 네.
1: 이게 무슨 뜻이죠?
2: 제가 데뷔 전에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는데 네. 그때는 엄마 껌딱지였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우리 서준은 엄마 껌딱지야 이렇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곤 했어가지고.
1: 많이 뵀죠. 그리고 참고로 서주향 어머니랑 저는 별살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2: 아, 아니에요.
1: 예, 비슷해가지고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머님이랑.
0: 네.
1: 껌딱지. 네. 좋아요.
0: 그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2: 지금도 엄마 껌딱지기도 하고 이제 네. 미스트롯3 나가다 보니까 언니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도 너는 언니 진짜 껌딱지다. 언니 껌딱지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저기 잘 붙어다니네요.
2: 네.
0: 근데 그만큼 누군가의 사랑을 이제 잔뜩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이게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일 때 그때보다는 엄마랑 많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진 않아요?
2: 엄마가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맨날 보기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네, 서주향한테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없을 것 같네요.
2: 네.
1: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네, 볼까요?
0: 다음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바닷가.
1: 아,
0: 바닷가.
1: 영어는 또 부산이니까.
0: 아, 네. 그렇습니까?
1: 부산 아이야.
2: 부산 아이야. 부산이기 때문에 네. 키워드가 사실 바다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광안리 바닷가였어가지고 아~ 제 인생에서 바닷가가 빠질 수 없고 요즘에도 가끔 살짝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빨리 부산 바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1: 아~ 예전에 그 해수욕장, 부산 해수욕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올린 거 봤어요, 저는.
2: 네, 맞아요. 인스타에도 예. 많이 올리고.
0: 오오.
2: 네, 저희 애 어릴 때.
0: 아니 불과 2012년, 2013년입니다.
2: 네, 이때 엄마 아빠랑 정말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1: 야, 정말 저런 분께 어? 저 30대 때 사진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요.
0: 그러면 지금도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2: 아, 요즘은 사실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 공연 가거나 할 때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그때 잠깐 뭐 여유를 좀 즐기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번

0: 내년도 겨울쯤에는 좀 해외여행을 엄마 아빠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효녀다, 효녀.
2: 야, 그럼 부산에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0: 네.
2: 그래도 부산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나 식당이 혹시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을까요?
0: 그냥 회를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먹었고 산낙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회는 회센터를 가야 제일 맛있어요. 그냥 식당보다는 회센터가 제일 맛있지 않나.
3: 지금 약간 머리 따는 것도 낙지 다리 같아요.
0: 아, 왜 그러세요?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낙지 다리라뇨.
3: 삼촌 짓궂죠?
0: 네.
3: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2024.
3: 불과 2년 전인데요?
2: 네.
3: 2년 전이면 서주향이 오디션 준비할 때인가?
0: 맞아요. 미스트롯 3 때가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잘 많이 변환점이 됐던 때라 가지고 미스트롯 3를 나갔던 2024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3: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항상 서주향한테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고
2: 맞아요.
3: 너무 아기자기하고 해서 정말 예쁜 소리,
2: 네.
3: 좋은 소리만 해주고 싶지만 이제 삼촌이 알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0: 네.
3: 예. 네. 계속 맨날 아재라고 얘기하는데
2: 네. 네.
3: 와, 이제 서주영이 2024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0: 네.
3: 그리고 지금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3: 예. 성인이 되면 더 힘들어요.
0: 아, 왜 그래요?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서주향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어요.
2: 근데 그만큼 아낀다는 소리니까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서주향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삼촌의 마음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0: 네, 감사해요. 예,
3: 좋은 것 같다. 아, 정말 성의 없는 같은.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2: 그럼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0: 저는 사실 미스트롯 3 때는 그냥 마냥 언니들이 좋아서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가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사실 뭐 별다른 다른 가수분들처럼 엄청 오랫동안 노래한 게 아니었었으니까 뭔가 살짝 좀 저를 막 그렇게 좋아 미워 좀 미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아까 회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주 사랑해. 다음 키워드
3: 가면 안 받으실 거예요. 어쩌다
2: 근데 이런 게 안 되는구나.
3: 아, 근데 여기 서주향이 금방 생각한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서주향이 뭐 사람들이 날 뭐 미워하지 않을까 1등인데 뭐 이렇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미움과 뭐 시기와 두려움 이런 거는 서주영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감으로 노래한다면 아니 그 1등이 누구 한 명이 준 게 아니에요. 국민 맞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2: 네.
3: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2: 맞습니다.
3: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서주영 뒤에는 국민들이 있는데
2: 정서주 씨 국민들의 사랑회. 네.
3: 아니 내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가지고 뺏어먹어요?
0: 진짜 웃기네.
3: 아, 정말 웃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웃기다.
2: 아, 네, 오늘 뿌듯합니다. 아주
3: 톡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시죠.
2: 네. 다음 키워드, 꿈 같은 순간 키워드를
0: 네.
2: 가지고 오셨어요.
3: 이거는 근데 알 것 같죠?
0: 네, 아실 것 같아요.
3: 네, 서주향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0: 네, 아무래도 미스트롯 3 진이 되는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 그 터닝포이가 포인트가 된 날군요.
0: 네, 그날 네. 진짜 꿈 같았어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3: 그때 그냥 원래 트로트 하면 막 뭔가 좀 화려하고 힘있고 뽕끼 있고 이런 음악이 아니라 서주향은 되게 약간 센세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오 진이 되네 이런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진이 됐을 때 나이가
0: 15살
3: 고 중학생이었나요?
0: 중학생이었어요.
3: 야, 중학생 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2: 진짜요.
3: 참 대단한 업적이죠.
2: 맞습니다.
0: 예, 너무 감사합니다.
3: 참 부럽기도 했고
2: 네
3: 전 4등이었으니까
2: 아 예. 1등 야 1등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0: 진짜 이 키워드 그대로
2: 네.
0: 꿈 같았고
3: 어벙벙하고 황당하고
0: 사실 지금도
3: 당황스럽고.
0: 제가 거기서 1등을 한지 실감이 막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3: 아~
2: 그럼 내심이 약간 1등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없으셨나요?
0: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3: 아 그래요? 난 몇 등쯤 하겠다 뭐 결승전 때.
0: 결승전 때요?
3: 예.
0: 아니에요. 1등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0: 아, 7등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당연하죠.
0: 아,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2: 야, 진짜로.
0: 네. 네. 그 지금 미스트롯 3그 출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뭐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 저는 소연 언니, 김소연 언니랑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영상 통화하고.
2: 어, 진짜요?
1: 네, 쉬는 날은 언니 만나고.
0: 안 지겨워요?
1: 안 지겹죠.
0: 가끔 소주 형이 저한테 영상 통화를 뜬금없이 걸어요. 전화하고 그러면서 삼촌 뭐 하세요 하는데 꼭 그 옆에 소연이가 있어요.
1: 어, 네. 소연 언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주 삼촌 뭐 하는데 전화해보자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네. 네. 맞습니다.
0: 그걸 준비했죠.
3: 연결이 되어 있죠.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씨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아, 진짜?
3: 네.
1: 지금요?
0: 한번 불러보세요.
3: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1: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우와, 뭐야? 뭐야? 신기하다.
3: 네, 반갑습니다. 김소연 씨.
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BTN 라디오 쾌락열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만능 트롯돌 김소연입니다.
0: 야, 역시! 야, 거의 행사처럼.
1: 너무 귀여워.
0: 야, 인사 좋습니다.
3: 목소리 굉장히 밝습니다.
0: 아, 네. 귀엽죠, 귀엽죠. 네. 소연 씨.
4: 네.
0: 잘 지내고 있죠?
4: 네, 상도 오빠 안녕.
0: 네, 예, 안녕이요.
3: 평소에 많이 잘
0: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네,
4: 평소에 너무 평소에도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확실히 방송이라 그러지 평소에 그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네요.
1: 그러니까요.
4: 아, 그래요?
1: 저 맨날 전화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네요.
0: 네, 맞아요. 조금은 차분하네요. 이거보다 더 약간 비타민이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3: 네, 네.
0: 통통 튀는 느낌인데
3: 네.
0: 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4: 아, 밥 먹고 후식으로 프로틴바 먹고 있었어요. 아~
1: 프로틴바를 먹고.
0: 야, 이거 남궁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3: 야,
0: 박수 한번 박수 좀 쳐요.
3: 단백질 중요합니다. 네, 네 프로틴.
4: 네, 단백질 중요하죠.
3: 네. 네. 아니 우리 서주영하고 얼마나 네. 친하게 지내죠? 아까 그 말씀하시기로는 매일 같이 뭐 쉬는 날마다 만난다고 하시는데, 진짜 자주 그렇죠? 만나시나요?
4: 네. 아 사실 미스트롯 경연하면서 만난 동생이라서
3: 네.
4: 경연이라는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미스트롯 3 끝난 이후에도 매일 서주 말대로 매일 연락하고 서로 일상을 그 공유하고 그냥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같은 다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찐친이 됐어요.
0: 아, 거의 뭐 저한테 안성훈 같은 그런 어, 느낌이네요.
1: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그런 느낌이네. 아, 아 근데 이게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3: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네. 말은 못해요.
3: 네.
0: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아, 서주, 우리 서주랑 너무 친한데 아, 요거는 네.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점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4: 근데 저는 원래 너무 저랑 똑같은 사람보단 살짝 좀 다른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딱 안 맞는 걸 뽑아보자면 거의 다 잘 맞긴 한데 저는 평소에 야채를 진짜 좋아하고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0: 네.
3: 네.
4: 소주는 야채를 진짜 싫어해요.
0: 제가
4: 예. 조류나 두부, 오이 이런 거 챙겨올 때마다 소주가 처음에는 막 할머니 아니냐고 놀리고.
0: 예전에 그 저희가 스크로프 녹화 그 대기실에서 서주 형 그 채소 안 먹는다고 제가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삼촌이.
0: 어,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네, 같이 먹어라. 그, 이런 거, 이게 잔소리입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에요.
3: 조언이죠, 조언.
0: 그렇죠.
3: 네. 네.
0: 수현 씨, 안 그렇습니까?
4: 맞아요. 그게 다 몸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죠. 단백질 같은
0: 거. 아니, 진짜 이거, 남궁진 씨랑 소연 씨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이게.
3: 야, 이거 뭐 너무, 예,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0: 찐친이 될 수 있는.
3: 아, 좋습니다.
0: 성향이 비슷해요.
1: 잘 맞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서주 씨는, 혹시 뭐 약간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1: 아 저도 사실 진짜 없는데 생각을 네. 해보니까 약간 저희가 만나면 옷 구경을 많이 가요.
3: 네.
1: 그럴 때마다 언니는 굉장히 화려한 완전 튀는 약간 해외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0: 거의 김현정 선생님이 드렸을
1: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느낌.
4: 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1: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데 언니는 되게 그러니까 튀고 발랄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안 맞지 않아요?
0: 이게 평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우리 소연 양 제가 거의 오랜 시간

0: 동안 같이 했었지만 진짜 목소리부터도 통통 튀고 하는 행동도 너무 튀고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소연 씨가 옆에 있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1: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0: 텐션을 쫙 끌어올려요.
2: 네. 네.
0: 근데 서주 형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3: 네. 네.
0: 그게 옷 스타일에도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서로 옷 구경할 때 각자 옷 구경할 땐 진짜 딴짓하고 그래요.
2: 자, 그러면 우리 소연 씨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서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3: 선생님 한마디를요?
2: 네.
3: 네, 서주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같이 웃을 수 있는 너가 있어서 좋고 항상 이렇게 쭉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옆에서 의지되는 든든한 언니가 될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2: 야, 우리
4: 너무 감사합니다.
2: 서주 씨도.
4: 저도 언니한테 정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언니 옆에서 항상 으쌰으쌰 약간 언니가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2: 아, 너무
3: 나도 사랑해.
0: 아, 좋습니다. 우리 소연 양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소연 안녕.
3: 안녕.
2: 고맙습니다.
0: 와, 동동 뛰죠.
2: 네,
0: 잠이 다 깼어요.
2: 목소리만 네.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0: 좋습니다.
2: 네. 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서 정서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정서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4: 네.
0: 3초 안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화면 띄워주세요.
2: 다음 중 더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대 산낙지.
0: 하나, 둘, 셋.
4: 산낙지.
2: 산낙지. 아, 더 웃픈 때는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나이보다 성숙하게.
4: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2: 오, 이름 아, 헷갈려 할 때.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첫눈 보이스 대 트로트 샛별.
4: 첫눈 보이스.
2: 첫눈 보이스. 더 자신 있는 개인기는
0: 대박과
2: 술 대 짱구 목소리.
4: 짱구 목소리.
0: 오, 대박이죠.
2: 자, 더 짜릿했던 칭찬은 무엇일까요? 송가인 씨께서 타고났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할 것.
0: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4: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해요?
2: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0: 자, 하나, 둘, 셋!
4: 김현수 선생님.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예,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4: 저 빨랐죠?
0: 네. 네. 엄청 빨랐죠. 보통은 한 번 정도는 막히거든요. 네, 소정이 선택이 빨라요.
2: 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닭발 산낙지였죠?
2: 네.
0: 닭발도 좋아해요?
4: 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닭발로 바꾸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그만큼.
0: 그냥 둘 다 하세요. 아, 닭발, 산낙지. 근데.
4: 저 너무 좋아하는 음식.
0: 근데 보통 이게 산낙지, 닭발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2: 그렇죠.
0: 계시는 음식이잖아요.
2: 네. 예.
0: 산낙지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4: 저는 사실 이 빨판을 좋아해요.
2: 빨판을
0: 빨판이요?
2: 이게 막 갈라붙잖아요.
4: 네, 그걸 좋아해요. 아기 때부터 그냥 아기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0: 아기 때부터 산낙지 드셨어요?
2: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
4: 완전 아기 때부터 뭐 한 5살 때쯤부터?
0: 오,
4: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빠도 남해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람이고 바다 앞에 있으니까 해산물 다 좋아요 그냥.
0: 소주 씨 아버지가 우리 동네 행님 아닙니까?
4: 네, 남해.
0: 같은 미역 있으면.
2: 아, 그렇습니까?
0: 행님 아닙니까?
4: 네.
0: 엄마는 거의 동갑 아닙니까?
4: 네.
0: 소주 형 남해 홍보대사 아닙니까?
4: 네, 맞아요.
0: 저도 홍보대사 아닙니까?
4: 그러니까요.
0: 아, 연관이 있습니다.
4: 네, 맞아요.
2: 알겠습니다.
0: 재족합니다.
2: 아, 삼촌 알겠습니다.
0: 예, 예. 자, 다음 볼까요? 야, 이건.
2: 더 첫눈 보이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요.
4: 네. 네, 트로트 샛별은 뭔가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0: 있는데. 이제 떠올랐는데요. 아, 눈은 더 빨리 녹아요. 그렇게
4: 아,
0: 따지면.
4: 그런가?
0: 네.
4: 아,
0: 근데 저는 이 첫눈 보이스가 이게 첫눈이라는 건 거의 모든 커플, 모든 연인들, 모든 사람들이 첫눈만 기다리잖아요.
2: 맞아요.
0: 첫눈 오면 서로 연락하면서 네. 첫눈 왔다, 첫눈 왔다. 밖에
2: 마음이 설레고.
0: 그렇죠.
2: 네. 네.
0: 또 그만큼 서주 씨가 어디서 노래 부를 때 서주 노래 부른다. 그런 기다림을
4: 맞아요.
0: 부르는 그런 목소리고 첫눈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5: 네.
0: 소중한 목소리.

0: 이거 얼마나 깨끗한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그 옥구슬도 이런 옥구슬이 네. 없어요.
2: 감사해요. 네.
1: 항상 들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들어요.
0: 제가 볼 때는 그 이천눈 보이스는 네. 서주향을 상징하는 그 닉네임이에요.
1: 드레스까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0: 트로트 샛별, 저거는 저도 달아봤어요. 예, 라이징 스타. 뭐, 트로트 샛별이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진짜 서주향을 상징하는 거다.
2: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0: 네, 의상도 딱 천둥 같잖아요. 네. 예, 잘 뽑아왔네요. 손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볼까요?
1: 더 자신 있는 개인기.
2: 네.
0: 아, 근데 이거 네. 서주향. 우리 남궁지 씨 이거 봤어요, 개인기 하는 거?
1: 저 못 봤어.
0: 아니,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잘해요.
1: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0: 그리고 네. 예, 이거 판단 네. 잘해요, 네. 이런 거. 서주향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2: 짱구요?
0: 네, 짱구.
2: 한번 눈 좀 가려주세요. 예. 부끄러우니까.
0: 네?
2: 오, 예쁜 여자들! 조금이 사주세요!
1: 잠깐만,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애니메이션 틀어놓은
0: 거 아니에요? 흰둥아, 흰둥아! 일로 와! 흰둥이 없나? 흰둥이 있는 줄 알았네.
1: 저 지금, 예.
2: 저 잘하죠?
1: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0: 진짜 잘하죠.
1: 와, 진짜 잘한다.
2: 그리고 복화술도 잘해요.
0: 복화술 더 대박이에요.
1: 복화술? 복화술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야
2: 네,
1: 되잖아요.
2: 돼요. 네. 저는 볼 빵빵을 하고 입을 네.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선주입니다.
1: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2: 안녕하세요, 정선주입니다.
1: 오, 되게 신기하다.
0: 신기하죠. 해보세요. 이게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2: 그런 게 있습니다.
0: 연습을 한 거예요?
2: 네, 저 터득했습니다.
0: 어떻게?
2: 이게 살짝 발성에 좋대요.
0: 예.
2: 이게 소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라서. 발성에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너무 훌륭한.
2: 정말요?
1: 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0: 입 아예 안 열어요?
1: 입을 안 벌리시네. 입술을 붙이고.
2: 볼빵빵을 하셔야죠, 볼빵빵을.
1: 볼빵빵을 해야 돼요?
0: 해야 잘 돼요?
2: 네.
0: 다음에 연구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당장 될 수 있는 개인기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되게 특이하다.
0: 저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녹화를 할 때 네. 몇 번 봤었는데 네. 그때도 신기했는데 지금 더 신기하네요.
2: 진짜요?
0: 네, 점점 연습을 하나 봐요. 더 잘 되네요.
1: 네, 저는 약간 입을 살짝 벌리고 하는 것도 봤어도 네. 입을 닫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0: 이거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자, 그리고 좀 네. 불편한 질문이 있었죠?
2: 네.
0: 자,
2: 네.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
1: 두 선배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송가인 선배님, 김연자 선배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연자 선배님의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0: 저 이게 김현주 선생님께서 후배지만 존경 이런 네. 천재가 또 없어 너무 감사하고
2: 네.
0: 칭찬이었고 우리 송가인 씨 타고났다 큰물에서 놀아야 할 가수는 별로 감동이 없었다.
2: 아니 이거 제가 데뷔 전에 남해 네. 그 축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면서 전 연예인을 그때 거의 처음 봤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언니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1: 오, 진짜.
2: 서울로 올라오라고.
0: 마늘 축제?
2: 네, 맞아요.
0: 와.
2: 거기서 이렇게
0: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2: 진짜 짜릿했고 이때는 사실 김연아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어가지고
0: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기준을 드릴게요. 데뷔 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이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0: 데뷔 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
2: 맞아요.
0: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둘 다 좋은 칭찬이었다.
1: 네, 진짜 아까 상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전하는 가수.
0: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1: 네.
0: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1: 네.
0: 합니다. 그럼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0: 자, 차종근님께서 빠른 곡이나 댄스곡도 도전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2: 저도 있습니다.
0: 있어요?
2: 네.
0: 춤 많이 들었어요?
2: 춤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못 춘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0: 네네
1: 저도 그래요.
2: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상도 삼촌 진짜 잘 추시잖아요.
0: 아 저는 잘 못 춰요. 저는 거의 뭐 무술이고요. 제가
2: 아니 진짜 잘 추세요. 그래서 네. 저는 상도순씨한테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0: 근데 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0: 처음에 기본기를 잘 써야 돼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1: 아니 상도 선수 진짜 타고난 끼가 있으시죠. 아,
0: 저만의 그 넘치죠. 바운스가 있죠. 네. 근데 같은 이제 트로트 업종 가수한테 배우려면 저는 추혁진 씨 추천합니다. 혁진 씨가 춤을 진짜 그렇죠. 잘 춰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기본기가. 씨. 네.
0: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궁진 씨 같은 분한테 춤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1: 안성훈 오빠
0: 진짜 많이 들었어. 예?
1: 안성훈 오빠 춤.
0: 매 한 가지입니다. 비슷해요.
1: 진짜
0: 네. 비슷합니다. 예.
2: 알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2: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드림즈 오브 도니님께서 신곡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
1: 신곡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0: 아직 컨택 중이네요.
1: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음 너무 알아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곡이 나오려고.
2: 맞아요, 맞아요. 예.
0: 야, 더 좋은 곡, 더 좋은 네. 곡을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약간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0: 둘 다 하세요.
1: 아, 앨범으로요?
0: 둘 다 하면 돼요. 네. 차근차근. 앞으로 많잖아요.
2: 네. 네. 근데 평소에 이제 기타도 이렇게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네. 싱어송라이터가 또 꿈이라고 하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자작곡 같은 것도 지금?
1: 자작곡은 항상 집에서 그냥 기타 코드 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곡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또 내년 되면 대학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더 음악적으로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노래로 자작곡으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2: 요즘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곡 중에서도 약간 살짝 뭐 불러주실 수 있는 곡들이
1: 갑자기요? 자작곡 중에요?
0: 네.
1: 네, 그럼 하이라이트만 조금
0: 오, 싸게 완성이 됐는데 벌써? 네. 다 만든 거죠.
2: 네.

0: 이거? 아니 이거 바로 내도 되겠는데요?
1: 괜찮은데?
0: 네.
1: 어, 멜로디가 너무 예쁘다.
2: 감사합니다.
0: 오, 바로 내도 되겠습니다.
1: 네. 아니 이거 저희가 이제 작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음악도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규칙을 벗어나면 그 음계도 그게 벗어나면 이제 불협이 되잖아요.
0: 그렇죠. 불협이 되죠.
1: 그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리듬과 박자가 어떠냐에 따라 노래 느낌이 달라지는데 오, 지금 되게 정석대로 잘 갔어요.
2: 네. 그냥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1: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0: 그러니까요.
1: 예, 좋습니다. 아, 진짜.
0: 야, 오늘 덕담이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1: 벌써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0: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1: 시간 빠르죠?
0: 네.
2: 그냥 끝이에요?
1: 아니요. 이제 1분 끝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니.
1: 빨리 기타 치고
2: 너무
1: 싶어요?
2: 너무 아쉬워서, 네.
1: 그렇죠.
0: 이거 자작곡 완성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1: 우리 소연 씨랑 통화하고, 네. 선생님 삼촌한테 잔소리 몇 번 들으니까 끝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1: 좋습니다. 네. 자, 나상동,
0: 남궁진의
1: 크란 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1부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2: 저는 제 노래 손편지 한 장 준비했습니다.
1: 아, 손편지 좋습니다. 그럼 정서주 씨의 손편지 한 장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정서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정서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2: 네.
1: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 초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2: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

0: 기억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찰진신념 가수지 항아사수와 같은 나라에 그 항아사수와 만큼 많은 우리의 수없는 마음 일찰나간에 900생멸이 있고 또 그 900생멸 속에 또 항아사수와 같은 그 수없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셀 수 있다 하고 저 큰 바다에 그 많은 물을 다 마실 수가 있다고 하고 이 허공은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 그 허공을 시방세계의 그 허공을 얼마나 넓은가를 헤아릴 수가 있고 불고 있는 바람을 붙들어 맬 수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은 말로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부모에게도 있고 국왕 대신에게도 있고 모든 친구에게도 있고 일가 친척에도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고 많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무량겁을 살아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 별, 바람, 공기, 물, 자연계의 은혜도 한량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이렇게 생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 부처님의 은혜야말로 허공과 조그마한 먼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착한 일도 하다가 악한 일도 하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수없는 업을 짓고 생사윤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미래 무량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사의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끝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참나를 깨달아서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과 친하다가는 원수가 되고 원수가 다시 친해지고 죽이고 죽고 세월이 지나가며 겁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러한 선연 악연의 쇠사슬 속에 엉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한 쇠사슬을 끊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요 모든 중생도 또한 부처님이요 여기에 무슨 영원한 원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업으로 보니까 업의 눈으로 보니까 원수고 업의 눈으로 보니까 좋고 그런 것이

진리의 눈,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같은 부처님의 식구요, 구원속이요, 부처님의 세계에서 진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 그러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그렇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경축을 하는 것이며, 나월 8일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나와 같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모범을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 시각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며, 사소한 이끝으로 다투며,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고,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서 몸부림치고, 흥망성쇠의 물결에 휩쓸려 흘러떠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피차 이 사바세계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얽혀있는 곳이고, 선과 악이 얽혀있는 곳이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바세계가 불법을 안 믿는, 최상승법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사 고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불법을 믿는,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바세계는 가장 도를 닦는데, 발심하는데 무상을 깨닫기 좋고, 그래서 도를 성취하기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 있고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이래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라고 1위로 참 살기 좋고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모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아주 호강을 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아직 못한 사이에 느닷없이 이렇게 참 파탄 지경에 왔다고 야단들입니다마는, 사바세계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지만은 개인적, 가정적도 그렇습니다. 잘 살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병고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집안이 쑥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러고 말아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운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탁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운이 왔다고 해서 술 먹고 싸우고 심지어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그 문을, 그 집안 문을 닫아버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올바른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한 사람이며 마음가짐을 옳게 닦아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소에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수행을 한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법을 믿고 참선함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과연 얼마만큼 수행이 쌓여 있는가를 스스로 느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보살님은 용화사에서 참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뒤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나가려고 막 밀치고 나오면서 유리창을 때려 부시려고 막 두들겨도 안 열리고 서로서로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 앞사람을 봤다가 옆으로 제끼고 어린 사람을 발로 짓밟고 넘어지고 앞문은 차장이 딱 서서 버스 문은 밖으로 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앞으로 나오니까 차장이 차 문을 뒤로 등진 채 밀려가지고 열도 닿지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기사가 기사 옆에 있는 문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버스 문을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안으로 간신히 밀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밀어 붙이지 않았으면 서서히 나왔으면 편안해보다 나올 텐데 서로 나오려고 뒤에 있는 사람이 힘쓴 사람이 막 몰아붙인 통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 안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이 여자들도 가슴이 다 찢어서 다 가슴이 나오고 손에 들어온 것도 다 놔버리고 신발은 다 벗겨지고 해서 버스에서 뛰어내린 쪽쪽 걸어가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다 주저앉고 못하다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앞좌석에 앉은 여기서 참선하는 보살이 진정을 하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면서 차례차례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거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들어주고 맨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넘어진 사람들을 부축을 해주고 다 그리고서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그 보살 한 사람이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폐사고가 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용화사 신도 거사 한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 사우디 거기를 가는데 비행기가 중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이 저 위에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떠받쳐서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전부 나가게 밀어주고는 비행기 불은 점점점 타올라가지고 뜨거워지는데 맨 나중에 자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탁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밀어서 나가게 해주고 마지막에 자기는 죽게 되었는데 생각난 것이 내가 써서 준 사구계, 관음상과 사구계가 가슴에서 딱 찾고는 마음을 가다듬고서 이목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문이 다시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이미 비행기는 뜨거워져가지고 있어서 나오면서 이 팔을 뒤었습니다. 팔은 뒤었지만은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행동이 평소에 참선을 하고 불법을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물건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다 해가지고 잔뜩 사재인다든지 그런 행동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마다 한 돈, 닷돈, 열 돈, 스무 돈은 뭐다 금, 폐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 주택은행에다가 다 가지고 가서 맡기면 그것을 한 대 뭉쳐서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달러 돈으로 이렇게 이 받아와가지고 이 위기를 회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런 일도 여러분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을 믿기 때문에 분에 넘친 호강이나 사치를 하신 분은 아니겠지만은 없으시겠지만은 이럴 때 국가의 이런 회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에 자발적으로 모두 동참을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불법을 믿는 가정, 불법을 믿는 분은 역시 다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따르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피차 인생은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재산도 버리고 가게 되고 정든 집도 버리게 되고 믿는 정든 사람들도 버리고서 결국은 호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정 그런 데 집착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이 확실히 허망하고 무상한 것인 것을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불법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눈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환히 분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서 세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마치 연꽃이 흙탕물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큰 청정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품듯이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완전히 부처님의 세계에서 법피선열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이나 조사어록이나 또는 여기서 저기서 들은 풍월로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은 피로자나 법신이요 법신체이다. 벗어야 할 생사도 없고 얻어야 할 열반도 없다. 제도해야 할 중생이 누구며 제도해야 할 부처님은 어디에 있으며 제도받을 중생이 어디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깨달아서 불생불멸이고 무고무래한 그런 진리를 확철되어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 그 말이 빛이 나고 값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깨닫지는 못하고 들은 풍월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증상만인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부끄러운 언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 진즉 다 그런 이치는 증득했는데 무슨 법화경 같은 그런 법문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전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믿고 정진하는 그런 최상법을 믿는 불자라 하더라도 소박한 신심, 순박한 마음으로 초파일에 등도 정성스럽게 켜올리고 나볼파일에 절에 오셔서 법문도 듣고 또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팥죽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또 그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서 도반들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고 그날 하루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신심이 더욱 돈독해질 것은 물론이려니와 업장도 소멸할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도 성취될 것입니다. 재산이 돈벌이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래도 자기가 번 것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설사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몇 억, 몇십억의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났거나 복이 있었거나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어떻게 해서 얻어진 재산이건 간에 그 재산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잠시 맡아갖고 있는 것 뿐이고 그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자기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쓰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그런 학생이나 사회

복지기관이나 또는 교회나 사찰에다가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정신력도 가정을 경영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쓰고 공부하는 데도 쓰고 쓰지만 진짜 그 정신력은 참나를 깨닫는 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깨닫는 데 그 아까운 정신을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살만큼 살다 버릴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영혼은 평소에 육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에 수행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 영가는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명예, 권리, 재산, 인정에 얽혀서 그 속에서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진짜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의 업에 따라서 지옥아임은 축생이요 악의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천상에 가봤자 천상 낙받느라고 또 돈은 못 닦게 되는 것이고 기왕 천상에 갈 바에는 도솔천 내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도 환생해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다시 도를 닦아서 견성성불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운다면 이 몸 있을 때 열심히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 날에 성도제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초파일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그날을 경축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선방에 계신 보살님이나 또 비구 선방에서 정진하신 도반들이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데 이 정진이라 하는 것이 입선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여법하게 본참 공안을 참고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로 한 시간 지내고 나서 포행을 하고 또 한 시간 하고 나서 이렇게 방선 죽비를 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선 또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도 보면 또 공양 시간이 되어서 공양하고 또 양추질 하고 나면 금방 또 입선 시간이 되어서 오고 해서 적당한 운동을 특히 이 겨울철이 되면 주로 추우니까 방 안에서 뭐 24시간을 거의 방 안에서 지내게 되는데 운동 부족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순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척추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좌골 신경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진을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할 텐데 얼마 도번 성취 못한 채 육체가
운동

공부적으로 병이 나고 보면 참 수행으로 왔다가 밤낮 누워서 지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몸이 아프면은 열심히 정진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진 그 새벽에는 방선하고 나서 5시부터서 6시까지 또 오후에는 방선한 뒤에 4시부터 5시까지 약 1시간가량을 지대방이 되었건 적당한 방에서 모두가 다그 요가 같은 운동을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뭐다 그런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요가란 운동은 앉아서도 몇 가지, 또 엎드려서도 몇 가지, 누워서도 몇 가지, 뭐 다 그런 요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가운데 새벽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이라도 이 요가는 물론 근본은 단전 호흡이 근본이 되지만 몸을 전신의 360 골절과 모든 근육을 녹이 쓸지 않도록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가 운동이 개발이 되어서 인도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자연히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녹이 쓸지 않아서 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는 것이어서 여러 도반들은 그잘 아는 분이 지도를 해도 좋고 이미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매일 이건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별것이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이것을 항상 함으로써 병을 예방 치료해서 건강하고 정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진즉부터서 이 말씀을 권고하리라고 했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잘 하시되 안 해보던 것을 무리하게 꺾고 돌리고 하다가 연전에는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뒤로 머리 위로 이렇게 넘기는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더 눌러 더 해, 해가지고 너무 꾹 눌러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서서히 해서 조금씩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요법회 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속담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럭저럭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굶어 죽거나 금방 길가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조금 지혜롭게 검소하게 분에 넘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 안 가면 또 경제도 회생이 되고 자꾸 부도가 매일 100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만은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법이니 다시

한강 기적을 일으키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전 국민이 합심이 되어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면서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다시 회생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진짜 원동력은 우리의 불법을 믿는, 정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중심을 잘 잡은 뒤에서 붙어서 모든 일이 성취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주를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북돋우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잘 공급을 해준다면 시들시들하던 나무 가지들도 다시 이렇게 생기를 타고 다시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정진도 하고 개인의 한 사람의 정진이 가정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눈에 환히 보이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할 때가 바로 무인년 새해야말로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호고산이요 어룡 여룡 특수란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에 의지한 것과 같다. 범은 산에 가면은 활발하고 살기가 좋은데 넓은 들판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은 눈에 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범이 산에 의지한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의 숲, 마음의 총님에 의지할 때 참나를 찾는 근본 도량에 돌아올 때 우리는 자기의 본 활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무인년 첫 법회를 맞이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주 공안 불심사고

조주공안 몰심사, 조주의 무자, 또는 판치생무, 또는 이 무엇고, 자기의 본참공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크게 골똘하게

우에 들어가. 철벽은산 백부지다. 앞이 꽉 막히고 뒤시 막혀서 앞번 나아가자니 철벽 뒤로 물러서자니 은산이야. 그래가지고 백까지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의심뿐이다. 의뢰, 의거, 의무관이여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의심이 잠깐도 끊어질 사이가 없이 그렇게 참고해 나가면 고목회와 만고지다. 죽은 나무, 마른 낭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와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가지고 만발을 하게 될 것이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째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붓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에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나무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사람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0: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도사 인근의 한적한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인데요. 절이 아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스님. 스님은 왜 절이 아닌 이곳에서 카페를 열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공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0: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 밤사이 내린 비로 카페 창가마다 빗물이 맺혀 있는데요. 창틀에 고인 물기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아침 일과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비로소 손님께 온전한 커피 한 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절에서 행하는 예불처럼 카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스님.
1: 아침 청소를 하는 거는 마음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겠지 뭐.
0: 깔끔히 정리된 카페 안. 카페 곳곳에 불교적인 소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불교적 색채들이 스님의 공간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1: 이게 어쩌다 이게 DP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불교적인 소품들을 DP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저 아래 저 불두 형상 제작을 하다가만 불두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불상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어 가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불두를 제작을 하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손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쌓았어도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대로 말랐어.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죠.
0: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스님은 도량을 살피며 기다리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2: 아이스 하나 드립니까?
1: 드립 아이스 됩니다.
2: 아이스 두 잔.
1: 두 분은 드립 아이스 두 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주문과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스님.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자, 맷돌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아, 좀 신나게. 예.
1: 그라인더 대신 맷돌에 원두를 가는데요. 콩 대신 원두를 넣고 맷돌을 돌리는 이 낯선 풍경에 손님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2: 제일 많이 듣는 게 제일 많이 듣는
3: 그래요?
2: 와, 맞다.
1: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이 단순한 방법. 스님은 이 맷돌질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손의 힘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두 입자가 고르게 갈리지 않고 잡념이 섞이면 맷돌이 헛돌며 거친 소리만 내뱉기 때문인데요. 결국 맷돌을 돌리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덜어내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0: 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0: 네.
1: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커피 한 잔이 손님께 전달되고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는 동안 입맛에는 맞을지 정성의 온기는 제대로 전해졌을지 긴장된다는 스님.
0: 사막 괜찮아요?
4: 네. 맛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피보다 맷돌에 그 갈아서 그런지 커피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담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네, 제가 처음으로 맷돌을 갈아봤는데 그래서 그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른 차와는 좀 차별이 된 차 같아요. 맛있습니다.
1: 맷돌 커피에 만족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는 스님의 마음도 덩달아 따스해지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왜 평범한 그라인더를 두고 맷돌로 원두를 갈 생각을 했을까요?
0: 커피숍이 뭐 커피숍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가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커피가 갈리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맷돌로 해보자. 돌과 돌을 띄우는 돌과 돌 사이가 떠 있는 상태의 맷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주문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돌입니다. 맷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기하다, 재미있다, 진짜로 이 맷돌에 갑니까? 라는 거죠. 진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커피 원두를 넣어주고 한번 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예,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맷돌에 갈아보는 그런 기회,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참여해보고 싶은 또는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맷돌로 커피를 내리는 독특한 방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사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랍니다.

0: 혹시 여기 스님이 하시는 데는 알고 들어오신 걸까요?
1: 저도 절에 갔다가 맨날 요래 들어가면서 스님 카페라고 적어놔서 일부러 들어갔지요. 스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2: 좋은 일일까?
3: 뭐 저한테 챙기세요.
1: 예,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4: 애초에는 뭐 카페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코로나 때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살 곳도 없고, 그런다고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나 살자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옛날에 인도 가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도 해볼까. 물론 와평각입니다. 그 와평각 작업이라도 할까? 그것도 수행의 방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장 겸 처소 겸 이 창고를 내가 구했죠.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렸는데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하겠다고 들어앉아 있는데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났더니 이게 월세가 매월 나가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나, 오늘 한국 차도 좋아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했던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을 만들어서 팔면 월세가 해결될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인테리어가 3년이 갔죠. 3년 동안 혼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결과가 이 카페입니다.
5: 오랜 시간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해온 스님. 절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그때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지금의 카페 건물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님은 직접 가구와 조명을 만들며 이 공간을 채웠다는데요.
4: 요 등은 큰절 일주문 아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옆에 큰 소나무가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결국은 절에서 저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 그 가지 밑을 지나는 버스마다, 관광버스마다 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차에 닿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가지가 자라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 육송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두 개를 주워와서 여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 마지막에 전기 공사하면서 저걸로 샨들리에를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나무로 만들어졌네. 좀 재미있어 합니다.
5: 스님이 만든 것은 조명과 가구만이 아닙니다. 직접 작업한 멋스러운 작품들도 카페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4: 전부 내가 했던 작품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와평각은 이제 깨진 기와 그다음에 돌, 도판이라죠, 도자기 판, 도판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5: 이곳을 채우고 있는 멋스러운 작품들, 바로 와편각입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에 그림과 글을 새겨넣은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스님의 작품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스님.
6: 스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4: 산에 갑니다.
6: 산에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4: 보물 창고에 갑니다.
6: 산에 뭐

0: 있어서 보물창고일까요, 산이?
1: 나만 아는 보물창고가 산에 있습니다.
2: 산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함께 길을 나서봤는데요. 울주에서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모처의 한 산자락.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이곳에 있다는데, 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기에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1: 뭐 집도절도 없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지, 여기서. 산속에서. 네.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기와조각을 싣고 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차를 하고 그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땅을 약간 평탄 작업을 한 뒤로 기와를 이렇게 그 넘겨가지고 그 500kg짜리 백자루 7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넘겨놨죠. 그 뒤로는 뭐 손대지를 않으니까.
2: 스님이 그토록 아끼는 보물의 정체, 바로 수십 년 세월을 품은 기와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요. 스님은 오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기와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와를 한참을 둘러보는 스님. 원하는 모양과 결을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님은 그 기다림조차 작품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1: 이거 건 한 15년 정도는 모았을걸요? 수십 개 사찰, 수십 개 폐사, 수십 군데의 폐사지 기와들이 여기에다 모아져 있죠.
2: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기와들. 기와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는데요.
1: 이거는 강화도 청년사 기와네. 그때 강화도 청년사 관음전의 기와가 절 뒤쪽에 있다 그러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지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뒤에 기와를 쓰지 않느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몽땅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와 있는 데까지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지게에다 기와를 담아가지고 저 밑에 차까지 아마 지게지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아. 그 기와 그렇게 싣고 왔던 기와들입니다. 글쎄요, 뭐 기억을, 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그 기와와 인연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흘러 나와요. 오,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옛날에 이거 수집할 때 생각들 이거 해가지고 작품을 어떤 작품들 어느 작품들을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 이제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 아까.
2: 스님에게 이 기와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손만 대도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는 애틋한 추억이자 스님의 수행길을 지켜준 가장 가까운 도반이랍니다. 수많은 기와 가운데서 오늘 작업할 기와를

0: 골라낸 스님.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카페로 가는 길. 3시간이나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지만 스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화들로 무엇을 만들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낼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카페. 스님은 쉴 틈 없이 바로 기화를 닦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묵은 때를 벗겨내야 기화 본연의 숨결이 살아나기 때문이랍니다.
1: 일단 뭐 흙이니 뭐 이런 이끼 같은 거 다 닦아야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작품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작품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작품 해놓고 나서도 방해가 되니까 다 닦아야죠.

0: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는데요. 깨끗이 닦은 기와를 볕 좋은 곳에 나란히 눕혀두고 기와가 스스로 습기를 털어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리는데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볕에 맡기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필 끝을 다시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도 함께 정리하고 기와의 곁을 살피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연필이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스님은 한 선 한 선에 온 정성을 담습니다. 기와마다 다른 결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상을 얹으려는 스님만의 깊은 배려이자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기와 표면 위로 칼날을 대고 정성껏 파내려 갑니다. 한 번의 칼질이 곧 결과가 되기에 스님은 숨소리마저 낮추고 신중을 기하는데요.
1: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철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쇠. 그게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이제 나는 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철을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뭐 네 가지인가 보통 뭐 더 세분화가 되겠지만 크게 한 뭐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부산까지 갔지. 부산 사상까지 가가지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샘플 가져가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여섯 군데인가를 찾아다니니까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이거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갔어. 기와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그 칼로 이걸 새겨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야 철을 요 정도 철 쓰면 될 겁니다. 라고 딱 선택이 하고 주더라고.
0: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다는 스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데요. 기와를 새기는 이 시간이 곧 스님에게는 마음을 담는 수행이랍니다. 이제 조각한 기와 위로 붓끝을 세워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색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작품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단단한 기와 위에 피어난 꽃보다 출가.
1: 꽃보다 출가 BTN.
0: 그날 밤 불을 밝히고 조용히 예불을 드리는 스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출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감원소임을 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행, 또 명상, 선명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보장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고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자기 안에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깨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으며 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 또 평화와 화합을 성취하려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말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직접 수행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절선명상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불대참회문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견성성불에 이르는 공부가 되려면 먼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무엇이며 또 불교 공부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연기 무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기 무아로 가는 공부라면 모두가 불교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부 중에서도 절은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비우는 가장 훌륭한 공부법이죠. 자기 내면의 갈등이든 또 바깥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아상, 곧 나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집착을 비워야 내 안에 평화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절은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또 하심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얻는 아주 탁월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불 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성철 큰 스님께서도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재굴 시절부터 이 참회문을 직접 한글로 써가지고 신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매일 빠지지 말고 108참회 기도를 하라고 당부도 하셨고, 또 당신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절을 하라, 또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또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뭔가 큰 변화가 온다면서 삼천배를 하도록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예불 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큰 스님의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 고려에까지도 전해져서 널리 시행되어 왔던 참회법이라고 합니다. 성종 총림의 일과를 규정한 선문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선종 총림에서 매일 일과로 이 예불 대참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총림의 모든 절에서는 이것으로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불 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이 법요집은 당나라 때 불공삼장 스님이 번역한 35불명경 예찬문에다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다시 53불의 명호를 앞에다 더하고 뒤에다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의 개송을 붙여가지고 108예참이 되게 해서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처님을 예찬하고, 다음으로 발심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93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참회하고, 마지막에는 보현행원 개송으로 발언 회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회문은 이사가 하나로 꿰어져 있고 또 방편과 실제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속으로 예참하고 독송함으로써 108번뇌를 소멸하도록 잘 만들어진 법요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주요한 대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대자 대비 민중생 대희 대사 제함식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심기명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 두 줄은 자비사와 광명으로 장엄한 부처님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금강상사라는 말은 비로교주, 즉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심기명례라는 말은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며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하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글자는 돌아갈 귀자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걸음을 멈춘다는 글자, 또 부인이나 아내를 의미하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자를 만들어 썼던 옛날 동이족에는 대길사이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을 데리고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비라는 글자는 부인을 얻어서 다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기명래 금강상사 이것의 뜻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는 사실 내가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처님은 저만큼 저기에 계시고 지금 나는 또 여기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본래 있던 저 비로자나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왜 참회가 되느냐, 또 진짜 참회가 무엇이냐 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동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상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중명이 진참해.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무명을 쫓아 일어나므로 마음의 무명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의 무명인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그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 없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회로다. 이렇게 해석되는 글인데요. 우리는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호련이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기 피안의 언덕 건너편에 계신데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여기 이 사바세계에 따로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억천만 거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내 고생, 햇빛보다 밝은 자성 배반하여 저버리고, 어둡고 험한 길에 잘못 흘러 들어가니 죽고 나고 나고 죽어 지옥가기 드나들며,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억천만 거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내 고생이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여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엄경에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리가 사라져 버렸다고 망상을 일으켜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머리를 찾아서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은 머리를 공연히 잃어버렸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했는데 찾는다고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찾았다고 한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지요.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는 생각이 호련히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관은 나 아닌 것, 인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과 연기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상과 인상은 연기하여 동시에 생겨나고,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죄 많은 그 중생은 악도에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생하는 원리의 순환 고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어이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짱하게 붙어 있는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연야달따와 같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배반해서 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호련히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어느 초파일 법어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네, 이것을 알면 백겁 동안 쌓인 죄가 마른 풀이 타버리듯 1년간에 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명의 마음으로부터 호련히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도 무명도 동시에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천수경이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신규명래 금강상사, 또 지신규명래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바로 본래 금강상사요, 내가 바로 본래 보광불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지신규명래 절을 하는 참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바로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불대참회문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하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신규명래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나오게 되는데, 보광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보광불의 이 보자는 두루보자고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두루 빛을 비추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로자나는 그 범어인데, 이것을 한역을 하면 대일열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일이란 말은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인데 큰 태양이란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되니까 사실상 이 보광불이라는 말, 두루보자에다가 빛광자,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보광불이라는 이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명호나 다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또 어떤 부처님의 명호는 명호를 구성하는 한문 하나하나는 잘 알겠는데, 그 전체가 왜 그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서 부처님의 명호가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로 구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절을 하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 명호 중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 부처님의 속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이름이 보통의 경우 범어를 그대로 한역한 경우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마라발 전단양불의 경우, 이 다마라발이라는 것은 범어인데요. 그것을 이제 한역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뜻은 이구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한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떠날 이자고, 구자는 때구자인데, 때를 떠난다, 때를 벗어난다, 때를 벗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명호 중에는 저 범어를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저 부처님 명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있는데, 그런 명호들 가운데서 그런 명호들은 이 원어를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절을 할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절을 하시면 명상을 하는데
부처님의 속성을 명상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벌레는

그와 같은 부처님인데 왜 지금 나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시면 훨씬 더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명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광불에서 이 법계 장신 아미타불까지가 53불의 명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3불의 명호는 53불명경 예찬법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석가모니불에서 보려나 선주 사라수왕불까지 여기는 35 부처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35불명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마지막에 이제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예불대참회문을 108배를 하기 위한 체제로 재구성을 하면서 특별히 부동삼장 스님께서 추가한 부처님의 명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서 두 번의 절을 하게 되는데, 이두 번의 절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절을 두번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얘기하고 있는 개송을 붙여서 보현 행원을 따라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경제불원 1배, 그래서 111별례 찰진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경제불원을 얘기하고 있고, 찬불심신공덕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칭찬열례원, 그리고 보변공양제열례 이렇게 해서 절을 한번 하는데, 이건 광수공양원이라 할수 있고, 일체아금개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회업장원, 소유공덕회수휘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은 수휘공덕원, 전어무상묘법륜 하고 있는데, 이건 청전법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원구주 찰기진겁 일학일체제중생 하면 절을 하는데, 이것은 청불지세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7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10가지니까 10개가 다 나열되었어야 할것 같은데, 10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7개를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개송을 더 덧붙여 놨습니다. 근데 이 하나 덧붙여 놓은 이 개송 속에 10가지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예찬공양불, 청불주세전법륜, 수의참회재선금, 회양중생급불도 이한 개송 속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양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허공이다 하고, 또 중생이다 하고, 중생의 업이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회향도 이와 같이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이 회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서원을 하면서 이 예불대참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할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이 예불대참회문을 아주 여러, 부처님을 예찬하고 또 부처님께 또 발심을 또 말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발언을 하고, 또 서원하고 회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108 예참을 할수 있도록, 108 참회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법요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참문을 통해서 108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궁극적인 수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좋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행위를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참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불대참회문을 통해 가지고 매일 108배를 일과로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성불을 기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불처라는 자각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절을 통한 예참을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쳐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아침에 108배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새벽으로 108배를 합니다. 라면서 늘 일과를 강조하셨는데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오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보현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도사를 오셨을 겁니다. 보살행의 상징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온갖 보현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엄의 세계로 꾸며 가리라 이렇게 원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할 품은 보현행품인데 보현행품에서는 딱한 가지만의 법문을 하십니다. 뒤에 가면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에서는 열 가지의 보현 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경제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리라. 이게 보살 보현 행원의 첫 번째입니다. 칭찬열에 이 세상에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모든 열에게 나는 찬탄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공양.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도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회 업장.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업장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장이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참회를 올리겠습니다. 수의공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하겠습니다. 청전정불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깨달음의 법을 펼치셨는데 그 깨달음 법을 펼치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청하겠습니다. 상수구라 하겠죠. 이 세상에 저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걸음걸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게 해야. 그리고 내가 쌓는 모든 공덕을 모든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이란 말은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입니다. 그런데 왜 보현행품에서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시냐면 진심에 대한 법문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오직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 한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스릴 때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경을 올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나한테 두 개 있으니까 사람은 많지만 조각조각 내서 우리 나누어서 함께 합시다. 이 마음은 오직 진심을 다스린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보현행품에 뭐라고 하냐면 불자야 아불견일법도 위대실과 이과실이 여제보살이 어타보살의 기진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고 불자야 약제보살이 어여보살의 기진심하면 즉성치 백만장애곤이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 중에서도 어떠한 법도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어떠한 한 법도 가장 큰 허물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큰 허물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진답니다. 그 한 번의 성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를 발언을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진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심에는 어떠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원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보살행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냄은 진시 심중화라 그랬습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형체도 없는 불꽃이 솟아서 무엇이든 태워버릴 기세로 솟아오르는 불꽃이라 그럽니다.

형님은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큰 불이 지나가도 건질 게 있답니다. 세상의 불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불은요 한 번 질러버리고 나면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불입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저 경북에 불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태운 이 불꽃에는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소진공덕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 드리고 온갖 그 마음을 써서 쌓아왔던 내 공덕의 행위 일순간에 화 한번 확 내지르는 그 순간요 다 타버린답니다. 씨앗까지 다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보이는 불은 안 무섭습니다. 물 붓고 끄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불은요 오직 자신만이 끌 수 있는데 한 번 타오른 이 불을 자신이 다 타기 전에는 끄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싸지르지 않아야 된답니다. 욕행보살도인데 만약에 진정한 보현보살도를 닦고자 한다면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을 닦고자 한다면 인욕호 진심하라. 내 마음에 지금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그 성냄을 인욕해서 내 마음에 공덕의 씨앗이 되고 부처의 씨앗이 되고 모든 자비의 씨앗이 될 그 진심이라고 하는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욕이 아닙니다. 우리 인욕이라고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걸 불교의 불법의 부처님은 그걸 인욕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인욕 말 안 합니다. 인욕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향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살 하나를 들먹기리자면 지장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 한 중생이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리라. 요 기다리는 게 요게 인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부들부들 내가 저거를 어째 뿔까? 이거는 인욕 아닙니다. 그런 인욕은 부처님은 말씀 안 합니다. 인욕은 저 사람의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사람 뒤에서 지켜주리라. 이게 인욕입니다.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그냥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이런 건 인욕 아니에요. 그런 인욕은 부처님 말씀 안 합니다. 보살도에서 인욕은 상대가 끝까지 그 자리에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욕을 하려면 내 진심 참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참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상대를 찬탄하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 참마음 성내는 마음도 진심이고 참마음도 진심 의미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됐든 참마음이 돼야죠. 진심의 진짜가 보면 눈목자를 붙이고 참진짜가 붙은 게 있습니다. 내 더러운 꼬라지가요 눈으로 딱 와가지고 상대에게 막 눈으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 이게 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막 지금 화가 나는 막 불꽃처럼 솟구치는 게 입으로 온 사람 입으로 와가지고 그 막 자기의 그 지금 속에

그런 그안 좋은 그걸 진심을 내뱉는 게이 꽃자 붙은 참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성내는 사람 있죠. 막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계속 말다 찾고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거는 입으로 화내는 사람, 눈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좋게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그냥 눈을 갖다 촥 이렇게 꼴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이 내가 평소에 화를 내는 습성을 익혔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나 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더럽으러. 되게 더럽고로 참 와저래 저렇게 좋아했던 좋은 거를 말을 하는데도 좋은 게이 사람에게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익혀진 게 잘못 익혀져가지고. 왜냐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현 행품에서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중병은, 치료되지 않는 중병은 성냄이다 그럽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의사도 성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바른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스스로만이 그 불길을 끌때 스스로 보현행을 행해서 보현행을 통해서 진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품에 그 나머지 한 참회업장이라는 참회업장원이라는 보현행운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나옵니다. 보현행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일으켜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에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보현행을 어떻게 행했냐?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이 세상의 슬픔은 자기 혼자 다 가진 것처럼 또 그렇게 또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막 그냥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온갖 원망만 또 가슴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분노가 치솟는 사람. 이 분노가 치솟으면요. 분노가 치솟는 그 순간 대적이 당두라 그럽니다. 우리 집문 앞에요. 우리 집가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있답니다. 분노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밀쳐낼 수 없는 그 무서운 적이 우리 집문 앞을 떡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심은 무서운 거죠. 내집 앞에 지금 그 무서운 적이 지금 내집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그집 앞으로 누가 올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웃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심은 바로 내집문 앞을 꽉 틀어막는 것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것 역시 이거죠. 슬퍼하는 것도 또 역시 분노로 바뀝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내만 왜 슬퍼해야 돼? 하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면서 막 화를 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근심도 깊어지면 짜증을 내서 상대한테 또 힘들게 합니다. 원망을 또막 하다 보면, 원망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역시 화로 바뀝니다. 진심으로 바뀝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심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전부 성냄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냄을 잘 인욕해서
그것을 잘 어루만지라는 거죠. 성내는 거는

이렇게 툭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분노해서 이 분노는 불길과 같아가지고 불길이 막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불은 어떻게 한꺼번에 안 꺼집니다. 우리가 장작 불을 떼서 밥을 할 때도 밥이 이제 탈라고 그러면 그걸 꺼내봐야 안 됩니다. 소금 한 주먹을 불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불 기운을 죽이는 거죠.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진심을 어루만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행편없는 존재로 내 자신이 이렇게 나를 왜 자꾸 수렁으로 몰아가지? 스스로를 이렇게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죠. 어루만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눈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봐줬을까? 이 눈으로, 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또 봐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은 한 사람이라고도 더 아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봐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지혜가 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꿰뚫어 보는 이게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혜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눈은 저 중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거기에 어떤 방편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두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봐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지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보고 와서 아이고 꽃이다. 이런 걸 보려고 했던 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그 안타까움을 이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눈은 그런 것을 보라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 두 눈을 지금 달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 입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입으로 내가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누구의 허물을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입은 그 허물을 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 입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너무 재밌는 거 그게 뒷담화죠. 이 입이 하는 거 이 입이 칭찬도 하고 찬탄도 하고 누구를 막 위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뒷담화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건 엄청난 인욕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지금 인욕을 하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미 그 소리를 딱 입에 한번 올리는 순간 자비의 덩어리 관세음보살 이게 입에서 지금 자비의 덩어리라는 그 관세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아미타불 얼마만큼 밝은지 그 밝음을 측량할 수 없는 아미타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 입으로 그런데 나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입을 더럽게 만들고 있지. 그럴 때 얼른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을 한번 남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 입으로 부르면 벌써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가슴 속에 이렇게 엄습하면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권하는 소리를 하는 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 내 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보현행이 된다는 거죠. 참 힘드셨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위로를 누군가한테 건네면 이게 그 순간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한테 던진다면 우리는 보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이 손은 누군가에게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그 상처는 건드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 따뜻한 온기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이 두 손이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은 누군가 기퉁배기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손으로 누군가의 그 힘겨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죠. 당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거죠. 낭떠러지로 밀면 안 됩니다. 예. 이 손은 누군가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아부하라고 있는 손도 아닙니다. 이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또 어떤 보현행으로 이 몸을 하느냐, 너무나 외롭고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께 쫙 다가가서 아이고 힘드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아이고 사는 것 다 그 뭐냐 으름하게 살았으니 적골이 됐지 이게 아니고요, 그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번 등을 어루만져서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속에 보살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겠다는 보살은요, 모든 어떤 중생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중생에게까지 다가가서 나는 그에게 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그 어떤 업을 다할 때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환희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정토의 그 연화대 위에 앉게 하겠다.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현보살, 여기 지금 보현행품이 주인이 보현보살이지 않습니까? 보살은요, 어떤 게 보살이냐면 많은 법사 스님들께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살의 그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살은 줄여서 보리살타라는, 반야심경에도 보리살타의 이렇게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인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보살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심으로 가슴을 채우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깨달으셨죠.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된 것. 이게 부처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유정이란 뜻입니다. 유정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이 유정이라고 살타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보리살타는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각 유정이라. 깨달은 존재지만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원만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은요, 모든 이 보살님들은 다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좀 지나면 보살행을 좀 하시다가 부처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살이라는 칭호를 해서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보살님들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남겨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이거는 남겨둘 유자라는 뜻입니다. 정을,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두고 저 중생들이 반드시 바른 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그들 중생들 옆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살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뭐 어느 법사스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하셨을 거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해석한 것은 아닐 겁니다. 보현보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아직도 앞으로 깨달을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기다려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은 그냥 보살 하니까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 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비록 부처님이나 큰 보살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에서 그 부처의 종자를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내 가족 그리고 참 또 아끼는 이웃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는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더 저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줄 수 있으면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저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화엄경의 보살들은 그런 분들만 거기 계십니다. 어떤 것도 내 것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또 어떤 안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빼놓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주는 신용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됐든 또 참 그 안타까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하나를 먼저 빼놓고 이거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보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현보살도를 닦아가냐. 심여대해 무변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자비심으로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메말랐던 싹도 싹을 트게 했다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이었다는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그 작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무엇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에게 침범하지 말라고 화를 발끝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현행품에서 진심에 대한 한 가지 법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것이 순식간에 확 뒤집혀 버리는 게 진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진심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어떻게? 광식정년 양신심하리라 이릅니다. 나는 그 원래 깊고 넓고 온화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연못 속에 뭔가 인색이라고 하는 씨앗이 배품이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야 되나요? 어느 땐가 한 번쯤은 인색한 마음 가져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가져봐갖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번쯤은 표독함이라는 걸 씨앗을 어느 땐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것을 저는 기필코 따뜻한 그 표독함이 아니고 참 화사함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연꽃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욕심을 배품으로 바꾸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은요. 그 탐심으로 나의 것이라고만 이렇게 움츠렸던 것을 선뜻 상대에게 그 움츠렸던 사람이 상대에게 이걸 탁 내밀면서 이것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면 그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미안했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내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겁니다. 보현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얼른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뭘 덜먹거렸던 그걸 한마디를 대내는 순간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꽃핀 순간 우리 자신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무슨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결국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면 지혜의 꽃인 꽃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표독과 탐심, 온갖 이런 것들이 자비로 승화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자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현 행운품에서 보현행품은 품에 그 경전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이말 속에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것도 보현행을 하면서 오셨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그 보현행이 성취가 돼가지고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실 때내집 안으로 그냥 빛이 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성불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선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가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불도 부립니다. 천불만도사가 다 선생 신명한 것이다.
1: 아, 그렇구나.
0: 조영동치와 여탈 자제하니 조와 용이 동치고 여탈이 자제야. 문수 보현은 국의 백성하고 문수와 보현은 입을 저 백구에다 걸어놓는다. 임재백사는 도체 삼천이로다. 조사 중에 용이락 한 마리 문제가 군대나 덕산 같은 그런 배우친이 설지도 도대 삼천리야. 삼천리 밖으로 등이 거꾸로 뒤에서 도망친다.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신마일진 이마오. 어떤 사람이 일척이를 했느냐. 분파 화산 천만능하니. 화산. 화산이란 큰 산이 있어. 아주 천중만경으로 책을 뒤틀어 쌓인 그 화산을 갖다가 아주 뜰면서만 안 되는 갈라서 두 동아리 내있다. 부사했다. 그러하니 말년 유서 부지 중이로다. 천년이나 만년이나 흘러내라는 그 물이만 봄을 몰라 언제든지 사지상천으로 항상 끊지지 않고 흘러내라더라. 진조상서다. 진조상서라 하면은 조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아주 호준하다는 말. 목주고불. 목주고불의 제자. 목주스님이 기본이 아주 고준해서 사람을 인간이 없는데 진조상서 하나만 인간했더라 이 말이야. 그런 아주 유명한 진조상서가 일일에 하루는 말이야 여 재관으로 모든 관원들로 되어버려 자기 부하들로 같이 그 말이야 등류철 아주 좋은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올라가서 소풍하러 올라갔더라 된 수신이 한 거라. 그래 보니 그때 마침 몇 사람 그 중이 그리 지나가더라. 그랬대 그때 일관인이가 한 관인이 말하기 뭐였냐면은 내가 총시 행덕시이로다. 저 오는 그 중들이 말이야. 다 행덕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서왈 진조상서가 말하니 굴시 아니라 이러고 깨일 관인이 뭐라 했냐면은, 운나불시오. 어째서 아니라고 말이오. 저 보니까 생각치는 게. 깨일 서활 진조가 뭐라 했냐면은, 대근래야. 다쳤게 오면은 말이오. 여 강구하리라. 내가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것이라. 참말로 생각치는 거 아닌가.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오. 깨일 사수에 조금 있다가 수신이 도움 유전이라. 그 누가가 앞으로 이제 또 왔거든. 그런데 섬액소 상자 깨 진조 상사가 문득 불길 망인 게 스님을 불렀다 그 말이야. 그 중들을 보고 그러니까 내 신가 신계 거두매 깨 그 중들이 다 머리를 들고 누가 이리 떡이 채를 보거든. 그런데 진조 상사가 있던 분이 있냐면은 위 중 중반한 옆에 이제 그 관원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불신도와 내가 아까 말하느냐 이겨 행각식 문의 행각식 스님들이 불렀는데 이제 그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스님들이 다 머리를 들고 그 주체를 봤다가 말이야. 그때 그때 뭐라 하냐면 진도상서가 낙제다 이것이야. 저기 무슨 행각식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르는데 예? 머리를 들고 쳐다본다고 말이야. 어째서 저 행각신이 아니었겠냐 하면 여기 아주

참으로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겉으로 봐서는 지금 도저히 그건 모르는 것이라. 이건 참으로 수정투제해서 불조우천지 기관을 갖다 완전히 이제 파악한 사람, 참으로 행상일로 한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이 아주 깊은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딴판 아니로다. 헛되게 민인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 딴판 아니란 이것이 진정한 들어가는 것인지, 예? 거기에 이제 중들한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은 참으로 미안 낮추면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쩐지 확천이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 이전 시인 내가 염두하고 송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설당향 불안 원선사 이제 제자 설당향 유명한 시인이 쓴데 여기에 송한 게 있어요. 이런 기부하고 하니 말 한마디란 말이야. 과굴 떡이 떠났단 말이야. 말 한마디 쳐 하는데 법문을 하는단 말이야. 그 말이 모든 과구, 과구를 갖다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야. 아주 자유자재였단 말이야. 그러니, 천상의 출정계보다 천상 만상의 말이여 모든 정계, 완전히 자유자재한테 대해탈을 얻었더라, 이것이라. 자자의 풍우에다, 어젯밤에 풍우가 말이여 아주 폭풍이 불고, 뼈 폭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목절대함계보다 나무가 부러져가 있고 저 바구 앞으로 뛰 부풀려져 있더라. 이것이 앞에 분문에 대한 소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필상불라하고 필상구제이요 말이야. 오월의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신라유예요. 밑으로 볼 같으면 또 만드면 나눔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필상유이 부족하고 필라윤이라는 걸 알 같으면은 앞에 뜻을 알 수가 있어. 또, 이제, 무착, 자수윤이나 자수총이나 하는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소원이 있어. 탈과 참기 험나증하니, 북을 뺏고 말이야. 찌를 우뚱이 만든 부질을 딴 말이야. 지금 전장 때 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이제 비유라, 비유. 전장 때 싸움을 할 때 북을 뺏고, 찌를 갖다 만든 뺏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험나증이여. 낙지를 갖다 오지, 지음을, 시험을 보거든. 시험을 본 결자냐면은, 변장흑두 하나님이나, 조그만 오지, 검은, 파틀가이 말이야. 콩, 검은 콩. 조그만 검은 콩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눈 동자를 바꿔주더라, 이것이요. 사람 눈 동자도 착하면 안 검어, 검은데, 게임도 진조상에서 하는 것은 어쩌냐면은, 검은 우뚱이, 예. 콩, 검은 콩 조그마한 거 가있고, 사람 눈 동자를 바깥핀 거 마찬가지다, 이것이라. 그, 이제, 진조상서 기원을 말하는 것이라. 성년의 진경상서로 가라. 옛날에 만든 게 뭐였냐면은, 풍상을 많이 우찌깨졌다고 말이야, 상서를. 서리와 만든 눈, 눈에 대해서 고상을 많이 했어. 그래, 때문에, 어때? 강경양화, 낙약이니라. 양과, 저, 버들개지 만든, 저, 이파리, 저, 꽃이, 거회처럼 눈 오듯이, 서리 오듯이, 날아다니거든. 그런데 상서, 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서리에 많이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들개지 꽃말이 날아다니, 이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날아갑시다, 이 말이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자유 후백이라니, 장천 만든 후백이라고 말하라 했더니 개인 후기로다 다시 후기가 있다. 진여철이라고 인재정조원의 유명한 어찌 조사시인 계셨는데 이 법문에 대해서 염을 한 게 있어. 어찌 했냐면은 진조상서가 진조상서는 어떻냐면은 수경 중의를 하고 손에는 마님이 중의 공자 공자의 해와 달을 갖다 떡 봤단 말이요. 진조상서가 수견 둥이를 하고, 손으로는, 예?
공장 해와 달듯 과.

옆에 비로금이나 허례를 멀 천재미는 비로자라고 법심으로 만든 군인 무상 고인을 갖다 또 허례 찾더라 이거지. 깨유불 완전 기만 태겨. 그래서 부류 유자 된셈이여 진조상세에 대해서는 유저 사람들이 만대면 아주 막 간대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야. 놀랜다고 말이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겐 납심이 망조로다. 또한 만대비 병한 납심 하루 확철되어 왔다는 말이야. 닮아 손이 병한 납심들도 만대비 진조상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 불견도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당주 예전불 하니 기철의 우춘이 다다랐은 말이여. 번개 그치 만드니 확 우춘이 만드니 막 충전병기 붙이 무섭다 그 말이여. 그러하니깨네 방민 빙선호란 말이여. 바야흐 어쩌냐면은 병조가 빙든 말이여. 새가 저 갈대밭에 사는 걸 갖다 매겠다 이거죠. 빙든 새가 갈대밭에 사는 건 안 갔다 이거든. 그 진조상사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유승빙이지 말이야. 천지를 진도하고 만물을 갖다 어떻게 위압한 그런 아주 대기틀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뜻이 어느 것입니다.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쌍 백로가 독종입이라. 한 쌍을 많은 백로가 흰 해오리가 여반을 섰더라 이것이. 이걸 알면은 앞에 말하자면 진조법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진여철은 말이야. 진여철선사의 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조동정리에 누미한 천동빈지고불. 천동빈지고불이 여하튼 염한게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진조상사가 말이야. 진조상사가 당민백인만이 당민 당자만이 아주 사람만이 화정이 되었더란 말이야. 화정. 화정대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하니 그렇지만 어쩌면은 만 장로는 일정부득이라 장로는 천동과 자기를 말한 것이라 나는 어떻게 조금도 세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진도상서가 참으로 그런 어떤 고준한 그 저기에 기원을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천원 납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나는 못 세긴다 이 말이야. 그게 천동까지 하는 말이라.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한 말 하겠어. 작전심으로다 도적을 짓는 사람이 많이 마음이 허해. 도적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뒤떨며 제친다 이 말이야. 마음이 허해가지고 묘지 백이라고 또 인계주와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 또 유망이 있다는 말이야. 묘지 백이 상당해. 상당해가지고 그 처하고 진조상서 이 법문을 또 들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정음인맥이요. 이 진조 상서 법문한 이것은 말이요. 부처 조사와 민맥이다. 민맥. 부처와 조사와 민맥이란 말이요. 이 아주 뜻이 참 짙은 데 있는데, 보통 이게 만든 짙은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와 민맥이다. 그런 동시에, 열성을 감추로다. 열성 말, 모든 성인인 것 말이요. 모든 조사들을 감추어. 우리 나비들 갖다가, 학인들 갖다가 딸려하는 말이요. 아주 쩌뭉치지 말이요. 무시방만이다. 그러는데, 이성왕조하고 그 기원 만드니 별을 갖다 옮기고, 저, 뚝치선을 갖다가 만드니 바꿔준단 말이야. 진조상사가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는 때에, 오천지가 막 집에 뛴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천위주로다. 천지를 갖다가 막짱 다시려. 온 어떻게 천상천단을 갖다가 삼천대진세계를 갖다가 내 손에 한 손에 어떻게 옮기고 말이야. 나았다, 피었다, 자유자재를 마음대로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진조상선은 진조상선한 사람은 말 부류 구왕자지제요. 오직 말하자면은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천자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가지고 천자를 갖다 쓰는 말이야. 그런 어떻게 큰 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 납승의 정문 아니라 또한 만드는 납승의 말이야. 정문 저 임하고 정자하고 정상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정문 안을 같이 쓰더라 이 말이야. 아주 행상 안을 갖다가 같이 쓰라 이 말이야. 아주 많은 인자 말하는 것은 진조 법문이 보통 볼 때는 아주 부산적 볼 때는 별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참말로 불조 명맥인 동시에 말이야. 이것은 천상 천날 말이야. 가장 육등 더 짙고 더 고등하고 한 그런 법문이 없다는 그런 어찌 칭찬이야.

그러면은 말이야, 한지 진저상서 낙스마. 그러면은 진저상서 낙처 나느냐 이것이야. 이 묘지가 쓴 사람소리라.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은 아웨이 타기에 거위 말이야, 거위.

거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조상에서 법문한 것은 아양타주하는 이런 아주 참고를 맞으면 청산청가에 가장 고준한 법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거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금생여수하고 금우치 여수에서 나고 말이야. 옥출공개에다 옥은 저 공간에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대강 다 됐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진조상서 진조상서 말이야 대기대용 이것은 실제 대기대용이거든. 그 대기대용은 내분정적이요 우선 우리가 만들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번개가 어떻게 막 천하를 두드린단 말이야. 내분정적이야. 그러니까나 어쩌냐면은 삼봉 헤아리라 산이 무지고 많이 바다가 뒤집어지고 많이 바다가 말짱 막 공할 때 있더라 이거죠. 어 진조상과 예우지 범은 한 게 그 이제 뒤에 한 소리라. 그러니 어쩌냐면은 늠름이 피니 막 신이가 참으로 그 늠름한 그 어떤 싱그러운 그 위험이 말이야. 초출 천고다 참으로 천고에 초출해서 그 이상 만드는 참말로 더 짚고 말이야. 더 어떤 초출한 그런 범위 없더라. 수연이나 비록 그러하지만은 어쩌냐면은 오장신관이 말이야. 진조상서 오장과 신관 말이야. 오장육부가 다 각피 수신의 간파여 두 몇 사람 중한테 말이야. 전부 오장육부 다 내야 되더라고 말이야. 다 간파해서 한쪽으로 볼 때는 진조상서 그 천막 법문이 말이야. 천상천대 가장 둥도 없는 그 우수한 법문 같고 누가 어떻게 비유할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법문을 했지만은 사실에서 어쩌냐면은 진조상서 오장육부가 말이야. 말짱도 어쩐지 그만 그 둥들한테 전부 다 드러내기가 있고 전부 오장육부가 전부 둥들 손에 다 붙잡혔단 말이야. 결국은 진조 죽은 사람 누구 죽었냐 하면은 진조상서만 죽고 말았다 이거지. 그와 그렇게 만든 참말로 고준한 법문 그런 것이 좋은 법문이 이런 식인데 다 그렇게 칭찬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말이야. 근데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면은 진조상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어? 오장육부가 맞짱다만, 어? 그 중들한테 전부 다 이제 참말로 이제 간파가 되는 동시에 전부 다 한번 다 붙잡히더라고. 그래서 백세지하에 저 천주만고 백세 밑에 말이야. 그 후세장하고 말이야. 각비 조인께서요. 도에 어찌 되냐면은 뒷사람들한테 위선거려야 되겠단 말이야. 오늘 나도 그 있거든. 사실 보면만 보잘 것 없단 말이야. 진조진족하지만은,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치기를 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진조상사 도를, 그 중들한테 오장족과 다 드러내는 동시에 오장족 하면 안 되는 것만 금지 있단 말이야. 그러고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고 뒷사람 아닐 수 있나? 그러니, 이 법문은 진조상사 거룩한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사실에 진조상사가 말이야. 그 중들 앞에 상시지임을 한 것, 참 중들 앞에 거꾸로 죽은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법문으로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는가? 이 말이야. 이 뜻을 알겠어? 유이기제 천일이하고, 이기가 있을 때는 만든 이기를 더하고, 풍류처야 풍류라, 풍류 없는 것이 참으로 풍류인 것이라, 말이야.

기시변도 하고 일어날 때 문득 거꾸린다. 도시변기하니 거꾸러질 때 문득 또 일어난다. 기도 동시오. 일어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동시라. 기도 분리비로다. 거꾸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서들 못해. 동산문 하는 유자가 아니라 조동. 조동종업문 나서는 막 그만하면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제야 선은 미몽견제로다. 인제와서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대나 알겠는가? 일구감마에 한 자루띠 큰 칼 밑에서는 요 분신지하고 분신 몸을 나누는 누트지 뜻이 있고 여기 출신이기로다 또한 출신하는 말 그런 누트지 깃털이 있다 풍혈이 인제 정리하면 풍혈신 인 연법화유 진원도가 시리차에 연법화는 풍혈신의 제자에 진원도도 풍혈신의 제자라고요. 그 두 제자가 시리파가 있을 때 혈이 무는 풍혈이 묻기를 뭘 물었냐 하면은 자마생이 시 세존불설설이며 가서 풍무고 어떤 것이 말이여 세존이 설하지 아니하고 설하고 가세기 듣지 아니하고 듣는 도냐 이리 물었어. 그러니까 진유를 진원도가 말하기를 갖다가 관주가 수상대하니 비둘기란 말이여 비둘기가 나무에서 문다 이제 나서 나산이로다.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저기 콩밭에 있단 말이야. 산밭에 있단 말이야. 그리 이제 진원도가 대답한 소리야. 해리운 이제 부열 스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말하냐면은 이제 다작 치복 작심마오 네가 말이야 아주 어리석은 말이야. 집대는 복은 지금 많이 지는데 그까지 말했다 이것이 그러니 허불 최고 얻고 어째서 고인을 얻고 고인을 법문을 갖다가 참고를 하지 않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그 대답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진원도 대답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위 연법화 연법화 수상 성년승한테 묻기를 말하냐면은 이는 자마생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깨해리군 예미운 그래서 수상 성년사 대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용양보로 하니 도용 동작하는 것이 고로에 빛난다 그날이다 그러하니 불타 초연기로다 소용지 저 열등한 하열한 그런 짓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혜리군 혜리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물간 연법파하오 네가 어째서 연법파하오 말이야 하안 대답하는 것 같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진원도 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풍요를 뜻은 연법하는 진원들은 대답을 잘 못했고 또 연법하면 대답을 잘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서 그 연법파 하와는 갖다가 너는 모르냐 이거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 밖에 표현되는 얼굴로 봐서는 말이야. 풍요를 뜻도 모르고 연법파 진법 진원도 뜻도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저기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면 저 대신에 한마디 했는데 명암이 참 설날기여 명암 받고 얻어온 것이 말이야. 서로 상참한다는 말이야. 서로 이제 교대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한 설날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틀 그 앞에 이제 그 세군이 수작한 그 기틀이란 것은 때문에는 명의상 참아놓지 살아기여 살아기인데 대인경기는 모행지로다 그런 명의상 참아놓은 건 살아기 말이야 그건 대기대요 그 대인의 기틀이요 그것은 누구냐 하는 할 수 있냐면은 문수보행 같으니나 홍진도 할 수 있까 그 이외에는 다 모른다 그 뒤에 이제 정토하면은 그 대해성자

운문고선사. 운문고가 상당의 그 차원. 운문고선사가 상당 법문을 내면서 이 법문을 갖다 들고 이제 비판한다. 이게 어떻게 이제 비판을 했냐면은, 산심이 당시에 대자신 말씀이야. 내가 당시에 말이야. 약견 자 노한 이마도는 만약 내가 풍요해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봤다면 말이야. 당신이 그때 옆에서 봤더라면, 신물 일려나 짚은 큰 부딪히라는 포가 말이야. 일심해가 돼서 말이야. 한참 웃더니 막, 저 짚은데 막, 들이 파묻어빈다고 말이야. 풍요를 갖다가 파묻어빈이고, 갱, 견우, 종상, 닦아야 말이야. 그래, 이제 풍요를 갖다가 그 부디에만 반복고 말 것이 아니라, 큰 황소를 갖다 한 마리 꾹꾹 아였고, 그 모양들 작두자가 빠졌단 말이야. 이화지 두들끼리. 그래 해놓고, 각수방, 직봉, 출, 일도 하여서 짓다. 도저히 어째야 되냐면은, 그 풍열이 아니라고 말이야. 공격한 직봉, 진원두를 갖다 위해서, 진원두를 갖다가 한층 더 높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풍열이 법문 묻는데, 진원도 대답한 건 아주 틀렸다고. 풍열은 그리 말했고. 그, 연법을 갖다가, 저기, 인정을 했거든. 그 대신 또 반대요. 어? 그 당시 내가 봤더라면, 그 풍열 스님을 갖다가 말이야. 어? 부디 갖다가 막 큰 집금 부디에 끌어 묶고, 큰 황소를 먹고, 그거에 어떻게 몰아가서 잡히나 빨아들인 거야. 그래 놓고서는 풍열이 아니라고 한 말이야. 그 염, 진원도. 진공을 갖다가 한층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어. 산승의 영화도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대신 하는 말씀이야. 차, 불씨, 억강, 부행. 내가 이번에 강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누르고 말이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이것이 아니라, 어? 풍열 스님이 영법판을 지켜올리고, 진원들을 갖다가 또 눌려빌거든. 그걸 갖다가 내가 반대해가지고, 어, 강한 사람을 갖다가 눌리고, 약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동시에, 두참 차례, 함부로만 이전에 내가 또, 이를 갖다가 평화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있는가? 약식득, 만약 말이야, 발류수상계하니 이제 마사는 비들치가 나무에서 운이 말이야. 뜻이 저 어떤지 공밭에 산밭에만 있다는 거. 그 뜻을 알면은 그 이제 진원두가 한 소리야. 대만지라면 그 뜻을 알 때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역식득 동영양고로 불타초인이 연구파가 한데 대답한 말이야. 동작하는데 이천 치가 아무지 고로 어? 고불 고자가 어떤지 참말로 행한 말이야. 그는 고로를 갖다 좀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등한 짓들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대신 하신 말씀은 사실에 있으면 바로 알고 보면은 연법파가 말한 동영양고로 어? 불타 초연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제 앞에 진원두가 말한 말이야. 밝은 수상기 아니 이제 마사리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뜻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차 양견어라 이 이제 두 가지 법문이 이 말이야. 시 이래야 시 이래야. 그럼 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야. 대신 이 평해놓고 지금 자기가 또 묻는 소리라. 약도 시 이리면 만약 이 뜻이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 하면은 풍열이 심하여 풍열이 심하여 어째서 지금 연법화하고 다음에 연법화 동영양고로 이 법문만 인정하고 말이야. 각 불국 말이야. 진원두 발수상이라는 거 진원두가 이 법문을 갖다가 부전했네 이것이요. 만약 뜻이 같다면 약도 시기 있네 만약만 그 뜻이 다르다 또 이런 거 말이야. 그러면 어쩌냐면은 낙하노여 고목제비하고 저 어떤지 따라 대는 말이야. 안개는 고목
메라고 어떻게 따오냐고 같이 나라.

뉴스는 공장천진 세이로다. 뉴스 클레드라는 물은 말이야. 지푸른 만든 장천, 구마의 장천부터 한입부터 봤다고 말이야. 그래, 참하라. 잘 참고해보라. 여달 집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나? 여 동네 한번 하는데, 널 성하여 이슬의 달, 별, 무자, 배가 났어. 널 성하여 설송조로다. 눈이 많이 왔는데, 전원부에 눈이 대피가. 또 이제 뿌림이 꽉 끼는데 만지면 그 속에 큰 바오가 쏟아가 있더라. 이것이. 내가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분문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총결을 하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한 말이요. 운문노하니, 운문늙으니라. 인마영노하니, 이렇게 만든 일을 자기 혼자 비판을 했거든. 법문을 했다. 그러하니, 비단, 내가 고인이요. 운문진 대신이니, 이런, 웃든지 비판을 한 것은 말이야. 비단 말이야. 내가 고인이야. 그 앞에 제부의 뜻을 갖다가 내가 해봤단 말이야. 제부 뜻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를 뿐만 아니라, 영내 합진 천나무다. 또한 어쩌냐면 천나무를 다 몰려있단 말이야. 대신 보면 한 것을 사실 보면은, 그게 어째서 그러냐? 수부지. 모름지기 모른다고 말이야. 대가 모른다고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진원두는 말이야. 진원두는 탑상 순위정세예요. 순위고제예요. 풍열이 알랐고 말이야. 부정한 말이야. 그 진원두는 사슬에서 저 높이 순위나 꼭대기 걸쭉쭉 채워졌다고, 지켜졌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연거파는 말이야. 또 풍열이 칭찬한 그 연거파는 수입 대신자다. 우찌 밀어가지고 푼 말이야. 바닷속에 밀어 엿단 말이야. 그럴 때요, 이제, 법문이 삼바인데, 낙장좀 틀려야 했거든. 천문이라는 영, 저기, 풍열이, 예, 진원도를 갖다가 부정하고, 또, 연구파를 갖다 칭찬했는데, 대세는 말이야. 진원도를 긍정하고, 또 연구파를 또 이제 부정했거든. 그래, 심지어 어떤 풍열을 갖다가, 드디어 어떤 집이 어떤 이마, 무더비로고 말이야. 황소를 갖다가 어떤 구야, 뭐라고 어떤 저, 밟았으면 말이야. 아주 뭐, 지삐라지겠다, 지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혹은을 했단 말이야. 그, 나는 또 여기 또 완전히 저, 어떤, 지비치 사는 소리거든. 대. 대가 그래 한 것은, 풍열의 뜻도 모를 뿐 아니라, 또한 천낙 사람을 다 눈을 멀게 했단 말이야. 그게 어쩌 그러냐고 말이야. 풍열이 아니라 감, 그 진원들 말이야. 사용에 있어서 그 뜻이 풍열의 뜻이 예? 진원들을 갖다 쳐 숨자 꼭대기 높이 직결인 것이고 풍열이 칭찬한 말이야. 연파는 사실 저 대바다 깊은 데 어쩐지 미리 쳐야 두꺼를 만들든가 그거 마찬가지다 이거다. 그거를 세가지고 뜻이 이제 말든가 같이 이제 막 가리가리 말하면 안 틀려 뭐 저는 무슨 안 돼가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한 권 완전히 통해가 있어. 이 통함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고왕금 내에 이시가고 이제 오는데 무인변득이여 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것이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자 이 책이 낮게 신마초 이 1착자 이 법문이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빙유, 유나가 말이야. 이전에 흥하신 제자의 극빈 유나가 있었어. 극빈 유나가 있었는데, 흥하신 극빈 유나가 뭐 법문을 물었단 말이야. 깽이 무슨 법문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는데 극빈 흥하신님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벌점 출원이야. 벌금 묻기 돈을 받아가지고 대중 보양을 쓰고 말이야. 어떻게 옷을 뺏게 하면 쫓아내겠단 말이야. 그것이 유명한 어떤지 극빈 그, 벌떼 출연한 법문인데, 근데 이 법문을 알기가 참 어려워.

말씀이 뭐냐,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인재에 붙은 큰 법문이 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불 보조 고안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자 깨치야 말지, 깨치는 뭐냐. 그러니 마치 올 삼도에 있는 붙은 용마에 가용매 해가 있고 용맹정민하는 가운데 다 용맹률 더 해가 있고 이런 뜻을 갖다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이오.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말장도 되지만 박도 없는요. 박도 없는 뿐 아니야. 이전 고인이 장하는 말이거든. 공부한다, 수도한다, 뭐 수도로 하시면서 만약 돌을 닦지 안 하고 흠뜨흠뜨 허둥일관 한단 말이야. 허둥세를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루지 천만 명을 죽이더라 해도 인과도 없고 죄도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올 기회를 얻든지 공부를 전혀 해가 있고 이런 법문을 갖다 놓더니 다 확실히 다 알기 말이야. 이렇게 노력해야 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

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버타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40억 년 전부터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소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

혁명기라고 합니다. 20억 년 전에. 그걸 1차 산소 혁명기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현상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발생학에 대한 것도 한 7~8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암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 순환계, 근육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현상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감이 안 잡혀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서울시의 1,000만 명의 인구가 건물과 자동차와 사무실과 공장과 쭉 이렇게 사람이 1,000만 명이 그 속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걸 하나의 세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를 이해하는 거, 생명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성 요소가 1억 개도 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세포입니다. 예, 이 세포는 바로 이 생명현상 그 자체죠. 예, 그래서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원액세포, 진핵세포. 예, 간단히 원액세포를 박테리아라 합니다. 자,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뭐라 그러냐면, 동물, 식물,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건 다 진핵세포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진핵세포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진핵세포는 뭐냐 하면, 여기 핵이 있다는 겁니다. 진핵이란 말은, 핵이 있다. 핵이 있고, 이거는 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핵이 없음.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거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균류. 균류는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현상을 거의 다, 90%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탁 처음 좀, 오, 복잡해.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몰라. 이럴 때는 일단 스탑하시고 빠져나왔어. 근본을 다시 보면,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40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부터 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요거는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뭐한 36억 년 이렇게 주장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론은,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한 5억 년 지났을 때그 무렵에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핵세포는 언제 시작했느냐? 요거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0억 년, 대략 20억 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20억 년 전에 출현했는 겁니다. 그럼 왜 20억 년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느냐 하면, 요 계열에서 27억 년 전에, 지금부터 27억 년 전, 전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부터 27억 생기고 나서 40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그다음에 지구가 생긴 게 45억 년 전. 대략 45억 6천만 년 전입니다. 그럼 27억 년 전 같으면 지금부터 27억 년 전입니다. 대략 요쯤이라 합시다. 27억 년 전 여기서부터 27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지구에 오존층이 생깁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대략 이거는 황, 설포, 황에 대한 그 동위원소를 그 지구 자외선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가 엄밀히 이렇게 하는 물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존층이 27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27억 년 이전에는 생명이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이제 대략 40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억 년에서 20억 년, 요 20억 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억 년 전이 20억 년 전 기점은 현재로부터 20억 년 전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우리 진핵세포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이 진핵세포가. 예. 이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는가를 20억 년 전에 출현했다. 그러면 생명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무슨 생명체가 있었냐면 원핵세포가 있었어요. 박테리아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만 그리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사각형이 빈 구멍이 아니고 여기에 물질이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원핵세포죠. 그러다가 이 원핵세포에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대로 원핵세포 그대로 있어요. 이것만 있을 때를 박테리아라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바로 20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 이 진핵세포로 넘어갈 때, 요 외부에 있던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라 불러요. 예. 네.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언제냐? 대략 20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20억 년 전. 그 지구과학에서 20억 년 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 전체의 생명 역사에서 한 획을 끈 사건입니다. 예. 네. 20억 년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산소 분자의 농도가 1%쯤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20억 년 전 요 지구과학적 사건을 산소 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을. 그걸 1차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 박테리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가 있어요. 이 DNA는 박테리아 여러 벽에 붙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DNA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이체내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DNA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도 독자적인 이 박테리아니까 DNA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도 이 DNA를 갖고 이렇게 원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DNA가 두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DNA가 두 개예요. 한 생명체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쪽에 있는 DNA를 원래 갖고 있던 DNA를 이렇게 테두리로 갖고 이렇게 에워 사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핵이라 불러요.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가 된 이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이게 박테리아였어요.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 이름이 뭐냐면 알파 프로테오. 프로테오 박테리아였어요. 예. 네. 그래서 게놈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요 미토콘드리아 요 게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확히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가

지금 요 초록색 알파 프로테오란 박테리아가 이큰 세포, 이 원핵 세포인데 이 세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이 원핵 세포의 후보자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이쪽을 한 20년 전에 봤을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세포가 이 원래 박테리아가 진핵 세포로 바뀐 이 박테리아가 뭔지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계에서 야가 고세균일 거라고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니까 한번더 간단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대략 20억 년까지는 20억 년에서 현재 이렇게 보면 요때는 생명체가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여도 생명체니까 이렇게 DNA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자,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림을 그리면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질, 시토질, 시토졸, 세포질. 자,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야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박테리아를 한 마리를 잡아삼킨 게 먹은 거야. 이렇게 잡아삼킨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이 박테리아가 이 속에 눌러 살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갖고 이 박테리아야 그냥. 여기에서 외래 이 박테리아 한 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잡은 박테리아 일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또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야도 이것도 박테리아니까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박테리아와 DNA가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DNA. 이걸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야를 막으로 에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막으로 에어 산 이게 바로 핵막이 됐다는 거예요. 핵이 됐다는 거예요. 핵막.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부른, 요거 있는 DNA. 이 DNA를 부른 이름이, 요거 있는 DNA를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핵 DNA라 해서 N DN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진화적으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게밑 핵, 요거 누클레어, 핵 DNA인지 미토콘드리아 DNA인지 이걸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자, 요거 보여줄게요. 지금 핵 속에 DNA가 있죠. 예. 요걸 바로 어떻게 적느냐 하면 N DNA라 적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요 그림에서 안 그려놨는데,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 안에도 독자적인 DNA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미토 MT DNA라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냐면, 우리 자 세포가 30조개도 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포에 DNA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핵 속에도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DNA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기찻길, 원형의 기찻길 보셨죠? 애들 장난감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예. 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렇게 건 요게 뭐냐면,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빨이, 자크 이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데닌이면 요거는 시토신이고, 요게 구아닌이면, 아데닌이면 티민이 되고, 구아닌이면 시토신 되는 요런 유닛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개 요렇게 된 요걸 쌍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이스 페어라 불러요. 베이스 쌍이라 불러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는 요게 BP가 몇 개, 요걸 BP라 부르는데, 이 베이스 페어가 몇 개냐면 인간이 16,500개가 돼 있어요. 16,500 BP로 돼 있어요. 대략. 예. 그러면 이핵 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핵 속에는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있는데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양 끝을 뭐라 하냐면 텔레미어라 불러요. 텔로미어. 자, 이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텔로메어. 끝단이. 예. 저 구두권에 양 끝이 있잖아요. 예. 매듭 끝이 있잖아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끝이 없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쩌면 박테리아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개념이 없다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 핵 속에 있는 DNA는 양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 요거에, 요 이빨, 요 두 개. 요게 만약 아데닌 같으면 이쪽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티민이 되는 요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한테는 62억 개나 있습니다. 62억 개. 자, 이건 몇 개죠? 대략 16,000 개잖아요. 이거는 62억 개 있잖아요. 그 DNA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포 속에 두 가지 DNA가 있다. 하나는 핵 DNA,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DNA. 그럼 미토콘드리아 DNA는 뭘 하느냐?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요거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요거 있는 거 보이죠? 요 성냥개비 같은 거. 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핵 DNA는 뭘 하느냐? 핵 DNA는 지금 여기 있는 핵 DNA는 예, 10만 종류가 넘는, 10만 종류가 넘는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어서 만들어준 단백질의 일부는 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10만 종류, 지금 몇 개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논문의 데이터를 팔로우 해봤더니 한 4, 5년 전에 16만 종류까지 나와요. 이게 매달 개수가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분자세포 생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막 하다가 새로운 단백질 뭐 이런 게 나오면 그쪽에 또 보고를 해요. 논문을 썼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몇 개씩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대략 16만 개 정도로 있어요. 그럼 우리 생명현상은 뭐냐면 16만 개의 목걸이라 생각하면 돼요. 색깔이 다른, 구슬의 색깔이 다른 16만 개의 목걸이가 세포 속에서 온갖 작용을 하는 걸 생명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핵 DNA.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DNA는 요 자기 자체 수요가 있어요. 호흡 효수. 요걸 뭐라고 하냐면 호흡 효수라 불러요. 예, 네, 이게, 이쪽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단백 유전자가 13가지요. 요걸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세포로 돌아왔어. 우리 세포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뭐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핵막이죠. 그리고 요거에는 구멍이 있죠. 요게 누클레어스 포르라. 이걸 핵공이라 불러요. 핵구멍. 지금 요거 10만 종류의 단백질 호흡에서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지금 요걸 설명드립니다. 요게 잘 보면 요건 아주 묘한 겁니다. 지금 요걸 부른 이름이 지금 이 막이 보이죠? 이걸 부른 이름이 이제 보통 교과서는 이제 원서에서는 ER이라고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건데 ER이 뭐냐면 엔도플라즈믹 레티쿨라. 조금 어려운 라틴 말입니다. 네티쿨라. 엔도플라즈믹이란 말은 엔도라 안에 있다는 거고, 이거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골기체라. 골기체하고 소포체가 있습니다. 요게 자꾸 헷갈려요. 우리나라. 요거는 뭐냐 하면 소포체입니다. ER이. 그래서 요거 이름이 소포체입니다. 소포체인데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포체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소포체가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요게 예. 지금 소포체에 요 붙었는 요 동그란 게 뭐냐면 요게 오늘 강의에서 계속 나올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우리 포유동물, 우리 인간한테는 세포에 몇 개 붙어 있나 하면 대략 100만 개, 10의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암세포부터 뭐 굉장히 많아집니다. 암세포부터 이걸 뭐 5배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동물 종마다 또 달라요. 그 대략 오다가 100만 개 오답니다. 요 리보솜.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요게 좁쌀 알갱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디 붙어 있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좁쌀 알갱이가 붙어 있는 소포체를 이게 까칠까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기에 뭐 대략 한 이게 100년 전부터 밝혀졌는데 이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퍼. 알이아래요. 이걸 너퍼. 거칠다. 표면이 거칠다. 왜 거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요 좁쌀알 같은 리보솜 땀을 그렇습니다. 리보솜 알갱이가 붙었는 이알막이다 이래 부릅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게 골기체입니다. 그러면 핵막은 지금 요게 핵막입니다. 자, 여기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핵막인데 사실은 핵막은 뭐냐 하면 소포체막입니다. 여기 같습니다. 따로 핵막이라 해갖고 무슨 그 세포가 새로운 뭐 막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재료를. 어떻게 생각하면 핵막은 우리 저 뭡니까? 아파트에 방이 이렇게 있어도 이런 단독주택에도 그 방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애가 막 두세 명 더 생기면 애들이 사춘기 때쯤 되면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방을 하나, 예, 그 다시 만들 수 있죠. 그 벽을 만들면 돼요. 그 벽이라는 재료가 여기 있는 골기, 예, 소포체 이 막이 핵막의 재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 이게 핵막이잖아요. 핵막이나 골기체, 아니 소포체 막이나 같은 막입니다. 요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오마이사이언스입니다. 제가 왜 놀라고 자꾸 오마이사이언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핵막이라고 막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해놨는데 나중에도 공부를 해봤더니 핵막은 별거 아니고 세포질에 맨날 있던 그 소포체 막을 좀 더 휘어갖고 DNA를 감싸는 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거예요. 벽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재료를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중중합니다. 핵막은 소포체 막의 변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보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백질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기계인데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 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잘 따라오세요. 이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야들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막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막은 무슨 SER을 적어놨죠. SER. 이거는 서무스란 말입니다. SO2 있지. 부드럽다. 그 다음 매끈하다는 말입니다. 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는 거. 이거 왜 좁쌀알이 안 붙었으니까. 이 리보솜이 안 붙었으니까.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막이 리보솜이 붙으면 조면 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조면 소포체. 이 조차란 말이 거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리보솜이 안 붙었잖아요. 이게 안 붙으면 매끈하다 해갖고 서무스. 이걸 뭐냐면 활면 소포체. 됐죠? 예. 자, 그럼 골기체는 뭐냐면 골기체는 간단히 말해 단백질을 운송하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야가 톡 떨어져 갖고 여기로도 가요. 그럼 여기로 바뀌면 야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단백질이 요 모이면,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막이 톡 끊어져요. 요거에서 요 막이, 요 부분이 톡 끊어져 독립해버려요. 그럼 요 속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야들은 요렇게 가서, 요로 가서 세포 바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조금 복잡해졌는데, 요, 대략 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요서, 마무리 하면서 요거 있는 요 DNA. 따라오셨죠? 이 DNA를 또 풀어보면 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염색체. 체자는 뭐냐면 몸체자입니다.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몸,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400나노미터. 예, 이게 염색체. 그럼 우리 세포 속에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23개 쌍. 쌍으로 되어 있어요. 낱개는 몇 개냐 하면 낱개란 말은 요거, 요렇게 두 개잖아요. 두 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낱개로 치면 46개.
이걸 염색체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졌을 때, 혹은 이렇게 풀어졌을 때를 부른 이름이, 이렇게 돼서 부를 이름이 염색사.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는 바로 DNA 이중나선.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하면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를 알아가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주인이 돼갖고 지구에 착륙해서 서울시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주인이 돼갖고 서울시에 이거 뭐지? 이걸 내가 분석해갖고 보고서를 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뭐고 사람이 뭐고 자동차가 뭐고 하나도 모르는 어떤 외계 문명에서 온 외계인이 서울시를 보고 내가 보고서를 한번 써보겠다. 이게 뭐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포는. 첫 번째, 보니까 막 이렇게 쪼면 점들이 막 움직이잖아. 봤더니 그게 사람인 거라 알고 봤더니 동물인 거예요. 그다음 건물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 어디로 가지? 건물로 들어가는 거. 왜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유추해 보면 여기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해서 서울시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서울시를 2026년 4월, 5월 초순에 봤던 거 하고 그러면 서울시를 신라 때로 다시 돌아가. 대략 1000년 전에 서울시는 어땠을까요? 이 영역은. 건물들은 거의 없었죠. 예. 고속도로도 없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서울 영역은 있죠. 만년 전에도 있었죠.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런 유추를 해보셔야 돼요. 세포가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게 인구 천만의 서울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면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고 나면 이걸, 이런 걸 30억 개 모으면 생명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세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크기가 대략 한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 세포는 항상 20마이크로 정도지, 또 세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10마이크로짜리도 있고, 뭐한 30마이크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세포 하나가 눈에 보이도록 1000마이크로도 넘는 세포도 있고, 대략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거는 대략 한 20, 30마이크로짜리입니다. 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핵입니다. 와, 대단하죠? 예, 네, 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수제비처럼 쭉 나와 있는, 이렇게 질퍽하게 흩어져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실체를 본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를 눈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육세포는 1000개 정도, 간세포는 1500개 정도, 우리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 예, 거의 2000개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략 범위가. 그럼 요거에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뭔 세포인지 몰라요. 일반적인 세포로 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인가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여기까지 왔어요. 뭐, 130개, 135개, 140개, 400개, 500개 쭉 왔어요. 자, 대략 1000개쯤 되겠죠? 그러시면.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럼 이걸 몇 개로 채야 되지? 이거 붙어 있는데? 쭉쭉한데? 예. 이거는 몇 개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분리되어 하고 있죠. 요거는 두개 떨어져 있죠. 요거 보세요. 요렇게도 요거 톡 나가갖고 요거는 다시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오마이 사이언스.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뚝뚝뚝 수제비 뜨듯이 뚝뚝 떨어져갖고 독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되어 있죠. 독립되어 있죠. 요거 보세요. 독립된 거 없죠. 다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생명현상입니다. 생명현상은 개별 딱딱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었나요? 미토콘드리아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요거는 두개 떨어져 있죠? 이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렇게 하나 떨어지려고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이쪽에 와보세요. 이거는 구분하기 어렵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쪽에 오면 명확하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첫 번째 분열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야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물으면 딱 하나만 대답하십니다. ATP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루에

안드는 ATP 양을 계산해 줬죠. 그때 요 강의 한달 전에 아마 방송 나갔을 겁니다. 그때 계산을 제가 엄밀히 해줬습니다. 얼마나 하냐면 80kg 정도 만들어진다, 데이. 그래서 이어서 만들어지는 게 ATP. 오, 굿. ATP가 만들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산해 준게 80kg이었는데, 이거 범위가 그때는,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좀더더 통상, 이거는 좀 조금 극한적으로 큰 값이었었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대략 하루에 50kg 정도, 10시간 만에 50kg 정도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에 넙하게 ATP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물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가? 미토콘드리아. 이 점도 주황색, 이 점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야들이. 그럼 미토콘드리아 뭘 한다? 무조건 물으면 ATP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데, 이거 뭐 초록색 선이 막 나와 있죠? 예, 네,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 나와 있습니다. 액틴. ACTIN이란 단백질입니다. 요것도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요렇게 모여 갖고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겁니다. 선을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막 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를 이렇게 된 세포 속에, 이게 실체입니다. 이제 보시죠. 이런, 여러분들 제대로 이제 세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이걸 흔히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라 그래요. 예. 요 끝에는 또뭐 이렇게 뭐가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냐,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네, 그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액틴 필라멘트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세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근육 세포를 단면을 잘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육 세포면, 근육 세포는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많아요. 세포 하나당, 예를 들면 세포 하나당 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핵 세포라 불러요. 근육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다핵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근육하고 태아 때, 태반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잠깐 나타나요. 드뭅니다. 대부분 세포는 핵이 하나요. 근데 근육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단면에 국수다발 잘란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단면. 이게 근육세포입니다. 요 국수다발 같은 게 뭐냐면 요걸 요렇게 자른 겁니다. 됐죠? 바로 액틴 필라멘트. 근육에는 근육 세포의 적어도 50%가 넘는 양이, 자,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근육입니다. 아마 근육 전체 이 다리 근육을 다 빼내면 얼추 한 20kg가 넘어요. 한 30kg쯤 돼요. 여러분들 몸무게 어쩌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라 되잖아요. 그 근육의 50%가 넘는 게 지금 이 초록색 이겁니다. 이 선입니다. 보이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 근육세포라면 액틴 필라멘트가 쫙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이건 액틴, 근데 이건 미오신, 요두 단백질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움찔움찔움찔 하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을 하고 걸어가고 이 모든 게 지금 요 단백질, 요 액틴, 미오신, 이렇습니다. 근육인 경우 그렇습니다. 근육 세포. 자, 이거는 이미의 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선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염색된 거, 염색. 이거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어떤 이렇게 바싹 마른 노인이 이렇게 그 잠자리 채 같은 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예,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간을 바닷가에 가서 해파리를 건져 올립니다. 예. 저는 동해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랐어요. 동해안, 울진, 후포, 이쪽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자랐는데, 여름 밤에 이렇게 보면 해파리들이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면요, 이 해파리들이 빛을 내는 걸 우리가 어릴 때본 적이 있어요. 많이 봐요. 그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알록달록한 빛을 내요, 해파리들이. 그럼 보셨죠?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가 이 할아버지 일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거의 몇 년 동안 바닷가에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해파리 맞아봤어요. 그래서 해파리에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아요. 바로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갖고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세포 속을 지금 이렇게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물질이 된 거예요. 그게 해파리에 빛을 내는 걸 그 원리를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추출해 연구를 해갖고 지금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노벨상을 몇 개 줘도 아까울 정도 그 정도로 중요한 연구했어요. 그 일본인 연구자가 평생을 해파리에 있는 그 빛을 내는 단백질을 연구해갖고 그 형광물질을 추출해갖고 그걸 그 후에 모든 전 세계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해파리에 빛을 내는 그걸 이쪽에 적용을 해갖고 빛을 내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야말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세포 속을 눈으로 볼 수 있다. 해파리가 빛을 내는 그 원리를 그대로 세포 속에 적용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입니다. 예. 지금 형광물질 나와갖고 예, 색깔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미토콘드리아, 초록색은 대부분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뭔지를 실물을 보게 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요 잘 보시면 가운데 진한 부분 있죠? 짠, 보세요? 좋아요? 어이, 테두리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립니다. 보이죠? 이게 바로 핵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바로 핵. 예. 그래, 세포 전체에서 보세요. 세포 전체에서 한 20% 이상 되잖아요. 어떤 데는요, 이게 핵이 세포 전체에서 한 4, 50%까지 될 때도 있어요. 요건 오히려 좀 적은 상태예요. 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핵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아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핵 바깥에는 DNA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는 있어요. 핵 바깥에 삐져나와요. 여기 탁 토막이 돼갖고 요 DNA 가닥이 이렇게 가닥이 핵 속으로 나왔다면 이 세포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선전포고한 것 같습니다. 뭐 한번들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포는 완전히 경고신호가 울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워하냐면 핵 속에 있는 DNA가 삐져나오면 세포질로, 이게 세포질이잖아, 이걸 시토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로 나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 소리.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포질 속에 DNA가 있는 경우는, 이게 만약에 세포질 속에 DNA가 있다면 이 경우는 대부분 90%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박테리아 DNA가 들어왔다고 이게 완전히 야단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외부에서, 자 여기서 박테리아가, 이 박테리아 DNA가 있다고 그랬죠. 야가 쳐들어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야 박테리아 DNA가 나오든지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죠? 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이거 그려줄게요. 바이러스가 착륙선처럼 이렇게 앉아요. 담배 모자이크 보면 이거 바이러스가 탁 착륙선 앉잖아요. 세포에 앉으면 우리 화장실에서 볼일 보듯이 이 DNA를 이렇게 심어줘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자기 DNA를 요 안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박테리아, 이거 바이러스, 이런 일이 수억 년 동안 이 세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는 항상 이런 DNA가 내 이쪽에 있는 DNA, 이쪽에 있는 내 DNA가 아닌 뭐가 여기 이쪽에는 DNA가 있으면 안 돼요. 놀랍죠? 여기는 DNA가 있으면 바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무장공비 같은 거예요. 서울시에 갑자기 무장공비가 탁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에서 경보 시그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팅이라는 가스 스팅, GAS 스팅 이 시스템, 이거는 뭐 굉장히 저 세포적 가스 스팅이라는,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경찰 특공대, 우리나라 막 그 우리나라 특공대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공대들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스 스팅 시스템이, 이게 전부 다 단백질들입니다. 야들 다 잡으러 가는 단백질들이 출현해갖고 이 전체가 이제 경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자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DNA는 반드시 핵 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삐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포가 노화

0: 되거나 그러면 삐져나와요. 쪼매 삐져나와요. 그러면 토막이 여서 우리 내 DNA에 토막이 나오면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야가 오인을 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이 핵은 이 전체 세포는 이 사이즈가 얼마냐? 이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대략 2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핵은 여러 종류인데 핵은 큰 경우도 한 10마이크로까지 돼요. 마이크로 오더입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만 해요. 더 커져. 이제 아시죠? 소리. 자,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 적은 걸 요만하잖아요. 여러 가지 크기가 있다는 거. 요렇게. 미토콘드리아 훨씬 크죠. 핵이. 자, 그러면 핵은. 핵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DNA. 됐죠? 그런데 이 핵에 DNA가 있는 방식이 엄청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 한번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핵의 DNA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게 몇 개냐?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인데 이게 몇 개냐 하면 낱개로 치면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구두건처럼 운동화건처럼 되어 있다면 요 끝단이 있습니다. 요 끝이 요 두 끝이 텔레미어입니다. 요 끝이 바로 텔레미어. 들어보셨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텔레미어. 요 끝이. 예. 그러니까 46개 곱하기 2 해 갖고 거의 한 100개 정도의 끝단이 있습니다. 요게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노화가 되면 텔레미어. 오케이. 자, 됐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요 구멍이 요게 구멍입니다. 요 구멍이 요게 핵공입니다. 이 핵공이 몇 개냐 하면 그랬죠. 대략 우리 같으면 3,000개 정도 있다 보면 돼요. 이 범위가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구멍이. 이 구멍을 만드는 요것도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단백질도 한 10개가 넘어요. 요것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핵구멍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세포하고 이쪽에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분자들이 이건 단백질하고 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구멍이요. 성분이요, 성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느냐 하면요, 초당 1초당 1,000개 정도 이동을 해요. 이 분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초당 1,000개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멍이 몇 개? 3,000개. 그럼 1,000 곱하기 3,000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초당 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질의 양은 300만 개. 300만 개의 분자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주황색은 전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 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만 사이언스.
1: 보살은 네 가지 법이 있어 소원을 구족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뜻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한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거라. 그러나 만일 그런 어진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숲속을 홀로 노니는 코끼리와도 같이 가볍고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소중한 나.
1: 우와,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되시는 거사님께서 그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보내주신 편지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너무 긴 부분은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보내주신 불자님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소나무 시청자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딸아이가 소아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불교를 알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플 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쓰러진 딸을 장모님과 아내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자신이 방 천장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거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 1월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밤에 아내가 기절을 했는데 저는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천지파량 신주경 책을 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내어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기를 아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길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멀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두 딸을 잘 키우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해 4월 초에 가랑비가 날리는 날 거사님이 연락이 와서 밀양 얼음골에 가서 딸의 병을 낫기 위해 길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얼음골에 있는 가마 불폭포에 갔습니다. 잘 아는 노보살님이 그 폭포를 화엄성중 폭포라고 했습니다. 옆에 거대한 폭포를 관음폭포라고 했습니다. 거사님과 함께 가보니 아무도 없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 위에는 15에서 20cm 깊이의 작은 소가 있었습니다. 발을 소에 담그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언하였습니다. 불보살님, 천지신명님, 우리 불쌍한 딸 병이 낫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천수경과 팔양경, 화엄경 야창계를 독송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화엄경 야창계를 세 번째 독송하는데 믿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번개처럼 회오리치듯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이야기가 떠올라 겁이 나서 눈을 뜨니 그 힘이 배꼽 밑에 단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엄경 야창계를 끝내니 그 힘이 바위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함께 온 거사님께 이야기를 하니 놀라워하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가마불 폭포에 도반들과 다시 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폭포에서 놀다가 하산할 때 뒤에서 무엇인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이지만 폭포에서 금빛 찬란한 불보살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일행을 불러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불보살님의 모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들과 그 폭포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폭포 밑에서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는데 천수경을 마치고 아내와 제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국에 안 가본 절이 없을 정도로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딸아이는 원래 병원에서 소아 당뇨 합병증으로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19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전생과 내생이 있는지 의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전생과 내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도

0: 믿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예,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았죠?
1: 예.
0: 예,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록새록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거사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그 편지 내용에 그 부인이 갑자기 기절했을 때 119에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까 아내가 이제 눈을 떴다. 예,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쓰러지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119에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119 오고 가는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119에 꼭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갑작스런 일이 당하거나 몸에 갑자기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예, 일단 119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아마 거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19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야 119, 119 번호가 몇 번이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이랬다는 너무 이제 당황한 거 놀라니까 119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순간 움찔했어. 예? 그렇죠. 119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거나 아프면 먼저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 거사님이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보살님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누굴 봤다고 했죠? 예, 친정 아버지. 예,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딸이 둘 있으니까 잘 키우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와도 괜찮다라는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다들 보셨잖아요.
1: 네.
0: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김가야 가자 뭐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얘야 얘야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어서 돌아가라 하니까 뭐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 이런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화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뭐 전에도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풀어야 할 썰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1: 아, 네.
0: 예, 그 주변에서 스님 이야기거리가 아직도 남으셨나요? 하는데 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이런 뭐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다시 깨어났다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승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걸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0: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그 어렸을 때 소아당뇨가 합병이 돼버리면 이렇게 오래 살기가 좀 힘들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든데 그 편지에 보니까 원래 의사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했다? 예, 10살까지. 예, 그래요? 예, 틀렸어요. 예, 10살까지 아마 10살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몇 살까지 살았다? 19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본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아, 이때 가피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사람의 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그 일찍 세상을 떠난 따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분명히 어딘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수행에 큰 공덕을 성취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는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나무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잘 안 들어보셨나? 예. 그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 일이에요. 7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5년 전쯤의 일인데 그 어느 거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이미 5,60이 되시던 때라서 아마 지금쯤은 세상을 떠나셨겠죠. 근데 이 거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두 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셨답니다. 일본을 건너가셔서 일본의 후쿠다현이라고 있대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후쿠다요? 그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고 예, 드라마만 보셨구나. 후쿠다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그의 이제 광복을 한 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게 20대 초반이었대요. 21살인가 22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군 근처에서 일을 하셨대요. 미군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다가 71년에 이제 독립을 하셨대요. 내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셔서 운수업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제 트럭 같은 거 사놓고 옛날엔 트럭 사는 것도 그 돈이 많이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트럭도 사고 운수업 이제 그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난 게 73년 7월 달이었대요. 한차 여름이죠. 예, 73년 7월 달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뭐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길이었나 뭐 양산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었나 하여튼 그쪽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구포 쪽으로 들어갔대요. 뭐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길을 잘못 여러분들 잘 모르죠? 뭐 예. 뭐 고개는 끄덕이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대요.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완전 비포장이었답니다. 막 비가 오면 막 진흙밭이 되고 그런 비포장을 데커덩 데커덩 데커덩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차는 또 막 데커덩 데커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고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셨대요. 갑자기 그 막 되게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정신을 딱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절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요 거사님께서 그래도 명이 있으셨는지 눈을 떴는데 차가 진흙밭에 이제 내동쟁이 쳐가지고 차 안에 핸들 위에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예, 몸이 이제 몸에 뇌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안 움직였는데 뭐 구사일생으로 우여곡절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견됐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 이제 뇌 혈관이 터졌는지 반신불수가 돼서 그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옛날보다는 무언가 좀 이렇게 의학이 발전이 덜 됐을 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반신불수 돼버리면 고치기가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반신불수가 돼버렸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시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에 이제 그 중풍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리고 이래 버리면 사람이 어떤 절벽에 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삶의 큰 고통과

0: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장애를 느끼시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이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다가 그때 예전에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셔가지고 요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것도 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장, 업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한번 간절하게 해봐라.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종교에 뭔가 귀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스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예전에 인연 있는 사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쪽 전라도의 영광 불각사라고 있어요. 불각사 들어보셨나요? 네. 워낙 유명한 절인데 가보셨어요? 예, 또 아는 절 나왔구나. 예,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는 절 나왔어요? 절 좋죠? 큰 집이. 아, 그래요? 아, 예. 좋겠네요. 예. 어쨌거나 불갑사에 가셨대요. 예. 불갑사에 갔었는데, 불갑사에 가서 이제 거기 스님들께 여기서 제가 몸이 아픈데 기도를 좀 올리겠다 허락을 받은 뒤에 거기서 이제 몇날 며칠 기도를 올리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웠는데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대요. 내가 죽든가 살든가 여기서 내가 결판을 지겠다. 내가 기도하다 차라리 절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 절은 뭔지죠? 예? 아니 왜 절에서 죽어? 예?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예? 내가 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 근데 마음이 이런 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불갑사에 다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갑사가 워낙 유명한 절이고 법당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거사님 말씀이 당시 이제 70년대 불갑사에 딱 가봤더니 법당이 너무 쇠락해가지고 막 위에선 비가 새고 새는 비가 막 불상에 이렇게 눈물 자국처럼만 나 있고 주변에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 옛날에 되게 이제 산골짜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 거사님이 너 가슴이 갑자기 울컥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아, 내 신세나 부처님 그 비 맞고 있는 부처님 신세나 이걸 유식한 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예, 예. 동병상련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 신세나 부처님 신세나 그거 무슨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계신 법당을 제가 보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낸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당을 새롭게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제 몸에 병이 싹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면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대요. 그냥 대충 스님한테 들은 대로 속으로 염불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계속 절을 올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거사님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절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반신불수이신 분이 절 한번 하려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 108배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온몸을 부들부들부들거리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절을 몇 번만 하면 온몸에 땀이 푹 젖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런 도끼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아유 좀 쉬었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유 스님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불자님들이 다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도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러면 그냥 웃지요. 예?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 몸이 피곤하면 하루 쉬고 이틀 쉬다 보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다 보면 한 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지독하게 기도해서 큰 가피를 받은 분들 특징이 정말 간절했대.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아니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믿을 게 누구밖에 없거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거사님은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한 거예요. 그 반신불수인 몸으로 몸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염불하고 그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대요.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했대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온몸이 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다 탈진을 해서 살짝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절하듯이 착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그 대웅전에 부처님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꿈속에 생생하게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꿈인 것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
1: 네. 네.
0: 세 분 중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쪽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저쪽이잖아요. 하여튼 어느 쪽? 왼쪽이에요. 네, 그 거사님이 어느 쪽 왼쪽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부처님이 자기한테 뭘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래서 뭘 내미셔서 뭔가 하고 봤더니 황금빛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빛 구슬을 주시더래요. 구슬, 황금 구슬. 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황금 구슬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품에 안았는데 품에 안는 순간 온갖 기쁨과 서러움과 오만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꿈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황금 구슬을 안고 예. 예? 황금 구슬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1: 네.
0: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고 얼굴도 눈물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꿈에서 울었던 게 진짜로 울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는데 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어디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시원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중풍이 나아버렸대요.
1: 와.
0: 아, 예. 오늘 리액션 좋아요. 예, 예. 예, 오늘 리액션 좋네요. 예, 예, 예. 그래요. 계속 이런 분위기 유지합시다. 자, 어쨌거나, 예. 이게, 약 45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거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가? 나는 보살님들을 믿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다는 것을 믿는가? 예.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데 정말 부처님을 믿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에이스 대충 해도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죠. 너무 믿는 거야. 예, 너무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을 옳지 못합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응보, 예?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반신불수인 거사님이 몇날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한 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절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의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내 팔자를 탓하지 말고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를 입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그 보살님, 어느 불자님,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소나무, 우리가 소나무가 약 120회가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나 편지 오시는 분들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세요.
2: 맞아요.
0: 예, 가만히 보면 뭐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부산 쪽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부산이 좀 불심이 유독 강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그 이제 이야기 그 편지 읽어드린 것도 부산에서 보내주신 거고 또 지금 이야기도 또 이제 부산의 어느 불자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나무에서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분들 보면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의 이 여성 어느 불자님, 보살님께서 그 이제 경험하신 체험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라와서 절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절이 이제 친근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 뭐냐면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고 몸에 병이 있으신데 뭐랄까 이렇게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만 병, 유명한 병원은 다 다니고 한방 치료도 받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어머니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5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하다는 어떤 한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다들 가족들이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몸에 병이 걸려서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심이 약한 분들은 아이고 절에 평생 다녀봤자 영험 없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편하게 살려고 절에 열심히 다닌 건데 하나도 영험없네. 예? 절에 다닌 거 다 뻥이다. 뭐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인과 업보라고 했죠. 옛날부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린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전생에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교는 인과 업보잖아요. 내가 지은 건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될 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주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번 생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불교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믿으면 저절로 일이 풀리는 종교는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1: 내가
0: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열심히 짓고 공덕을 열심히 쌓아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의 업장과 나의 빚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심이 꺾이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머니 되는 보살님도 절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때 같이 절에 다니던 이웃집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이웃집 아줌마가 얘 이럴 때는 그냥 기도를 해라. 어머니를 어디 절에다 모셔놓고 너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봐라. 병원에 이렇게 다녔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이거 전생에 엇보일 수도 있다. 기도를 해라. 그 보살님 좀 배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살님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심이 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들들이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 몸도 아픈 그 노인네 절에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맡기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님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오빠들 다 허락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지방에 있는 절에 갔답니다. 지방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거기 방 하나를 얻어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방에다 모시고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했대요. 그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좌복 있죠. 그 좌복 앉아있는 방석 좌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제발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물론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지만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려놓되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는 등 마는 등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이 오다가 아이고 네가 살만하구나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어느 큰 스님은 기도하고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근데 어머니가 5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다 죽게 생겼으니 자식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어요.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기도 안 했구나. 아, 기도 좀 하세요. 예. 꿈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약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꿈에서 약을 주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먹여라. 어머니한테 이 약을 먹이거라. 먹여라. 어머니께 이 약을 드려라 하면서 약을 건네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꾸고 났는데 너무 꿈이 좋잖아요. 네. 어머, 우리 어머니 병이 나으시려나? 아, 꿈이 심상치가 않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오빠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야 여기 어디 소개받았는데 여기 어디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데 그 노인병을 잘 고친대더라. 그 한번 모셔봐자. 그러니까 딸이 그 전에도 사실 유명한 병원, 유명한 한의원 다 찾아다녀봤잖아요. 네.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연락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촉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우리를 이제 가피를 주신 거다. 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갔대요. 그래서 그 이제 의사 되는 분이 이렇게 진맥하고 하더니 뭐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에 다해보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치료해보자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지팡이를 짚을 정도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정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혼자서 이렇게 하실 정도 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쾌차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따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의사 치료를 받고 몸에 병이 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미 기도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이 기도 공덕의 가피를 다들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저기 승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민이라는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 되기 전에 머리를 깎고 4년 동안 교육 과정을 갖추며 비구니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기 전에 4년 동안 기초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그 여자 스님을 사민이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서 이렇게 그냥 짧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민이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0: 나이로 한 60 안팎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 60 안팎 정도 되는 이 비구니 스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모가 계시는데, 이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60이니까 비구니 스님 어머님은 한 80은 넘으셨겠죠? 갑자기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그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무섭지만 치매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가혹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걱정돼서 그러는지 내 소원이 죽을 때 곱게 죽는 게 소원이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를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연구하고 있다는데 빨리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도 괴로우실 거고 가족들이 다 지쳐버리니까 비구니 스님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염불을 하셨다는데 나무아미탑을 다 들어보셨죠?
1: 네. 예.
0: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시작하셨는데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게 편안해지라는 얘기가 여러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로. 여러분 꿈꾸면 다들 딴짓 하시죠? 예, 꿈 우리가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밤에 되면 꿈을 꾸면 딴짓 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염불을 하고 있었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염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서 퍽 하고 뭐가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뭐 시커먼 게 확 쏟아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하루살이 벌레 있죠. 하루살이 벌레가 시커먼 벌레가 바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더래요. 시커먼 벌레가 쌓여있으니까 하루살이 벌레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 아침에 가보면 막 이렇게 벌레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커먼 하루살이 벌레가 쌓여있는데 꿈에서도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해서 꿈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쑥 나오더니 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거 이걸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니 요 장삼으로 그 벌레를 싹 쓸어버리더랍니다. 벌레를 싹 쓸어버리니까 벌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그렇게 잠에서 딱 깼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완쾌가 되셨대요. 네. 박수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예. 그렇게 치매가 완전히 사라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비구니 스님도 자기도 놀랍더래요. 근데 우리가 치매 낫는 경우가 별로 드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삼인이 스님이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광우 스님 생각이 나서 어머 그분도 이제 소나무를 자주 보신대요. 너무 자기가 너무나 심심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광우 스님한테 이야기해줘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TV 소나무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진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전생에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지만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일어나든 효과를 늦게 보든 절대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2년 업

0: 최고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거나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기도정진 열심히 잘하셔서 여러분들 가슴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른다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가 차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더한 것이 없다니.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길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일 첫 번째 공안, 선문염송의 제일 첫 번째 공안 도소를 염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거죠. 미리 도솔하시고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강 왕궁하시며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으며 미출 못해 하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시고 도인 입필하셨다. 사람들을 중생을 제도하는 걸 이미 다 마치셨다.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낙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취암열 선사의 염입니다. 한번 보시죠. 취암열이 상당하야 그 차와운하되,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공안을 앞에 얘기를 이미 다 드셨다. 들어서 말하시되, 이제 이 앞에 얘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법륜이 도자리하야 유구무용초로다 그랬습니다. 법륜, 법의 바퀴가 이곳에 이르러서는 입이 있는데 쓸데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유구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문이 이 정도 오면 굉장히 자세한 교학적인 내용은 이미 볼 수가 없고 아주 불친절하잖아요. 불친절해요. 이게 뭔 뜻인지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구무용초다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쓸데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글에 이제 절이, 자리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는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어에 지금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써요. 예, 쩌리. 예,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 말이에요. 여기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자리를 나중에는 놈자자 써가지고도 발음이 이게 쩌거든요. 저거든요. 저. 그래서 놈자자지만 앞으로 자리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this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씁니다. 많이 써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자도 쓰고 이제 이 자자도 쓰는 겁니다. 자리에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 법륜이 이 정도 되면 말이에요. 입에 있어도 쓸 데가 없구나. 그다음에 이등재인이 환상 위실마 그대들 여러분이 또한 잘 알겠는가 이랬어요. 자 여기에 여기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요. 이자라고 쓰는데 이게 중국어로 니입니다. 가장 많이 백화에서 쓰는 거 니하오마 할 때 니하오마. 예. 안녕하세요 할 때 니 그대 이 말이죠. 가장 많이 쓰는 백화인데 벌써 이때부터 이 백화를 쓰고 있죠. 그다음 그대들 했을 때 이등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이독립 선언문에 5등은 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환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환. 환 이게 예. 돌아가다. 뭐 이렇게 뜻인데 여기 이제 간체자로 쓰면은 중국 간체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데 하이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하이요. 또 있다. 또 있다. 또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그냥 많이 쓰는 백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환해마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도리어 환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데에는 도리어 알겠는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백화체예요. 구어체예요. 또한 알겠는가 이 뜻이에요. 그냥 도리어라고 하지 않고 또한 알겠는가 이렇게죠. 그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왔죠. 그다음에 상위실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서로 상자를 써놨어요. 서로 상자를. 서로 상자 해서 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다 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안다는데 여기에 서로 상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제 강의할 때 좀 많이 예전에 했던 건데 왜 우리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이게 아상 했을 때 구마라집의 경우에는 생각상을 안 쓰고 아상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은 마음심 있는 상을 썼는데 쌈지냐 할 때 나라는 생각할 때 그 마음심지 안 쓴 거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눈이 일방적으로 보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대상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뭔가 기운을 보내는 느낌이 있을 때 이 상자를 썼다 그랬어요.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보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반대로 반응을 하니까 서로라고 하는 상호간에 호상간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지. 여기에서는 뭔가 하나가 집중적으로 쭉 간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명월 내상조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왕유시에 밝은 달이 와서 이렇게 서로 비춘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서로 비춘다가 아니다. 명월 내상조. 밝은 달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될 때 명월 내상조 할 때 이 상자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잘 알겠느냐 하는 걸 하나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잘 알겠느냐의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한 그 어떤 일방에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대상에 일정하게 계속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신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 니 상신 워마 너 나 믿어 이렇게 할 때 믿는다는 뜻을 써요. 근데 여기에 상은 그냥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그냥 꽉 믿어주는 거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로 상자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들이 여기에서 그대들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한 잘 알겠는가? 지금 이 공안 잘 알겠는가? 이제 구어체로 백화체로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화투가 많이 나옵니다. 약상 위실인된 만일 잘 안다고 한다면 천하 노화상 비공이 총재 이 술이요. 천하 노화상 이제 천하의 노스님들 여기는 선지식 스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스님, 조사 스님, 뭐 존숙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천하 노화상 아주 그냥 노스님 이래 놨는데 여기 아주 큰 조사 명한 종사를 천하 노화상이라고 하거든요. 천하 노화상의 비공 콧구멍이 총재 전체 다 이술이 그대의 손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 이 공안을 다 알면은 천하 노화상의 콧구멍을 다 여러분이 손에 통째로 쥐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공이 무슨 뜻입니까? 콧구멍이. 콧구멍. 콧구멍 숨 쉬잖아요. 이거 막아버리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 천하 노화상의 목숨줄을 그대가 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비자가 들어가서 쓰는 그 용어들이 우리가 비조, 할아버지 시조 할 때 비조라 그러잖아요. 비조라고 쓸 때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코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조라고 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으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 할아버지 할 때 비조라고 씁니다. 코가 몸에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비공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목숨줄이에요. 숨 쉬는 곳이에요. 천하 노화상의 콧구멍이 다 그대의 손 속에 있을 것이다. 이 공안을 알 것 같으면 참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약야 불회인데 만약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이끼야자 써놓은 거는 약야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또한. 또한. 여기에 또한 알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체득혈류, 그죠? 체득혈류, 제득혈류, 울제자잖아요. 제득혈류 무용처하니 불여함굿 과잔춘이로다 이랬습니다. 혈류가 피가 말이죠. 피가 피를 토하도록 울어도 그다음에 무용처라 쓸모가 없으니 여러분 피 토하도록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대. 이런 공안 모르면. 아무리 울어도 봐줄 수가 없대요. 그 남아 있는 그 과잔춘이라 그랬죠. 남아 있는 봄을 함구 입 다물고 있는 만 갖지 못하다. 모르면은 아무리 울어도 소용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 갖지 못해. 이런 공안 모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알면은 천하 노화상 콧구멍을 다 이 손에 다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인즉슨 뭡니까? 법륜이 이 정도. 불교 설명하는데 교리적으로 이미 이제 이 정도에 도달해버리면 입이 있어도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알겠느냐? 알게 되면은 아주 큰 스님의 경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남아있는 그 세월을 참선해라 이 말입니다. 답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해인신선사가 상당하야 그 차와운하되 그랬습니다. 제인자여 여러 어진 사람이요. 근데 이게 인자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인이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말이죠. 저보다가 나이 적은 사람한테 편지 쓰는데도 인형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인자여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상습적으로 상용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제 제인자여 차도하라. 아,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많네요. 차도하라. 이게 노자 도덕경 보면 도가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한다면 할 때 그 말하는 거죠.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항상된 도가 아니오 했을 때 그 말할 도자예요. 근데 여기는 또 차자거든. 또 차자거든요. 또. 그러면 또 일러라. 또한 일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게. 요걸 사전에 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 사전은 딸고딸도록 우리가 다 찾아보고 해놓고 이거는 또 찾자 외에는 모른다 이거죠. 찾아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응당하는 거지. 응당한 응자라고 딱 나왔어요. 마땅히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하라 이렇게 딱 나오면 마땅히 일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의역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돼요. 너는 일러. You must say 이거예요. 한마디 일러라. 너 한마디 해라. 무슨 뜻인지 한마디 일러라. 이게 이제 차도하라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차도하라. 서가 노자가. 여러분 여기 노자는 노자 장자의 노자가 아니에요. 늙은이에요. 여기 여러분 부처님이 막 그냥 늙은이 막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 예, 선이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법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가 늙으니 하는데 여기에 또 서가 노장님 뭐 이런 식의 친근하게 부르는 아까 천하 노화상 그랬잖아요. 여기 늙을 노자 그다지 나쁜 뜻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원숙해지신 선지식이란 뜻도 있지만 늙으니 이런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 중의적으로 친근하면서 아주 쓰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전에 노장님 그랬어요. 노장님. 아주 친근한 표현이었어요. 큰 스님을 노장님 그랬어. 서가 노자가 서가 늙은이가 49년에 당이 하사오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했네. 49년 동안 도대체 뭔 짓 한 거요? 이 말이에요. 서가 늙은이 49년 동안 뭐 한 거요? 한마디 일로 봐라 이거죠. 차도하라. 한마디 일로 봐라. 청시 명변관하라 그랬습니다. 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청할 청자지만 중국 사람 많이 쓰죠. 칭, 칭, 플리즈입니다. 플리즈. 그냥 칭. 예,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어 배우면 한 이틀 배우면 나오는 게 칭이잖아요. 칭쪼. 그죠? 칭쪼.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플리즈라는 뜻이에요. 앞에 칭이 많이 나옵니다. 청. 청, 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예요. 명변관하라. 밝게 분간해서 한번 봐라. 한번 밝게 환하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한번 환하게 말해 보세요. Please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49년 동안 도대체 뭔 일 한 거요? 석가 늙은이 그랬어요. 환유마 그래서 환유마. 여기 환윤 뭡니까? 그죠? 도리어가 아니라 또 하나 알겠는가? 이건 또 알겠어? 이렇게 되죠. 이건 알겠나? 소위로 이런 까닭으로 도호대 말하되 재불 출세의 호여 20방이요. 달마설의 호여 20방이요. 갱류 20방하니 절기동착하리라. 이랬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게 호여 20방 나왔습니다. 호여 20방의 문법의 구조는 여자가 줄여자죠. 20방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20방을 선사하면 좋겠네. 뭐야? 20방망이 맞아야 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20방맹이를 맞아야 되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다 해더라도 20방맹이를 맞아야 되고 또다시 20방맹이가 있으니 이렇게 20방맹이 맞고 나서 또 20방맹이가 있어요. 또 20방맹이가 있으니 절기 절대로 하지 마라. 동작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이제 몸뚱이 움직이는 건 아닐 겁니다. 몸뚱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붙이지 마라. 절기동착하라 이래놨습니다. 동착즈 타절 이호하리라 하고 딱 할 일할 했다.
뭡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대의 허리를 때려 부러뜨려 버리리라 해놓고는 일할을 할 하셨다. 할 일할 하셨다는 건 으악 한 거를 글자로 쓸 땐 할 일할 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0방 세 번 20방 하면 떠오르는 분 없습니까? 임제선사 떠오르죠. 임제선사. 아, 임제선사가 황벽스님한테 적적대의 진리의 적적대의를 물었다가 20방맹이신 세 번 여섯 그 60방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서가 모든 부처님이 출세하셨다 그래도 20방맹이 맞아야 되고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왔다 그래도 20방맹이 맞아야 되고 여기에 한 20방맹이가 더 남아 있으니 무슨 생각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고 생각을 일으켜도 또 20방맹이를 맞아야 돼. 이런 뜻이 나왔어요. 여기에 생각을 일으키면 허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요. 이렇게 냈어요. 아 멋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선이잖아요. 자 여러분 달마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으로 온 뜻이 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많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미리 한번 알아둡시다. 조사설의가 뭐냐 조사가 이건 달마죠.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아시 조사설의인이 있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냐 뜻이냐 뭐냐 달마대사 마음을 봐야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하시 돈 있고 무엇이 도인가라고 하는 걸로 같이 써요. 달마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서? 달마의 마음속.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설의입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러면 선에 안 맞아요. 달마는 동쪽으로 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게 서쪽에서 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달마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달마의 뜻을 알 수 없다. 조사의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저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말로 생각으로 어느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게 도다. 그래서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무엇이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냐 하는 뜻은 무엇이 도냐 하는 뜻하고 앞으로 같이 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오신 까닭은 이러면 동쪽을 목적지를 해놓고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결국은 동쪽으로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학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불법이 다 쇠할 줄 다 아시고 법을 동쪽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왔지 이러면 이제 의리선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교학적인 내용이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러면 그 마음의 낙처, 그 무심처,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선이지요. 자 이제 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할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이라고 했지만 이게 발음으로 일갈했다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중국어 공부하면 허지오 그러잖아요. 이게 술 마시다 할 때 이게 허거든요. 허 그죠? 술 마시다 할 때는 발음이 이제 허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할 했다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다른 걸로도 또 쓰입니다. 다른 걸로도 또 쓰이고 세 가지로 쓰이는데 목 매단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에예요. 중국 발음은 예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시다 할 때는 허일성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소리를 쳐가지고 막 고함지를 친다 할 때는 허예요. 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발음의 반절법으로 말하자면은 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히읗하고 기역이 국외음화돼서 갈이라고 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이라는 발음, 갈이라는 발음이 지금 다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갈한다 그럴 때는 이제 갈자로 쓰잖아요. 공갈한다. 뭐 이렇게 갈채 소리쳐서 막 소리칠다 할 때 갈채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할을 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발음상으로 히읗과 기읗이 이제 국외음화 형태로 나오면서 발음이 두 개로 막 정착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할을 했다 이렇게 많이 그 조사오르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할을 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갈이라고 하는 발음을 우리는 한국에도 쓰고 있지만 중국 발음에는 그냥 허라고 하는 사성 허라고 하는 발음으로 쓰이고 있다라고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각을 내면 그냥 20방맹이 맞아야 된다는 거였고 승천의 선사가 상당하야 그랬습니다. 거 차화운하대 이 화두공안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제인자요 여러분이요 그랬습니다. 미리 도솔하고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광 왕궁은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 불무언이와 그거는 없지는 아니하거니와 이거는 또 좀 인정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중에 그래도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툭 태어나셨다? 이거는 또 막 그렇게 가만 그럴다고 해도 막 한번 봐줄 수 있겠다. 그런데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말해야 되리라. 한마디 일러라. 미출 모태에 여하도인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중생을 다 제도한단 말이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 공간 이동을 좀 했다는 것도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했단 말이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약향 자리하야 구두꺼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향 자리하야 말 나옵니다. 향 자리라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향, 그죠? 향하야. 여기 또 이제 절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게 간체자로 쓸게요. 향자리. 여기를 향하야 하는데 이건 중국어로 전부 있을 째자로 쓰면 다 맞습니다. 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향하여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향하야 하는 게 있을 째자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구두꺼 하면 이게 구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끌구자, 끌고 간다. 뭐 살림을 차리다, 살림을 꾸리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만일 여기에서 뭐 살림을 차려 나가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조금 알아차려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가위 뭐뭐라고 이를만 해요. 1년 능초 삼구회 하야 그죠? 노화지제 월명중이언이와 자 지금 여기에서 살림살이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 한번 딱 보아가지고 삼구 바깥으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거니와 삼구는 일구 이구 삼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묵구 육구 중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삼구를 일구 이구 삼구도 있고 무가 있고 유가 있고 무와 유의 공가중 할 때 이 중도 이게 삼구잖아요. 그다음에 일구 이구 삼구는 뭡니까? 삼구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강의했을 때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삼구라고 하는 건 말이죠. 도장을 진흙에 찍는 거예요. 도장을 진흙에 찍으면 흔적이 남죠.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삼구법문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흔적이 남아 있어. 근데 이구법문은요. 물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바다에다 도장을 찍고 그러면 한번 찍혔죠. 찍힌 흔적은 남는데 그다음에 이제 도장은 없어져요. 그걸 이구법문이라고 그래요. 일구 제1구법문이 뭐냐?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도 찍힌 바도 없고 도장 찍힌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게 일구법문이라고 그래요. 삼구는 진흙탕에 찍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다 한 마디 일러 놓으면 이게 그냥 떡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영혼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선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까 30방맹, 20방맹이 맞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알아차려 갈 것 같으면은 삼구를 초월해서 갈 수 있는데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화라 그랬잖아요. 이 갈대 노자입니다. 갈대 꽃이 밝은 달 가운데 단지 밝은 달 가운데 갈대꽃이 쫙 있는 것 같다 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밝은 달에 갈대꽃 있는 걸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삼구를 초월해가지고 이 정도를 알아내는 살림살이 같으면은 밝은 달에 갈대꽃 보는 것과 같이 환하게 아는 것 같지만은 약야 미연인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진데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득피득수 장안용고 그랬어요. 예. 가죽을 얻고 골수를 얻는 것이 장차 어찌한 자입니다. 이게 편안한 한자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써먹겠느냐. 가죽을 얻든지 간에 골수를 얻든지 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제 화두에 달마 골수라고 달마 득수라고 하는 그 공안이 있죠.
그 달마 대사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각기 깨달은 바를 한마디 일러라. 이제 얻은 바를 일러라 그랬더니 도부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문자를 여의지도 아니하고 문자를 그렇다고 해서 이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랬더니 너는 나의 껍데기를 얻었다 이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껍데기를 얻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누굽니까? 2조 해가선사. 해가선사가 앞에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딱 절을만 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절을 딱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죽을 얻건 골수를 얻건 자 골수와 가죽 두 개가 관계된 게 뭡니까? 언어 문자예요. 그렇죠? 2조 해가선사는 진짜 말이 없는 세계를 말 없이 절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도부스님은 문자를 여의지도 않고 문자를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문자에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문자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껍데기만 얻었다. 아까로 말하자면은 제 3급 법문에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가죽을 얻는 것 그다음에 골수를 얻는 거 이거 다 소용이 없어. 골수를 얻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이거 모르면 그 법문에 대해서 조용하게 절 한 자리 하는 그런 해가 정도 수준 된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차과 조개로 8000이로다 하고 격선상하다 이랬습니다. 뭡니까? 조개의 길이 차과 차이가 나서 지나가기를 뭐래? 8000리를 어긋났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면 이 6조 해능의 조개 선종 선종의 이 가풍에서는 이미 8000리가 떨어졌다 그러고 선상을 한번 탁 쳤다 여기 주장자 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격선상이라고 하면 선상을 한번 탁 치시고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식 모르고 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장영탁 선사가 상당운하되 미리도서라고 이강왕궁이라 하니 뒷구절은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한 구절씩 얘기해요.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첫 구절 먼저 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왕궁에 이미 내려왔다 하니 서가노자가 향 자리하여 아까 다 나왔죠. 향은 이슬제자로 쓰고 놈자자는 이저자로 쓰면 여기에서 이 말이죠. 서가 늙은이가 여기에서 어미 투령이로다 멋진 표현입니다. 귀를 막아놓고 요령을 훔치고 있구나. 웃긴 얘기죠. 훔치는 놈이 자기 귀를 막아놓고 요령 훔치면 됩니까? 헛짓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헛짓거리하고 있네. 귀 막고 요령 훔쳐? 이렇게 돼 있어요. 멋진 표현이죠. 지금 이 서가세존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다들 통났어 이거예요. 도솔천 떠나지 않고 왕궁이 이미 내려왔다? 야, 들통나서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출 못해의 도인 이필이라 하니 어머니 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미 중생제도 다 마쳤다 하니 지교이마라도 야 미시 성조 초절저한이라 그랬어요. 초절저한이라 그랬지요? 이게 뭡니까? 지교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설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설사 이마 이와 같더라도 이런 거 같더라도 이 말이에요. 설사 이와 같더라도 자 지금 설사 이와 같더라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뭐 그렇다 인정해 준다 치자.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고 중생 제도 다 해맞췄다는 거를 그죠? 이 지교 이마라도 설사 그렇다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 야라고 이건 역시 재밌습니다. 성조 초절저하니라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초절했어요. 중간 과정 다 잘라 먹은 사람이라. 그렇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단번에 끊는 이가 아니거든. 단번에 끊는 이가 미시라 그랬잖아요. 아니거든.
하왕 계행류 주행칠보와 목고 사방이리요. 어찌 하물며 다시금 온 사방을 일곱 걸음을 걷고 그죠? 사방을 눈으로 사방을 둘러도 볼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말이야. 하물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지금 성격이 지독하게 급한 사람이네. 어머니 뱃속에서도 안 나와가지고 중생제도를 다 마쳤다고. 근데 이 성격이 이렇게 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더라도 아니 태어나서 왜 일곱 걸음을 벌써 뭐 소냐 뭐 벌써 왜 걸어대냐나 이거죠. 걸어다니면서 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왜 쳐다보고 왜 그러냐. 이거 지금 부처님 성격 급하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야미시 성조 초절저하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것도 알아주십시오. 뭐뭐 저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한. 네, 여러분 저는 문외한입니다 할 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게 한을 쓰잖아요, 그죠? 무례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례한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문외한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게 약간 요 한이라고 하는 건 사내인데요. 약간 뭐뭐 한 놈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뭐 한 사람 했을 때 여기 저라고 하는 건 발음이 중국어로 띠인데요. 띠인데 요 발음이 뭐뭐 하는 적자 그 다음에 땅지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발음이 띠예요. 그래서 뭐뭐의라는 뜻으로 이게 갈지자 대신으로 문어체에서는 갈지자를 쓰던 것을 구어체는 전부 다 뭐뭐 더 뭐뭐디 그러니까 워더슈 나의 책 할 때 이게 워더입니다. 워더예요. 이거 내 거야. 저슈 워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발음이 던데 띠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띠 요거 땅지자도 띠 아 그 저자도 띠 이렇게 해서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게 해서 뭐뭐하는 사람 할 때 뭐뭐저한 뭐뭐저인 이렇게 이게 쓴다는 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그 하나씩 배워 나가면 나중에 이게 그 염송 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선호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향 신마처 거야오. 자, 그럼 여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갈 것인가? 아, 멋진 말이 나옵니다. 부조 당시의 기이 화신방도라. 조부 당시에 할아버지조차 아버지 붙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당시에 조상들 때부터 기이 이미라고 하는 뜻을 두 번 강조했죠. 이게 여섯 글자 맞추려고 한 겁니다. 네자 여섯 글자 맞추려고 한 거죠. 조부 당시의 기 화신방도라. 이게 그 조화로울 화자인데요. 지금도 중국인은 많이 씁니다. 허워 화아 나와 더불어 할 때 화자를 나와 더불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면은 몸을 조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내 몸과 더불어 이러니까 이거를 의역을 하면 내 몸째로 그대로 방도라 꼬꾸러졌다. 몸째로 그냥 쓰러졌구나. 벌써 조상 때부터 이미 다 쓰러졌어. 보니까 이 서가 세존이라는 사람이 시원찮네. 그 조에 분류하고 앙급하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신통치 못하니까 자손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진리와 진리 아니게 나눠졌지 않냐. 이거 신통치 안 해. 이게 서가 노자가 조상이 신통치 안 하노니까 자손들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다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화신방도했다. 아손은 금일에 우차 여하오. 우리 이 자손들은 금일에 또한 어떠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욕득 창용 후사하고 별연 청규인데 만일 말이죠. 번성한 후손을 얻어서 따로 청규를 세우고자 할진데 시향 출공 입유하야 변화 무궁처하야 하 일전을 하라 하다 그랬습니다. 뭐뭐 한번 해보셔라. 출공 입유해라 그랬어요. 공으로부터 나와서 유해 세계로 들어가며 변화의 무궁한 곳에서
변화가 무궁한 곳에서 하 일전어하라. 한번 이게 구를 전자납니다. 일전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해놓고 자 한마디 진리의 말을 한마디 했어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한마디 굴려서 또 다른 말로 해봐라. 일전어 자꾸 말이 굴러가는 거죠. 자 그 말 해봐라. 옳지. 그다음에 다른 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다른 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 한마디 해봐라. 자 이게 이제 공안이 있으면 여기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이제 일전어가 내려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계속 이어가지고 다른 말로 진리를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공이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공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유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걸 이제 교학에서는 진공묘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단 공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묘유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자손까지 영 엉망진창인데 다시금 청규를 세워가지고 공의 세계로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유의 세계로 다시 나와가지고 한마디 일러야 돼.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벌써 서가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왔다고 하니

0: 벌써 이제 이미 30방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송원이 상당하야 그 차와운하되 이 얘기를 들어 말씀하셨다. 황면노자가 나왔어요. 아까 서가노자가 나왔는데 이제 얼굴 누런 노자가 누굽니까? 얼굴 누런 이것도 이제 서가세존이나 달마를 얘기할 때 인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 누런 늙은이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늙은이 뭐 이런 건 그냥 쓰는 얘기라. 마루의 담 일편판하고 단판한이라 그래요. 단판한. 이게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단판한. 아까 할때 사람 한자를 쓰죠. 단판한. 여러분 여기 판때기가 있어요. 판이 이렇게 널찍한 판을 이렇게 들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한쪽만 보고 지나가죠. 외골수 이걸 단판한이라 그래. 한쪽 세계 얘기밖에 몰라. 저쪽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단판함이라 그래요. 아 이거 서가세존 이제 그 보니까 끝내 말상에 끝내. 아 단판한이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직연 일변하야 단지 하나에 그 한쪽만 보았을 뿐이므로 칠령 후대 아선으로 진력 대각 불기로다. 령이라고 하는 건 하여금이며 후대 자손들로 하여금 치라고 하는 건 뭐뭐에 이르게 했도다 이 말이에요. 어때? 진력 대각 불기 힘을 다해서 대라고 하는 게 드는 게 대자거든요. 힘을 다해서 다리를 들려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 버렸구나. 아, 서가세존이 엉망진창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판안이다. 하나의 한쪽밖에 못 보는 외골수구나 이랬습니다. 이걸로 첫 번째 공안 도솔은 다 끝났습니다. 화내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거를 왜이 공안을 냈냐 하면 이게 법신변사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법신변사. 법신변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세요? 답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 전부 다 생각이 미치면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 이래요. 이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첫 공안이 우리 법신변사 공안을 앞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제 향상국 가장 어려운 공안을 다룰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 원호극근선사를 아주 욕을 하면서 벽암록을 불태웠던 이유가 등장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다 보신 가운데 이 공안에 대한 답을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냐. 예.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리선이 돼요. 문자선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토로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을 다 해놨어. 원우극근선사가 답을 다 해놨어요. 한마디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두공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여기에 말이 답이 하나 있는데 여기 답을 얘기하면 이제 공안으로서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법신변사를 넘어서서 더 깊은 향상구의 세계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안을 다 마치고 다음에 향상구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0공안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인 향상구 공안들을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향상구 공안 여인 출정화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은 그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할수 없었는데 망명초지보살이 어찌 이렇게 쉽게 선정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게 화두의 핵심이죠. 바로 다른 스님들,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1: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지.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해발 681m. 천길 낭떠러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보리암. 보리암은 양양 홍련암과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도량으로 꼽힌다. 청정한 연꽃 위에 서 있어 백처존으로 불리는 해수관음상은 33관음 중 출산과 생명을 살피는 백의관음이다.

보리암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은 보광전이다. 보광전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김수로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돌아올 때 모셔온 것으로 원효 스님이 보리암에 봉안했다고 한다. 원효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이성계가 백일 기도로 조선 건국의 위업을 이뤄냈듯이 보리암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암자, 그곳에 가면 보리암이 있다.

0: 고고고!
1: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2: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4: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까?
3: 28년 전이라고요? 네?
0: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쁜 여자들! 조금!

0: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1: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1: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1: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호.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

0: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1: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2: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3: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3: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3: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3: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1: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4: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1: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4: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1: 실수라니요?
4: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1: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4: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순 없지만 이어붙일 순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꼬불꼬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아,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네,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1: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0: 궁금하면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함이 탑을 관세음보살. 나무함이 탑을 관세음보살.
0: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0: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0: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0: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5: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0: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1: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0: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0: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1: 백제의 눈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6: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7: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6: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0: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7: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6: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0: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0: 표정이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2: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4: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3: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4: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3: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4: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3: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4: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2: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5: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2: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1: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2: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1: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2: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1: 그러네.
2: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1: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2: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6: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7: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8: 함께하겠습니다. 자, 돌격하시오.
7: 돌격!
2: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7: 전쟁은 끝났지만
0: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9: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0: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2: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강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10: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놔둬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안팎으로 잘 지켜진 국경의 도시처럼 그대들 자신을 지키라.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지옥에 넘어져 슬퍼하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금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영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4: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5: 연불 좀 듣고 싶은데.
6: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미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전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내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덕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거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아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주에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번제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

0: 참을 부탁드립니다.
1: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0: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0: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 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

마시오.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사찰음식 명가 진관사.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비법 전수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부대중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당 스님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주말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생전 초늠을 아끼며 종단 대소사를 챙기고 불사와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던 만당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간절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취암당 만당 종사의 일주기 추모 다례제가 지난 4일 영광 불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단의 주요 소임자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자체 관계자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중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인연 깊은 도반스님들이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일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만당스님을 행동하는 행선수행자로 기억했습니다. 오직 공심으로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만당 스님의 부재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만당 스님의 원력과 공덕 그리고 스님이 뜻하는 생각, 마음 잘 길이길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1: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도 하와 중생을 실천하며 치열한 수행자로 살았던 만당 스님의 마지막을 회고했습니다.
3: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했고 또 열반하기 당일날도 신도들과 더불어서 티베 성지순례를 가기 위한 그런 보살의 길 또 순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1: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4: 저희를 비롯한 상자 일동은 오늘 스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영단 앞에 후기 합장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이 불갑사 도량을 화합 중의 정신으로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1: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불갑사 수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법전보다 불전 일

0: 것이 더 좋았다는 스님은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백제불교 초전지 마라난타사 대작불사에도 매진했습니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소임을 두루 거치고 중앙종의 부의장으로 종단의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했습니다. 말년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며 부처님 제자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과 불심 증진을 위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3천여 장병들에게 직접 계를 내리고 군포교 발전 지원금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을 향해 입장하자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뜨거운 환호로 맞이합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지난 4일 연무관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장 연수 스님과 재경부장 현웅 스님, 사서실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상진문도의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군 장병에게 삼기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3: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밤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2: 법문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수계증과 단주를 수여하며 불자로서 첫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3: 오늘 이 수계법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앞길에 밝고 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이 법사 스님은 간절하게 축은 올리겠습니다.
2: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장병들은 오계를 받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매 순간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비움으로 채우는 행복을 몸소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와 마주했는데요. 국경을 초월해 불교로 하나가 된 현장에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왼발을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기를 반복합니다. 낯선 자세에 다리는 조금 저려오지만 눈을 감은 이들의 표정엔 이내 진지함이 감돕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6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5: It feels very, we can feel the difference, like in the room, everyone is very focused and respectful, and there's this aura being good and all that, so it's a very special experience.
4: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 테이블 대신 나란히 앉아 같은 공기를 나누는 법당은 그 자체로 색다른 소통 공간이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없이 달려온 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6: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같이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 각국에 오신 대사님들이 사실은 자기 그들 간에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
4: 한국 불교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수행으로 마주한 시간. 사절단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례를 걸으며 봉선사의 한글 산문과 비석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사찰의 전통 예법을 몸소 익혀나갑니다. 이미 한국 사찰의 매력에 깊이 빠져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찾는 단골 사절도 있을 만큼 산사가 주는 아늑함은 국경을 불문하고 깊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 Every time I'm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e in it because it's time for me to relax, to collect my mind. It's kind of a retreat for the soul.
4: 사절단은 커다란 당목을 직접 밀어 범종을 울려보며 한국 사찰 의식에 담긴 평화

0: 하나의 염원을 마주합니다. 묵직한 종소리가 온산사에 길게 번져나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사찰 음식 특유의 담백한 자연의 맛과 비움의 지혜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1: I think it's the great way to promote this understanding and to exchange the cultures and the mentality and the spirits and everything because it helps us deeper into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o understand people, their behavior, their traditions, customs, everything.
0: 산사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평화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외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찰 음식 명가 진관사인데요. 사찰 음식 국가 무형 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고즈넉한 북한산 자락을 벗어난 진관사표 전통 레시피가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 펼쳐지자 건물엔 깊은 산사의 향기가 가득 찹니다. 오신채와 인공 조미료 없이 제철 오이의 아삭함과 콩보년의 담백함으로 여름철 생기를 깨우는 밥상. 사찰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명장 릴레이 특강 두 번째 순서로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 VIP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명장이 도심 속 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4: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 산사 음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 받을 때 단조로우면서 담백한 맛이 산사 음식이다. 양념을 가하지 않는 요리가 아니에요.
3: 개호 스님이 선보이는 서리태 콩국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 통을 삼고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도마위 수행에 참가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수첩을 채워나갑니다.
5: 일단 개호 스님의 레시피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 깊이와 깨달음을 알게 돼서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이 척척 완성해내는 스님을 따라해보지만 귀로 듣는 설명을 손끝으로 옮기기란 또 다른 법.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서툰 손짓들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개호 스님이 직접 참가자들 사이로 나섰습니다.
6: 이럴 때는 넓은 그릇에다가
7: 양분이 큰 거에
6: 저런 데다 양은 그릇에도 확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안 식어집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쓸 때는 좀 어슷어슷하게 식어주면 좋아요.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봐요.
3: 스님의 친절한 원포인트 레슨에 서툴던 손길들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엔 젊은 불교 열풍을 증명하듯 젊은 청년들의 진지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외 귀빈을 비롯한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킨 손맛을 직접 배우려는 열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8: 일반 음식은 약간 간이 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물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찰 음식은 간이 깔끔해가지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9: 이런 불교 굿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3: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금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가치는 이렇게 대중 속으로 깊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산사를 나온 명장 스님들의 손맛이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선명상을 기반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0: 친구와 눈을 맞추는 대신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교실. SNS 속 가상세계에 몰입할수록 타인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은 잊어가고 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 역시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0대 미만 아동 우울증 진료 환자가 118%, 10대도 8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후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명상 기반의 인성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0: 있고 공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뒤에 치료하는 사후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선명상 기반으로 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 예배를 넘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형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0: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 명상 교육이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쇼폼 콘텐츠 등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매체에 고립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돼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교류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회성과 정서도 발달시키면서 내면으로 자신의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기반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교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 중심의 마음숲 탐험대, 고학년을 위한 회복 탄력성 게임 마음 항해일지, 청소년의 정체성 탐구를 돕는 내 안의 빈칸을 찾아서 등 발달 단계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 6권은 전국 100여 개 학교 300여 선생님과 3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와 병행할 교구로 어린이 일본 명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선생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전국 4차례 어린이 청소년 법회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 세상이라는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4부대 중 수행공동체 불의선회를 이끌고 있는 월암스님이 서울에서 대중과 만났습니다. 신간 효효선의 출판을 기념한 법석에서 스님은 쉼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안심법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7월의 첫 주말인 지난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로비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긴 장사진을 친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똑같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책 이름은 휴휴선. 선가에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쉬고 또 쉰다는 뜻의 휴휴라는 철학을 바쁜 현대인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발간된 신간입니다.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며 정진한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의 저서로 스님의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찾아왔습니다.
5: 스님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있고 그 마음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어진 법회에서 월암스님은 근기론을 내세우며 상근기와 하근기를 구분하는 한국불교의 오랜 관습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특히 신도들을 하근기로 치부하며 선빵 문고리만 잡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풍토를 악습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불자들 역시 눈치 보지 말고 수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물리적인 저 선빵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난 그곳이 선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육조스님의 선빵에 대한 정의입니다.
4: 만공선사의 어록을 빌려 간장 맛이 짠지 단지만 구분할 줄 안다면 누구나 참선할 수 있다며 수행의 문턱을 낮춘 월암스님. 화엄경에 나오는 꿈속 강물 비유를 통해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오려는 노력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선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꿈을 깨고 나면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본래 무사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6: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괴로운 것이고 꿈속에서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너는 본래 침상에 편안히 누워있다.
4: 바쁜 일상에서 앞만 보고 달리며 정신적 탈진을 겪는 현대인들. 쉼 없이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참된 내려놓음을 안내하는 지혜의 지침서가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마산청 법사가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생

생명 살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4일 경내 수자타에서 사찰 음식 장인 법송 스님을 초청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사찰 음식 특강을 열었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법송 스님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사찰 음식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철학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 대전 영선사 주지 법송 스님은 르꼬르동 블루 파리와 런던 강의를 비롯해 BTN 불교 TV 절밥 한 끼에 출연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아 이게 구체적으로 뭔 소린가 이게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GPT, 챗 GPT 보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좀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마음이 영 좋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며느리감이 좀 심하게 말하면 본인이 생각한 조건에 좀 못 미치거나 심지어는 마음이 영 안 좋은 걸 보니까 이혼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어서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상대방 뭐 집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이럴 때 이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도 이제 답은 알죠. 머리로는 이제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간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아서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인 줄 아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나라고 거기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사실은 삶은 인연 따라서 저절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통제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삶은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은 아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인연인 그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인연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이 없거든요. 무언가 둘이 해결해야 할 어떤 인연이 있겠죠. 그게 악연일 수도 있고 선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만나야 될 인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겠죠.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인연이 모여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으로서 보면 연기법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면 지관한단 말이에요. 분별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

본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사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거기에 이 연기법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법의 세계에 나라는 망상, 가짜 생각이 턱 주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에게 펼쳐지는 삶의 온갖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왜 안 될까? 화가 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온갖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에 대해서 온통 시시비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비교 분별심은 언제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죠.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아마 매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은 자기 분별망상에서 오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은 그 자기라는 분별망상, 그 자기 나라는 걸 만들고 그 나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가래할 때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지는데 인연 따라 펼쳐지지 말고 내 뜻대로 펼쳐져. 그렇게 삶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통으로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펼쳐지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사사건건 모든 삶의 내용물 하나하나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정견의 눈은 사라지고 내 분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부부도 있죠. 또 너는 걔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러고 내가 중매해주는 사람하고 해! 이래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얘가 괜찮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사람하고 딱 결혼시켰는데 완전 지옥같이 괴롭게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즉 부모님이 본인들이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거든요.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분별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고 안다고 여기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고집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기차저차에서 좀확 내키진 않는다. 그러나, 그런데 넌 어떠냐? 너 왔다가 이게 좀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다시 좀 생각해볼 마음이 있긴 있느냐? 없으니까 데려왔겠죠.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너 인생 아니야. 네가 해야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대신 결정 내려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욕 먹어요. 자식한테 원망을 들어요. 그 최종 결정은 너가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인생이잖아. 엄마 아빠 인생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 나중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리고 책임도 너 스스로 져야지. 근데 본인은 싫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실패해보세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연 따라 자기 인연과 가장 적절한 인연의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인연법 연기법에 우리는 삶을 내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고집하면 괴로운데,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죠.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게 정말 아는 건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포기하고, 분별은 하되 함이 없이, 분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분별하면 얘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아,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냥 구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신랑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구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스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만요. 좋은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봐지지가 않을 때, 자기 분별, 내 생각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어리석은 놈이 왜 자꾸 지 생각이 맞다고 할까? 막 너무 도저히 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없을 때, 즉 이분 말처럼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 좋을까요? 도저히 내 마음이 챙겨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마치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네 가지 질문처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이런 이세 가지, 구나, 겟지, 감사라는 방편을 이야기한 스님이 계셨어요. 즉, 있는 그대로를 좋아, 나빠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구나, 그렇구나, 신랑감 데리고 왔구나. 근데 내 마음엔 안 드는구나. 내 마음은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그 구나, 진짜 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볼때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구나, 하니까 내 분별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겟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나의 잘못된 판단 분별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겟지라는 말은 통해서, 아,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아들 마음에 드는,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마음에 드는 저 사람이 쟤하고 더 맞을 수도 있겠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 어떤 인연을, 어떤 업을 풀려고 둘이 만났는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겠지. 둘이서 설사 안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둘이 업장을 소멸하는 걸 수도 있겠지. 업장이 소멸된 상태에서 둘이 나중에 가서는 처음엔 투닥투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그 겟지라는 무수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수많은 겟지를 가지고 써보게 되면, 내 뜻이 옳아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좀 뒤집어져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한 그 말들이,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런 며느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얘한테는 오히려 이런 애가 맞을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이 더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 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아이가 옳을 수도 있는 가능성,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내가 집착하는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다른 생각들도 옳을 수 있는 가능성.

성경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아, 내 생각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가능성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방편을 쓰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좋고 영 성격도 드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금생에 업장소매를 엄청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나 보다.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인연이라면 도망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악업으로 만난 인연인데 어차피 만날 인연이라면 빨리 만나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업장소매를 하고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좋으냐면 누군가와의 악연을, 악한 인연, 악한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만났으니까 그 업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악업의 어둡고 탁한 업식들이 저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잖아요. 사람이 막 부정적인 업식, 조금 뭐랄까 좀 냉소적이고 뭐 시니컬한 이런 성격 자체가 그런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도 다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의 업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필터 같은 게 장착돼 있어요. 그게 자기 업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가도 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아,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 보면 내가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너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착하게 바뀌고 싶다, 나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러나 부정적인 업식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상대방을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뭔가 나를 바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또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나는 죽어도 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했다면 설사 조금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어도 그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과제인 거죠. 삶의 과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업식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을 때 이렇게 구나, 겠지, 감사. 겠지 한 다음에는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온 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안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데리고 와서 평생 장가 안 간다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도 얘랑이라도 장가 간 게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사지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격은 도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한테까지도 막 대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대들지 않고 지네 둘만 싸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온갖 감사한 일들을 막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또한 그것도 뭐예요? 생각의 유연함의 점을 눈뜨는 거예요. 유연함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아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생각 탁 돌이키면 아 이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만 없었다면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병이 있고 보니까 얘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기만

만한 것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공부 못 해주는 것 자체로, 공부 못하는 아들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는 이렇게 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였었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지더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뭔가를 하고 나서, 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난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숨쉴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마를 때물한잔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목마를 때물 먹는 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요즘 같은 이렇게 이런 시대에요. 물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없겠지만. 제가 강원도 양구에 근무할 때, 쉬는 날마다 심심할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히말라야 가기 전이어서, 좀, 뭐랄까, 좀 힘든 코스를 가서 체력을 좀 단련하자, 이런 생각으로, 설악산 제일 험난한 코스를 한여름에, 한여름에 탄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타고 가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아마 인연이 그런 일을 벌였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슈퍼에 들어가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슈퍼 들어갈 때 전화가 와가지고, 심각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면서 막 대충대충 뭐 그냥 대충 사가지고, 500리터짜리 물 하나 달랑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험난한 그긴 코스를 한여름에 가는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꽤 오래 통화를 하고 나서 한참 산에 올라가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알았죠. 난 히말라야를 갈 사람인데 설악산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후다닥 갔다 내려오자. 더구나 군인이었잖아요. 체력이 셌단 말이에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갔다 오자 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설악산이 후다닥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더우니까 갑자기 체력이 막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누워있다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진짜, 부처님, 와,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사 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는 없는데 체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쳐주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야, 인연이 이상하게 엮이면 그냥 이렇게 물한 모금 못 먹고 죽을 수도 있구나. 뭔가 허망하게 떠나갈 수도 있죠. 인연이 어떻게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우리가 사고 날줄 알아요? 자동차 타고 신나게 어디 여행 가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괴로움의 업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온단 말, 인연이 되면 화합하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안목이 생겨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생각, 내 고집을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든. 근데 그걸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순탄하죠. 수월하죠. 물 흐르듯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살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황비구의 이제 순서였어요. 지황비구는

5조 밑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선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눕지 않고 좌선하면서 선정을 얻었고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했다 그래요. 근데 6조 스님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지왕 스님의 명성을 듣고 지왕 스님을 찾아가서 묻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그 20년 동안 참선하고 있는 그 지왕 스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뭐 해요? 물었어요. 그때 지왕 스님이 나는 여기서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책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랬어요. 만약에 무심으로, 마음 없이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 분별의식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될 겁니다. 즉, 당신이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마음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없는데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돌, 나무, 풀, 쟤네들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어서 마음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마음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수행해서 애써서 요렇게 요렇게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요런 선정을 얻었다. 요렇게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을 가진 모든 이들, 모든 중생들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당신처럼 마음으로 좀 노력하면 다 선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이 현책의 질문은 이 지황비구가, 이 지황비구가 답변했던 이말 자체가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벌써 딱 간파를 한 거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곳인 거예요? 진짜 선정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불이법이라는 것. 불이법이라는 건 여기와 저기 둘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생각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좌선할 때만 선정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선정은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멈출 때 언제나 본래 선정. 본래 선정이라는 자기 본래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에 선정 아닌 순간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한 이것을 선정이라 그래요. 현책 스님이 좀 자비가 있는 스님이에요. 어찌 보면. 이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슥 가가지고 이렇게 툭 쳐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법문을, 법을 좀 설해주거나 진실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허물을 지적해줬을 때 그걸 탁 깨닫고서는 자기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이렇게 몇 마디 해보고 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스님 같으면 몇 마디 해보고 나서 탁 본인의 허물을 찔러줘요. 그럼 스스로 딱 깨달아요. 아,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20년 동안 이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허물 있는 공부였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스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바른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히려 본인이 아는, 내가 하던 그 방식, 원래 누구나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 또는 특정한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 하면 모든 스님들이 보면 전부 다 본인이 하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어느 절은 지장도량, 어느 절은 뭐 연불도량, 또 어느 절은

무슨 저 전도제도량 또 어느절은 수행을 해도 뭐 진원 수행하는 절또 화엄경을 공부하는 스님, 법화경의 전문인 스님, 초기 불교에 특화된 사찰, 또뭐 윗바사나 하는 사찰, 가나선만 열심히 하는 사찰, 이런 식으로 스님마다 또 사찰마다 저마다 자기 수행, 자기의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오록에 보면 나와요. 즉, 사찰마다 찰관에 그 사찰이 어떤 종파인지, 어떤 종단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종단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대한불교, 뭐, 조계종 이렇게 간판 있듯이, 옛날에는 찰관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아, 여기는 염불 수행하는 절이구나. 아, 여기는 뭐, 법화경을 하는 법화종이구나. 아, 법화, 천태종이구나. 여기는 화엄종이구나. 여긴 염불하는 정토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알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문 앞에 찰관을 무너뜨려라. 즉, 스님들,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수행을 한다, 저 수행을 한다, 이 공부만이 절대 공부다, 이런 자기 집착,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불이법이어서 수많은 모든 경전과 방편 수행들이 전부 다 불이법 하나를 깨달으면, 자기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괴로움을 소멸해서 열반 해탈의 자리에 들게 되면, 모든 교리, 모든 사상, 모든 교설, 모든 수행법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으나 그 방편의 근본은 낙처 하나, 오로지 불이법의 낙처 하나,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제 모든 방편을 다쓸수 있지만 그 모든 방편에 어디에도 걸려서 집착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인도는 다 교파불교였어요. 부파불교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요. 교판을 또 나뉘었고요. 또뭐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회장사상, 대승불교도 나뉘고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도 법화종, 화엄종, 천태종, 화엄종, 뭐 열반종, 정토종, 선종, 온갖 종파, 법상종, 계유, 율종, 온갖 종파들이 나뉘어가지고 저마다 자기 종파, 자기 종단, 자기 수행법만 옳다고 막 고집하면서 찬란하게 그 방편에 꽃을 피우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인도의 모든 대소승의 가르침들, 중국의 모든 발전된, 연구된 교단의 가르침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의상 스님이 됐든 한국의 모든 스님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회통했다 그래, 회통.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회통불교라고 하죠. 불이법이라는 이 진정한 한 맛으로 탁 돌이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한 뜻이구나. 같은 부처님의 같은 가르침이구나. 대수승불교, 선불교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진실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국불교가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한국불교의 진짜 특징이에요. 한국불교는 어디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는,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이 있지만, 내가 언제든, 불교는 그러거든요. 어느 스님들이든 자기 수행이 있고 자기 공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고집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행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하니까 난 이것을 할 뿐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안목이나 지혜를 있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다면 그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안돼 있고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도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도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내 공부, 내 수행법, 그것을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교단만 집착하고 내 경전만 집착하고 내가 하는 수행법만 집착하고 내가 얻은 선정 체험만 집착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공부인이고 가장 공부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공부인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씩. 그건 좀 안타깝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막 논쟁하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럼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몇 마디 해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하려고 질문하는 건지,

0: 자기 거를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현택 선생님도 몇 마디 하다가 아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는 스님 존경합니다 하고 슥 나와서 딴데 제갈 길을 갔을 거예요. 그 현책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오고 나가는 둘로 나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없어 들어갑니까?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고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황 스님이 당신도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스님이죠. 그러니까 지황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무중도 이런 공부도 들어봤겠죠, 아마. 윤희 문희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되게 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현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 문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유무, 있음,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도적 안목으로 선정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그렇게 너가 중도적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 곧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무에는 치우치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입출,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왜 치우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 문희하는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면 둘이잖아요. 유가 있고 무가 있는 것처럼 선정이 아닌 게 있고 선정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게 둘로 나뉜단 말이죠. 근데 윤희 문희가 없다면, 진짜 중도라면, 본인은 나는 중도적 안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도라면, 오케이,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렇게 중도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본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선정에는 그게 진정한 유무중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정일 것인데 어째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스님은 어떻게 스스로 윤희 문희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데 하는 데는 걸립니까? 이런 말을 탁 듣고서 이 지황이라는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에요. 20년 동안 자기가 하던 공부가 있었고, 자기 공부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기 공부 선정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정을 체험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거에 집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탁 찔러주니까 지황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황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허물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유가 따로 없고 무가 따로 없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중도적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중도라면, 정말 불이 중도라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20년 동안 선정에 들어가려고 죽도록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 현책 스님도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선정만 닦고 있었으면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선정에 들어가고, 어떨 땐또 선정에 안 들어가지고, 또 옛날에 들어갔던 선정이 그 향수 내지는 그걸 집착해요. 그게 수행인 줄 알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럼 또그 선정을 그리워하면서 그 선정을 또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계속 닦아가고 닦아가고,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 똑같은 선정이 또 나오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어쨌든 내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완전히 깔끔한 공부가 다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미진함 속에 이런 법문을 듣고 나니까 멍해진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을 자각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

0: 설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붓다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여러 독립운동 기념단체가 후원하는 만해 한용운 선사 원적 82주기 추모 달회제를 엄숙히 봉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배우 김진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끝자락.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며 민족의 큰 스승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만해 선사는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민족의 혼을 잃지 않았으며 불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시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모 달회제는 그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시계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겠습니다. 타종에는 재단법인 선학원 감사이신 일원 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헌향과 헌다. 먼저 만해 선사의 법손이시며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이신 법진스님께서 향을 올리시겠습니다.

헌양은 법진 스님과 유가족 대표이신 한영숙 여사님과 손자 정재홍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사 해조 음합 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 3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해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는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0: 겠습니다. 행장 소개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효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효민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9년 충남 흥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7세 되시던 해 1905년 백담사에서 연국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을 계사로 수계하셨습니다.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입니다. 1908년 하감 스님으로부터는 귀신농가 능음경을 수확하시고 이듬해 유점사에서 월하 스님께 화엄경을 수확 후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배우셨습니다. 귀국 후 표은사에서 불교 강사와 화산 강숙 강사를 지내셨습니다.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하였으며 이듬해 박안영 스님 등과 한일 불교 동맹 체결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해 조선 임재종 종무원 서무부장과 관장에 취임하였고 방대한 8만 대장경에서 정수를 뽑아 불교 대전을 편찬하셨습니다. 1913년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고 통도사 불교 강사로 활약하였으며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5년 각 지방 사찰을 순방하며 사자후를 펼쳐 명성을 드날리던 스님은 조선 선종 포교당에 포교사로 취임하였으며 1919년 3.1 독립선언문에 공약 3장을 쓰시고 3.1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쓰셨습니다. 1921년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도봉, 남전, 석두 스님과 함께 설립하신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불교 활동을 계속하여 1922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용성, 망공 스님 등과 선우공제회를 조직, 이듬해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고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1925년 47세 되시던 해 우세암에서 선서 시편담 주해와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셨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1926년 선학원에 머물고 계시면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셨으며 그 이듬해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를 발기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시는 한편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개편하셨습니다. 1933년 유마힐 소설경 번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이 자리에서 시무장을 짓고 주석하시다가 1937년 항일단체인 만당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또다시 일본 경찰에 검거되셨습니다. 1944년 6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세납 66세로 스님께서 그토록 갈구하셨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로써 스승이자 독립지사이자 시인이시고 소설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은 민족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82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 위대한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기 2570년 6월 29일 효민.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 82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신 한용운 선생께 무한한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추모제를 준비하신 재단법인 선학원 지광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가 단두대의 나감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워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평소 말씀처럼 한용운 선생께서는 평생을 위국 헌신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하셨으며 저항시를 통해 불굴의 민족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불교 혁신을 강조하셨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과 논문활동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주력하시는 등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1944년 오늘 선생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대쪽같은 기계와 애국애족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해 한용운 선생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독.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박창구 정무부시장께서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만해 한용운 선생의 82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생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기에 선생의 삶과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선생께서는 수행자이시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시인으로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큰 어른이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만해 선생의 책임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과 여러 대덕 스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사부 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영전에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회 회장이시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 만해 스님의 이름을 정성껏 곧 크게 부르며 노래합니다. 3.1 독립운동가로서 옥고를 치르시고 일제 가진 음모 속에서도 초지일관 꿋꿋하게 민족 정신을 지키신 불교계 선구자이시며 님의 침묵의 저자이신 스님은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귀감이며 길잡이입니다. 만해 스님은 참으로 숭고한 뜻을 지닌 의사이셨음은 물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고 종교의 근본을 실천해 있음을 보여주신 수행과 모범의 신앙인이셨습니다. 만해 스님,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참으로 바르게 살도록 재촉하여 주십시오. 특히 종교인들이 그 상업성과 위선성을 떨쳐버리고 스님과 같이 오직 민족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저희를 채찍으로 내리쳐 주십시오. 모든 분들과 함께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자의 성실한 삶을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해 선사의 법선으로서 오랜 세월 만해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 사업을 이끌어 오신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다 가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제나 제사를 모시는 것은 보본과 보은입니다. 즉 보본, 갚을보, 근본본, 즉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 자리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고, 보은은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새벽 예불마다 종을 치면서 반복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벽마다 예불을 할 때 종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의 은혜, 그리고 당마상승하는 친구들의 은혜, 이 다섯 가지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가강기소 국가지원이라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언덕이니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언덕이며 그 언덕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모제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82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추도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대덕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일제 억압에 변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우리 불교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 계신 우리 만해 선생님의 그 정신은 우리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 가서 우리 김좌진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그 만혜 선생님, 그걸 항상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한 번씩 돌아보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만혜 선생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그런 자양분으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대한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또한 불교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국 불교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오신 또 선각자이기도 하셨죠. 또한 만혜 선생님께서는 일제 치하의 총칼에도 그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신 그 신념의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특히 선사께서 남기신 수많은 문학과 사상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삶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선사께서 평생 실천하신 자비와 포용의 정신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용운 선사의 원적 82주기를 추모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 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1시에 우리 심우장이라는 성북구에 있는 심우장이라는 곳에서 추모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1933년도에 성북동에 심우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한옥을 마련해서 1944년 6월 29일까지 거기에 기거하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9일 날 오늘이 82주년 다례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심우장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성북구청장을 했는데요. 성북구청이 이제 소유해서 관리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거를 사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기념하는 자의 것이다. 기록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정말 뭐 다른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한 분 뭐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이 행적과 말씀과 그 기록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과연 누구의 사상, 누구의 행적,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될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때까지 만해 한용운 선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 분으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뜻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 스님을 모시고 추모 법어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4: 올해도 6월은 어느덧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스님의 추모하는 달이기에 항상 먹먹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해 추모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바로 올해이기도 합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해방을 앞두고 1944년 성북동 심우장에서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듬해부터 저희 선학원에서는 만해 선사의 추모제를 지금까지 봉행하였고 올해로 82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처음의 뜻과 다르게 변절하였지만 만해 선사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사의 주위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쩌지 못하는 그 애절하고 안타까움들은 오로지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그 괴로움들과 고통들, 그런 선사의 삶에서 묻어나는 정신은 오랫도록 후세가 기억될 것입니다. 만해 선사께서 남기신 행적과 여러 글들을 통하여 그 정신을 살피는 것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문학인들, 애국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과거로만 남지 않고 현재에 살아 숨쉬려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이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님은 고정된 자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바로 만해 선사의 님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행사를 후원하여 주신 국가보훈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기를 발언합니다. 이어서 음악으로 올리는 공양, 추모 음성 공양이 이어지겠습니다.